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다고요?
1: 네, 지난달 말 정신건강 개혁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개혁은 정책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큰 전환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0: 예.
1: 해외 활동가들이 각국의 정신건강 제도 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비자의 입원, 또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0: 예, 먼저 멕시코 사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멕시코도 과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신장애인을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수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당사자의 자유권, 자기결정권,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해서 2010년대에 들어서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거나 또 개정 내용 중에 우려되는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좀 번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2022년 일반보건법 개정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 시설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이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 또 자기결정권, 그리고 조력 의사결정의 원칙을 법에 담아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도 멕시코의 이 개혁을 정신건강과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인 법적 체계 중 하나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0: 법은 바뀌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1: 맞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현실이 곧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멕시코의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보면 최근까지도 정신병원 입원자의 80% 이상이 비자의 입원 상태였고 또 장기 입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는 강제 입원과 강제 치료를 금지하고 주거 지원, 개인 지원 서비스, 또 인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멕시코 사례를 발표하는 활동가는 개혁의 성공 여부는 법 조항의 개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예, 인도네시아 사례도 인상적이라고요?
1: 네, 인도네시아 사례는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이자 당사자 단체의 대표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발표자는 정신건강 개혁은 오래된 제도를 조금 손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장애 당사자를 배제해온 그 토대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그 시설에 있는 사람에게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먹을 것은 주잖아. 적어도 지붕은 있잖아. 또 적어도 안전하잖아. 이렇게 말을 거는 것과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전이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안전을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호와 안전이라는 말이 당사자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0: 예, 인도네시아도 시설 중심 구조에 고민이 컸군요.
1: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정신질환자를 쇠사슬로 묶어두는 관행이 국제사회에 보고될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불법으로 금지된 행위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관행처럼 남아있었던 것인데요. 특히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좀 감금이 많았는데 현재도 비의료시설에 최대 1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통계이지 실제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요, 법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를 했고요. 법은 출발점일 뿐 실제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이나 또 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참여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법 개혁이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함께하는 자유와 해방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좀 가장 마음에 많이 남는 문장 중 하나였습니다.
0: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우리나라도 변화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와 같은 큰 폭의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지난해 국회에서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15건 이상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인권 보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강화하는 내용은 한 4건 정도에 그쳤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지난 10월에 김혜지 의원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또 지난 6월에는 서미아 의원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 개정되었던 내용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제도이지만 당사자의 권리나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변화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좀 치료 중심의 제도를 지역사회와 인권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그 좀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나요?
1: 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이 치료와 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인권중심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신건강정책의 기준은 단순히 얼마나 치료했느냐가 아니라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론 충분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의사와 권리가 존중되고 또 병원 밖에서의 회복과 자립까지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해외 사례와들도 이제 맞닿아 있었습니다.
0: 예. 자, 끝으로 오늘 내용 정리를 해 주시죠.
1: 네, 정신건강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은 이 법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개혁은 병원을 단순히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사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은 이제 얼마나 치료했느냐보다 당사자가 얼마나 자기 삶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도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인권 중심의 정신건강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정신건강개혁 국제컨퍼런스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고대한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의사 한병덕입니다.
1: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폭염에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폭염이 시작되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2: 아, 네. 일단 우리 몸이요, 체온을 36.5도에서 37도 정도로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건강한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위가 심하거나 습도가 높으면 이 체온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뭐 땀이 증발되지도 못하고 뭐 혈관 어떤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심장도 문제가 생기고 몸의 어떤 전해질 수분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요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갈증도 심해지고 어지럽거나 두통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 몸이 지금 더위 때문에 힘들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 여름 더위 중에서도 폭염이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폭염은요, 단순히 날씨가 더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33도 이상인 상태를 폭염특보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환경, 이걸 바로 폭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우리 몸이요, 37도 정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도 흘리고 피부혈관도 넓히고 이러면서 열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기온이 너무 높거나 습도까지 높으면 땀이 잘 증발을 하지 못하고 몸속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체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심장이나 혈관이 더 무리를 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쉽게 탈수가 또 쉽게 발생을 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열탈증, 열사병 이런 심각한 병이 올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콩팥이 망가지는 신손상 이런 질환들의 위험도 같이 높아집니다. 특히 그 어르신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폭염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1: 예, 열사병을 조심해야 한다.

0: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열사병은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1: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온열 질환인데요. 우리 몸의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이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의식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뭐 헛소리를 하거나 쓰러지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기면 응급상황입니다. 바로 119 부르시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몸을 식혀주셔야 됩니다.
0: 예. 열사병이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1: 네, 물론 있습니다.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좀 보내주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심하게 갈증을 먼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울렁대는 메스꺼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몸에서는 뭐 근육이 떨리거나 이제 뭉치거나 이런 증상들, 그리고 기운이 없고 식은땀 나는 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더운 여름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충분히 쉬시고 물을 마시면서 시원한 곳에서 체온을 낮추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계속되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병원 찾으셔야 됩니다.
0: 예, 여름에 더위를 먹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열사병과 같은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1: 흔히 말하는 더위 먹었다는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온열 질환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가벼운 경우는 열탈진이라고 하는데요. 땀 많이 흘려서 탈수된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런 열사병같이 체온이 아주 높아지고 의식까지 떨어지는 상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응급한 상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모든 열사병이 이제 뭐 더위를 먹은 상황은 마찬가지긴 한데 덥다고 해서 더위 때문에 힘들어졌다 그래서 모두가 열사병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이 떨어질 정도의 열사병이 이런 더위 먹는 상황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이 심해지면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0: 예, 날씨가 더울수록 물을 많이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은 얼마나 많이 마셔야 도움이 되는 걸까요?
1: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수분 섭취를 하시는 거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시거나 야외에서 오래 일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면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평소 생활에서는 물만 이제 충분히 마셔도 괜찮은데 만약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거나 운동을 해서 뭐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하면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뭐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적절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또 이온 음료는요, 이 당분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뭐 목마르시다고 자주 드시는 것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특히 당뇨병 있는 분들한테는 일단 물 먼저 드시는 걸 제 우선으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들이 됐었을 때 이런 상황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중증의 심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수분 섭취를 뭐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들 지시 잘 들어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폭염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1: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탈수가 생각보다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장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목이 마르지 않으셔도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예.
1: 난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좀 꽤 덥잖아요. 이런 시기는 외출 좀 피하시고요. 실내에서도 꼭 선풍기나 에어컨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뭐 이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 계시면 가족이나 이웃분들이 꼭 안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혈압약이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탈수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주변 분들은 건강 상태를 더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0: 예,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을까요?
1: 네, 뭐 폭염이죠. 폭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물 자주 드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몸이 탈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물 드시고요. 한낮에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 안 하시는 거 당연하지만 피하시고요. 그리고 시원한 환경 속에서 충분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출하실 때는요. 밝은색, 뭐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 이런 것들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이라도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면 바로 쉬셔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폭염에서는 무리하지

0: 하지 않고 꼭 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올여름은요, 더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시고요. 더위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은 폭염 대비 건강수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나훈아의 공.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러브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결국엔 32강 행에 실패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죠?
1: 네, 맞습니다. 남아공전이 끝나고도 경우의 수를 지워가며

0: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사퇴문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홍 감독이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한 뒤에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고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감독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 부분이 또 공분을 샀고요. 비난 여론이 가열되니까 귀국 현장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경비 인력을 늘리는 등 공항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실제로 공항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요?
0: 네, 인천에는 새벽부터 홍명보 나가를 외치는 축구 팬들과 수백 명의 경찰, 취재진이 모였고요. 홍 감독은 실망한 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뒤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귀국을 했는데 이때도 팬들이 몰려서 야유를 퍼붓는 등 좀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은 또 달랐습니다. 다음 날에 손흥민 선수 등 일부 선수들이 또 따로 귀국을 했는데 이때는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었고요. 축구 팬들은 좀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1: 예, 축구협회도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쇄신의 목소리가 높죠?
0: 네, 감독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논란이 결국 대표팀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회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이 끝난 후 회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힌 만큼 축구협회는 어쨌든 곧 새로운 회장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아시안컵도 지금 내년 1월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A매치들이 또 열리거든요. 우리로서는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감독의 선임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싸늘하게 식은 축구 팬심을 어떻게 되돌릴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할 축구협회장은 협회 운영과 비전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림을 갖고 협회 종사자, 축구계 인사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직선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게다가 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빌린 1,000억 원 안팎의 은행권 채무를 갚으면서 축구 시스템 개선 등을 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표팀 이미지 추락, 월드컵 부진에 따른 국민적 실망감 심화로 또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기 때문에 누가 회장이 되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야구계도 어수선하죠. 고교 야구에서 지역 비하성 응원구가 나와서 큰 논란이 일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였고요. 배재고 대 광주 제1고의 경기가 열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배재고 이 선수들이 상대팀 광주 제1고 선수들을 향해서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응원 구호를 더그아웃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지역비하의 의미가 담긴 조롱성 응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사회적 비판 무척이나 큰 상태고 이게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일이 터진 거를 알자마자 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6개월 배제고 출전 징계라는 단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꽤나 중징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는 따로 별도로 이 6개월의 징계 기간 안에 징계에 대한 그 논의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번 징계는 즉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제고가 청룡기 2회전에서 몰수패 처리가 됐고요. 청룡기 잔여 일정은 물론이고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와 봉황기 대회가 또 있거든요. 이 전국 고교 야구 대회 등 향후 6개월간 모든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입을 앞둔 고3 이 선수들이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9월에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이제 3학년 선수들은 본인의 실력을 보일 기회가 바로 이런 전국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회에 배제고 3학년들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선수들에게는 꽤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부정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자, 국내 최초 국제 장애인 골프 대회가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고요?
0: 네, 한국 장애인

0: 골프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인천의 베릴 컨트리클럽 영종에서 2026 서울국제장애인 골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대회는 2020년부터 서울시, 서울시체육회 후원으로 국내 대회로 열렸던 대회고요. 올해 처음으로 국제부 경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29일 열린 국내부는 지체장애 12명과 지적발달장애 18명, 청각장애 9명, 그리고 시각장애 8명이 출전을 해서 경쟁을 했고, 이제 국제부가 아무래도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30일부터 이틀간 열렸고요. 세계 장애인 골프선수권대회 여자 스탠딩 몸은 1위가 우리나라 선수거든요. 이런 1위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한정원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비롯해서 일본, 홍콩 선수들이 출전을 했고요. 국내부와 국제부 모두 선수 3명과 경기위원 1명이 동행해서 아주 공정한 대회를 치른 끝에 일본의 아키야마 타쿠야, 이 선수가 하지절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2라운드 합계 157타로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의 동상희 선수는 합계 162타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장애인골프협회는 서울국제장애인골프대회가 경기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자리라면서 이 대회가 새로운 국제사회 협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 선수가 오랜만에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윈블던 대회에 나섰는데요. 단식 2회전에서 탈락을 했죠.
0: 아쉽기는 하지만 잘 싸웠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간 상황이라 이미 3경기를 치르고 본선으로 갔거든요. 본선 1회전에서도 승리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미국의 세계 25위 선수인 토미 폴 선수에게 2시간 11분 만에 3대0으로 졌습니다. 사실 그 권순우 선수가 예선 3경기 거치고 1회전에서 승리를 한 게 5년 만이에요. 윈블던 본선에서는. 근데 2회전에서는 폴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엔 충분했다는 생각입니다.
1: 예, 하이레버 스포츠 이음이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장덕의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공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장애인고용청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6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 목적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 및 실태 파악이고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통계법 제18조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1만 1,000명 무작위 추출에 의해 선정됩니다. 조사 기간은 상반기는 5월부터 7월까지이고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조사 내용은 경제활동 상태 판별 및 상태별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등입니다. 조사 방법은 가구 방문 면접 조사이고 태블릿을 활용한 조사입니다.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괴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유용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부 031-728-711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훈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2: 네, 공단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융복합훈련 직종훈련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훈련 후 취업 연계에도 도와드리니 AI 기반 실무중심 훈련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융복합훈련 직종의 개요를 안내해드리면 첫째로 AI 데이터 분석 직종은 훈련 내용이 빅데이터의 이해와 통계 기초 및 분석 실습,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데이터 분석 등이며 둘째로 AI 세무 회계 직종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및 급여자료, 연말정산, 4대 보험 실무, 부가세 신고 등 홈택스 전자신고 실무입니다. 셋째로 AI 활용 제품 설계 직종은 AI를 이용해 효율적인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및 기계 설계에 필요한 2D 설계 프로그램과 3D 설계 프로그램 실무이며 넷째로 AI 융합 사무 직종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및 사무 업무에 필요한 OA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모집 인원은 각 직종별 10명 내외이며 훈련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며 서류 접수 및 훈련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면 서류 접수는 수시 접수이며 훈련 시작일은 7월 초이고 훈련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훈련생 혜택은 교육비 전액 무료이고 훈련 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월 최대 33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식사 및 기숙사가 제공되며 최신 훈련 시설 및 장비와 우수한 강사진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및 지원 방법을 안내드리면 제출 서류는 입학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이며 제출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구인 소식 알아볼까요?
2: 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사업회에서 공무직 장애인 제한경쟁 기능직 미화직원 1명을 7월 7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전쟁기념관 청결 유지 및 환경 미화 업무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주 40시간 교대 근무이며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근무 기간은 정년 만 65세까지이며 수습 기간은 3개월입니다. 보수는 약 3,170만 원 수준이며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상담직 구인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2: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주식회사 헬퍼스하이에서 콜센터 상담원 1명을 채용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고객 전화 응대 등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1, 8시간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1개월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약 23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기 서부지사 031-500-243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행정직 직원을 모집하는 업체도 있다고요?
2: 서울 농우군구에 위치한 휴비스 365 스쿨에서 행정직 지원 한 명을 7월 10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홈페이지 블로그 관리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216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 북부지사 02-6312-530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어서 매장 환경관리 직원을 모집한다고요?
2: 네, 투썸플레이스에서 서울 지역 매장 환경관리 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매장은 을지로 입구역점, 양재 매원역점, 한티점, 판교 알파돔점 등입니다. 직무 내용은 식기세척과 매장 정리 점검 및 청소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3개월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근무 연장 가능하고 이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3일 근무 1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시급 1,4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미화 직원을 모집하는 업체도 있네요.
2: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진 라드에서 건물 미화원 한 명을 7월 23일 오전 11시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사옥관리 및 청소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6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시급 1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3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구인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커피창고에서 온라인 DM 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온라인 쇼핑몰 채널별 상품 DB 관리, 원두 및 커피 관련 상품 기획 및 운영, 상품 매출 및 재고 관리입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자격 1년 이상으로 스마트 스토어 및 오픈마켓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엑셀 및 MS 오피스 활용 숙련된 분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6개월 계약직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 동부지사 02-2146-353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가슴 아파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의 애청자라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 어느 분인지

잘 아실 텐데요. 바로 한글 점자 훈맹 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입니다. 올해 2026년은 박두성 선생이 훈맹 정음을 반포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송암 점자 도서관에서는 송암 박두성 기념관과 강화 교동생가 일대를 둘러보는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훈맹 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투어, 송암 박두성 길 로드 뮤지엄 전시 기행을 진행합니다. 행사는요, 7월 22일 수요일, 25일 토요일, 28일 화요일 이렇게 세 차례로 진행되고요. 회차별 30명씩 총 9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요, 7월 1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박두성 선생의 삶과 한글 점자의 역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사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송암 점자 도서관 독서 문화팀 전화 032-876-3504 내선 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6일 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유재하가 부릅니다. 지난 날.

자,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곳곳에서 훈맹정음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문화현장도요,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가 현재 경기도 여주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한 전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오마이걸이 부릅니다. 돌핀.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오늘도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특별한 전시 소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오늘은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이번 달 7월 19일까지 열리는 특별기획전입니다. 훈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의 별 전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제목만 들어도 우리 시각장애인과 관련 있는 전시라는 게 팍팍 느껴집니다. 훈맹정음, 한글 점자에 대한 전시군요.
1: 네, 네. 올해가 우리나라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능이 있는 영릉의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그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훈맹정음을 만드신 박두성 선생님의 한글 점자 창안 정신을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기획 전시입니다.
0: 이 전시가 지난 5월에 시작된 거죠, 그죠?
1: 네.
0: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전시장까지는 어떻게 가셨을까요?
1: 저는 지하철로 경강선 이제 여주역까지 이동한 다음에 여주역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택시인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이용했어요. 차량으로 역에서 전시장까지는 한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0: 10분 정도. 네. 그 시각장애와 관련된 전시인 만큼 그 시각장애인 관람객 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면서요.
1: 네. 사실 전시가 상당히 네.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제 시각장애 관람객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전시장 입구부터 해설을 해주는 건가요?
1: 아, 해설사님이 문화관 앞에서부터 맞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전시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문화관의 전체 구조부터 설명해 주셨는데요. 건물 앞에 설치된 이제 촉지도를 활용해서 공간 배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0: 근데 이제 전시관이 굉장히 클 때 네. 둘러보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번에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의 경우는 어땠나요?
1: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조명이 좀 어둡고 처음 방문했다면 구조가 좀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해설사님의 공간 안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0: 자, 그러면 전시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1: 네, 이제 전시장에 들어서면 한글 자음과 모음 28자, 점자 6점을 의미하는 28자의 빛 6개의 별이라는 전시 제목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네. 초반부에는 이제 훈민정음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는 전시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관련 기록물이나 책자 또는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는 그 세종대왕 상설 전시가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 기획전에서는 한글 부분을 좀 짧고 핵심적으로만 구성해 놓았습니다.
0: 그런 다음에 이제 훈맹정음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두성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한글 점자를 만들게 된 과정이 소개되는데요. 당시 점자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도구나 자료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던 영수증도 있었고요.
0: 세상에.
1: 네.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시각장애 아동들이 읽을 수 있게 제작된 이소부화를 찍어내는 점자 인쇄용 아연판이 있었어요. 그 점자가 새겨진 아연판 위에 종이를 올리고 롤러로 밀면 점자가 찍혀져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아연판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유리장에 들어가 있어서 만져보진 못했지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점자 잡지인 촛불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단 한 권 남은 촛불 88호였고요. 그리고 지금의 점자 출력 단말기와 비슷한 박두성 선생님의 점자 타자기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0: 시각장애인 관람객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였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전시에 박두성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도 소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점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배우고 알기는 5분이면 족하고 읽기는 반나절이면 할 수 있다. 4, 5일만 익히면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진짜요? 있더라고요.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0: 아, 이거 박두성 선생님 기준 아닙니까?
1: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 사실 솔직히 저도 아직 점자 읽는 속도가 점처럼 늘지 않는 편이라서 네네. 아, 그 글귀를 듣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0: 아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1: 아,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시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자가 누군가의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지고 이어져 왔다는 걸 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아유, 네. 특별전 왜 또 다른 전시가 또 있었다면서요?
1: 기획전 옆에요. 그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을 주제로 한 상설 전시가 있어요. 세종대왕의 생애, 한글 창제, 뭐 추국이나 자격루 같은 과학기술, 당시 음악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영릉에는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효종대왕의 능도 있어요. 그래서 효종대왕의 업적을 소개하는 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전만 보고 나오기보다는 상설전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전시가 전체적으로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그 이번 전시를 쭉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사실 이 문화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네. 박물관 전시장들이 비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전시장이 더 많이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지 사회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가 있는 전시에 우리 시각장애인들 참여가 늘어나야 이런 전시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관람 정보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려요.
1: 네. 이번 특별기획전 혼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 별은요. 이번 달 7월 19일까지 진행되고요.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0: 사전 예약제입니다.
1: 네. 그래서 네. 예약하실 수 있는 문의전화 알려드리겠습니다. 031-885-8859 031-365-5651번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한글과 점자, 세종대왕과 박두성 선생님의 정신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인 만큼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전시 소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0cm가 부릅니다. 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사는 시각장애 권영배입니다. 평상시에도 봉사를 많이 댕기는 이런 편이거든요. 뭐 안마도 다니고 또 뭐 스포츠 댄스도 또 가서 한 번씩 잡아주고 또 경기미녀도 좀 한 번씩 하고요. 안마는 이제 그 무슨 행사 때마다 가끔 가서 이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오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좀 피로를 풀어주고 이제 혀를 떨어지면 그분들이 엄청 좋아하죠.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고 또 뭐 이게 시각장애 단체의 노타리 클럽 케인스라는 그런 노타리 클럽의 그런 또 회장 직위도 맡고 있고요. 스포츠 댄스는 이제 뭐 이렇게 사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예전에 눈 볼 때 그런 걸 좀 잘 배웠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 배우러 오시면 저는 이제 그 그냥 순수하게 봉사 정신으로 좀 가르쳐주고 잡아주고 그러는 거죠. 또 경기민요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가끔 이제 공연할 때 어쩌다 보니 이제 가요도 부르고요. 뭐 등산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이제 그 이제 사람들 많은 속에서 경기민요 그런 거 한 몇 두 손오곡씩 불러주고 그랬죠. 제가 못하지만 경기민요 청춘과 한곡 해보겠습니다. 이

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권영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상시에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요. 안마 봉사로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예전에 배운 스포츠 댄스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경기 민요를 부를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경기 민요를 불러서 흥을 돋군다고 하셨습니다. 이야, 일단 특기가 정말 다양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꽁꽁 쌓아안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마, 스포츠 댄스, 경기 민요 이렇게 행복을 나눠주시는 게 권영배 씨에게 또 다른 행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네,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더 버즈가 부릅니다. 턴, 턴, 턴.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 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번에 스포츠 관련 다큐멘터리 화면 해설할 네. 때 선수의 이름을 모를 때는 이제 동생의 도움을 받았다.
1: 그랬죠.
0: 네. 이 이름이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1: 너무 많죠.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이 왜냐면 그 뭐 이렇게 그냥 보이는 사람들은 얼굴로 대부분 이름을 기억을 못해도 얼굴로 기억을 하잖아요. 아니면 특징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지만 이제 저희가 화면 해설을 하거나 들으실 때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구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0: 맞네요.
1: 그렇죠. 이름을 이제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을 인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이제 상황 전개가 될 텐데.
0: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이 발음이 어려우면 그것도 성우님들이 이제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제 그런데 이게 제일 저희가 난감할 때는 이렇게 무리가 나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폭이 나온다던가 학생들이 막 나오는데 이름을 안 주는 경우예요. 뭐 수아 1, 2, 3, 학생 1, 2, 3. 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누구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뭐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등장인물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이름은 안 주고 누구의 뭐 그러니까 뭐 엄마 누구 부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누구 뭐 누구 부 이럴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 이렇게 쓰다 보면 좀 화면 해설이 좀 군더더기가 생기고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화면 해설에서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름을 안 틀려야 된다 그런 강박이 있죠. 이름이 틀리면 다른 사람이

0: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조금 전에 한 작품의 주인공 남자 이름이 지혁이었어요.
1: 지혁.
0: 네. 그 다음 드라마 이름이 진혁이었어요. 아. 제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지혁으로 쓸까 봐 굉장히 계속 검토를 하면서 화면 해설을 썼던 경우가 있고요. 여기 은혜하는 도정님마의 경우도 그 은조가 잠깐 궁에 들어갔을 때 이름을 홍씨라고 했잖아요. 네. 감홍씨 이럴 때 홍씨. 근데 여기 또 수구이 홍씨가 나오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건 또 성우님한테 발음을 좀 분명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그 앞에 꼭 수구이 홍씨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전제를 주고 이제 그 다음에 홍 씨가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게 됩니다. 네.
1: 야, 이게 이런 좀 고충을 들을 때마다 화면 해설이 정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고
0: 네, 좀 어렵습니다.
1: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도 만나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왕 이규가 네. 독초에 중독됐다는 사실이 정말 모두에게 알려졌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환영을 쳤던 이규가 이제 숲으로 향한 장면까지 감상을 했습니다. 네.
0: 그 열이 의금부지사에게 지시하기를 왕을 지금 밖에 두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걸로 몰아서 이제 그 안에 들여보내야 한다 이렇게 네.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죠. 그 숲으로 들어온 이규는 말을 타고 막 달려왔는데요. 굉장히 광기 어린 눈빛으로 막 그 범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환영이죠. 계속 네. 범을 찾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병사들이 한테 이제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여기저기 범이 나타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게 해서 그 이제 이규가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걸로 몰아가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숲을 벗어나서 걸로 이제 모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직후 모든 사방의 걸 문이 다 닫혀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갇히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뭐 걔 없느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이었죠. 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볼게요.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오냐, 네가 저 어자를 노리고 내 네 본색을 경호년에 알아봤어야 했거늘.
3: 어머니! 어머니!
4: 과거 이규가 대전마당에서 선왕의 후궁을 찔러 죽인다. 내명부 여인들이 덜덜 떨며 엎드려 있다.
2: 이번엔 누가 아바마말 따라 이 저승으로 가실 텐가?
4: 분노에 찬 열이 대전문을 밀치고 들어와 후궁들 앞에 선다.
5: 그만하십시오.
2: 네가 대신 죽을 테냐?
5: 후폭풍 감당되시겠습니까? 원자는 미령하고 유일하게 남은 핏줄마저 죽여 왕실의 대를 위협하셨으니 한직으로 내쳐진 대신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반정 명분도 없을 터.
2: 닌놈이
5: 빛나지 말라 하셔서 그늘로만 걸었고 세상에 알아보지 말라 하셔서 홀로만 다녔습니다. 절 계속 그리 살게 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전하께서도 아무도 해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4: 한풀 기세가 꺾인 이규가 피 묻은 검을 내던진다.
5: 그 밤
4: 현재
5: 그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4: 이규가 검을 빼든다.
2: 그 칼로 너를 베었어야 했느니라.
4: 이규가 거침없이 검을 휘두르자 열도 칼집에서 검을 빼며 막는다. 열은 자신의 목을 향해 내려오는 칼날을 피하며 검집을 내던지고 온 힘을 다해 이규의 공격을 받아낸다. 광분한 이규가 이를 악물고 달려든다. 잠긴 문 밖에서 은조와 의금부가 대기 중이다. 은조는 문을 밀고 들어가고픈 충동을 참기 위해 주먹을 꽉 쥔다. 열의 맹렬하고 날카로운 공격을 이규가 버티듯이 간신히 막아낸다. 열은 완력으로 밀어붙이며 맞댄 이규의 검을 멀리 날려버린다. 날아간 검이 어도의 수직으로 내리꽂힌다. 당황한 이규가 열을 죽일 듯 노려보다가 다시 검을 잡으려 하는데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검을 쓰러뜨린다. 은조가 활시위를 팽팽히 당기고 있다. 화살 끝엔 손뭉치가 아닌 날카로운 화살촉이 반짝인다.
2: 역도다!
4: 열이 분개한 이규의 목에 검을 겨눈다.

0: 바닥을 따라 거닐고 있다. 이규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호랑이의 환영을 눈으로 쫓는다. 은조가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를 내린 채 이규를 주시한다. 이규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보다 못한 은조가 달려온다.
1: 지금 보시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0: 이규가 텅 빈 눈을 부릅뜬다.
2: 어머, 저것은 무엇이냐?
0: 범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다.
1: 잘 보십시오. 범의 형상이 아닙니다.
0: 지켜보는 열의 시선에 안타까움이 어린다.
2: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0: 순간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몸을 웅크리고 있던 범이 연기가 되어 홀연히 사라진다.
3: 아, 그럼 이제 그 이규가 내가 보던 게 범이 아니라 잘못된 거구나. 환영이구나.
4: 그렇죠. 환영임을 깨닫게 돼요. 은조의 말을 듣고. 네. 그래서 은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하는 전하의 사명을 저버린 탓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전하는 누구보다 백성을 처연히 여기셨어야 한다고, 그것이 어자에 앉은 자의 책무이고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규는 은조의 그 말을 듣고 민직, 그러니까 은조의 아버지죠. 네. 민직을 떠올려요. 맨날 민직이 자기에게 간언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규가 막 그래 실성한 듯 웃다가 이제 그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되게 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그 상황을 이제 모두 깨닫게 된 거죠.
3: 그 임사용은 어떻게 됐나요?
4: 그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3: 네.
4: 근데 제이가 이제 와요. 찾아와서 아버지의 명으로 내가 침전에 드릴 독초를 사드렸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뭐 실은 거짓 자백이죠. 형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했었던 거죠. 임사영과 제이는 둘 다 이제 옥사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대비는 막 그 열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이제 막 버선발로 달려와서 아들 앞에 와요. 그래서 아들이 그 엄마에게 이제 그 신발을 그 신겨주면서 그 애타하는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이제 그만 놀아야겠다고. 헉?
3: 그만 논다?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3: 오.
4: 그래서 선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의라는 거는 왕이 살아있을 때 왕의 자리를 넘겨주는 건데요. 선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걸문 앞으로 막 몰려왔던 그 백성들 앞에 이제 은조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길동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해림도 있었는데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네,
3: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5: 해림아 씨?
0: 백성들도 하나둘 탈을 벗는다.
5: 은조야.
6: 은조야.
7: 홍인여.
5: 홍은여님.
8: 이 나도 왔다.
0: 동주댁 일행과 덕중 노을 등 모두의 시선이 은조에게 향한다.
9: 은영님.
10: 은조야.
9: 은영님.
5: 아니 어떻게 다들
8: 보. 이제야 해가 뜨고
0: 찬란한 햇살이 아침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고루 비춘다. 백성들이 든 횃불만큼이나 찬란한 태양이 조금씩 중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0: 며칠 후 대전 마당. 왕의 즉위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
1: 주상 전하납시오!
0: 검은 구정복을 입은 열이 색색의 구슬이 늘어진 면류관을 쓰고 대전 마당에 들어선다. 배복으로 된 호를 쥐고 위엄있게 걷는 모습에 양쪽으로 늘어선 문무백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열은 오방색 의장천이 드리워진 어도를 따라 대전으로 향하고 의관을 정지한 대추가 호위하듯 그 뒤를 따른다. 윤복과 영의정은 흐뭇한 미소를 띤 채 대신들 사이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다. 열은 흔들림 없는 올곧은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대전 계단을 오른다.

0: 황금빛 의복에 화려한 가치를 쓴 대비가 예단에서 일어나서 열을 맞는다.
1: 왕도를 걸을 때마다 새기세요. 왕의 모든 걸음은 백성을 향해야 합니다.
2: 영심하겠사옵니다. 어마어마.
3: 국궁사배 일배.
0: 대신들이 어조 앞에 선 열을 향해 절을 올린다.
3: 일배.
0: 궐문 앞에 모인 백성들도 절을 하고 있다.
3: 삼배.
0: 한편 사가로 내쳐진 이규는 흰 적삼 차림으로 방구석에 앉아서 정신없이 범을 그리고 있다. 벌건 인두가 임사영의 손등에 노비의 인장을 남긴다.
4: 근년의 조선은 간신 임사영과 포악한 주군으로 곤궁하고 어지러웠다. 이 책임은 이들의 죄를 도회시한 나와 여기 문무백관에게도 있다.
0: 대신들이 송구함에 고개를 숙인다.
2: 허나 이 난세에 유일하게 백성들을 가엾이 여긴 자가 있었으니 길동이다.
0: 대신들이 술렁인다.
4: 하여 오늘 이후 길동과 관련된 모든 죄인을 사면한다.
5: 하오나 주여나, 길동은 도적이...
4: 만일 그를 한낱 도적이라 비하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의 마음을 헐뜯는 자가 있다면 이는 조선의 인의를 해치는 것이요. 그가 바로 역적이다.
0: 반발한 신하가 고개를 숙인다.
4: 답해보라.
0: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6: 아유, 열을 멋있네요. 네, 딱 자기 자리 같네. 네. 그리고 임사영은 노비가 됐고요.
7: 네, 그리고 이제 그 형 이규는 사가로 일단 그냥 보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네. 양, 기와집이죠. 그런 아. 곳으로 보내서 그냥 왕이 아니라 이제 그냥 양반으로 살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아들 그 임사영의 아들인 제인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조의 오빠 대일이 친구니까 막 마중을 나왔어요. 왜냐면 이 집안이 이제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서 이제 대일이 왔는데 그 제이가 이제 그 대일을 보자마자 은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빠니까. 그래서 멀쩡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웃기까지 하더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사영은 이제 죄인이 됐으니까 그 죄인을 실는 수레가 함거라고 이렇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만든 그런 네. 그 함거를 타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나라가 너무 망가졌잖아요. 그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임금이. 그래서 이 망가진 나라를 재건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늘 계속 그 업무를 봐야 되니까 이제 막 코피까지 흘리면서 정사를 돌보게 돼요.
6: 네, 어떻게? 근데 은조랑은 또 어떻게 돼요?
7: 은조는 네. 일단은 이제 거래 막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열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못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기를 쓰듯이 매일 매일 은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6: 열이요?
7: 네.
6: 이야. 그렇게 바쁘다며.
7: 그 와중에 잠도 못 자면서 그걸 네. 써서 보냅니다. 대추는 이렇게 정사에 매달려 있는 열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은조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6: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7: 그런가요?
6: 모르겠어요.
7: 근데 막 보니까 기운이 나던데요.
6: 그런 식으로. 네. 네네네.
7: 그래서 이렇게 둘이 딱 만났는데 이제 너무 서로를 그리워했을 거잖아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아주 애틋한 입맞춤을 나누고 그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6: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0: 은조가 침전에서 탕약을 달인다.
8: 제대로 듣고 있던 거 맞아?
9: 귀에 박히게요. 서신마다 써놨잖아요. 보고 싶다, 그립다. 열흘 내내 듣던 말이거든요.
8: 듣긴 했어? 난 여태 못 들은 줄. 답신한 적 없길래.
9: 그냥 이래저래. 여느 백성답게 정신없이 사느라요.
8: 왜 아직도 정신없이 살아? 한잠도 안 자고 일한 연우왕 보람없게?
9: 그러니까요. 마시고 한잠 자라고요.
8: 그러니까 안 마셔. 얼마 만에 맞는 건데. 밤새 뜬 눈으로 볼 거야.
0: 열이 새침하게 고개를 돌리자 은조가 살풋 웃는다.

0: 네이원 가서 하나하나 정성 담고 마음 담아 가져온 약재인데요.
1: 마음?
2: 열이 좋아서 피식 웃는다.
1: 네이원은 또 언제 가봤대?
0: 바뀌었을 때요. 데뷔마마께 탕약 올리려고 바지란히 드나들었죠.
2: 은조가 뭔가가 생각난 듯 부채질을 멈춘다.
0: 그때는 대군 시절이니 어찌어찌 신용이라도 했지. 이러다 또 바뀌면 왕이 웬말...
2: 은조가 돌아보는데 열이 앉은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있다. 은조가 부채를 내려놓고 애잔하게 쳐다본다.
0: 그건 안 되겠어요.
2: 열은 고개를 떨군 채 까무룩 잠들어 있다. 은조가 열의 옆에 바짝 다가앉으며 떨궈진 그의 고개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다. 그리고는 잠든 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짓는다.
3: 죄인이 달아났다! 죄인이 달아났다!
2: 임사영의 함거가 비어있고 부서진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금침에 누워 잠들어 있던 열이 흠칫 놀라 깨어난다.
1: 은조.
2: 열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다. 붉은 곤룡포를 입은 모습이 펼쳐진 청동명경에 비치지만 열은 확인이라도 하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열이 진정하고 서탁 앞에 앉는데 은조가 온다.
0: 어? 깼어요?
2: 열의 표정이 굳어있다.
0: 왜 그래요?
2: 열이 은조의 팔을 와락 당겨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은조가 불안해하는 그의 등을 가만히 다독여준다.
0: 나쁜 꿈이라도 꾼 거예요? 꿈에서 혼이라도 바뀌었어요?
1: 어. 네가 사라져버렸다. 네가 또 잘못돼서 나만 네 몸에 남은 줄 알았어.
0: 그게 무슨...
2: 은조의 얼굴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진다.
0: 그러고 보니 혼이 바뀔 때마다
1: 서로가 위험한 순간이었어.
2: 은조가 놀라서 눈을 깜빡인다.
0: 알고 있었던 거예요?
2: 열이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0: 왜 말 안 했어요?
1: 이런 얼굴일까 봐.
2: 은조의 얼굴이 죄책감으로 굳어있다.
1: 100번, 1000번 바뀌라지. 내가 한 달음에 달려갈 거야. 병 나도록.
4: 야, 은주도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영혼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됐네요.
5: 네,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너를 봐야 되니까 내가 탕약을 먹고 잠들 수가 없다. 이 귀한 시간에 막 이런 열한테 네. 이렇게 얼결에 탕약을 먹여요. 그래서 일단 재웁니다. 그리고 잠든 열의 옆에서 열을 보면서 이제 서신을 써놓고 궐을 나오게 돼요.
4: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들어본 내용에 죄인이 달아났다고 네. 임사영이 타고 있던 함고가 비어있다고 했는데 임사영 그럼 사라진 거예요?
5: 진짜로 사라진 거예요. 자물쇠가 다 부서져 있고 세상에. 사람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은조가 궐에서 나와서 이제 열과 나눈 대화를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로 은밀히 따라붙어요. 근데 보니까 검을 들고 있었죠.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에 이렇게 천이 감겨 있었고 그 천에 피가 배어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잠에서 깨어난 열은 은조가 남기고 은조가 없으니까 이제 너무 실망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서신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읽게 됩니다.
4: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0: 내 지난 열흘은 오롯했어요.
2: 열이 서신을 읽는다.
0: 서신으로 물어오는 안부가 반가워서 그립다는 투정이 포근해서 잘 자라는 당부가 아늑해서
1: 더 많이 해야겠다.
0: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 그리움은 모두 내가 가져가요.
2: 열이 서신을 접고 서탁 서랍을 연다.
0: 그러니 오롯이 잠들기를. 그리고 나는 오롯이 그리워하기를.
2: 연꽃 장식이 달린 가락지가 있다.
0: 다만 깊이 또 오래.
6: 말려도 가실 거죠?
2: 처소 복도.
7: 괘씸해서라도 가야겠다.
6: 예?
7: 허락도 없이 내 그리움을 가져간다잖아.
6: 날이라도 밝으면 가시죠.
7: 오늘 밤을 넘기기 싫다.
6: 뭘 하시려고요?
7: 내 오래된 결심.
2: 같은 시각 밤거리. 누군가가 은조의 등 뒤에서 그녀의 목에 검을 겨누고 있다. 은조가 얼어붙어 있는데 손목에 찬 홍팔찌가 희미하게 반짝이며 가슴이 죄어온다.
0: 안 돼. 내가 위험해지면 또.
2: 열이 차고 있는 청팔찌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은조가 홍팔찌를 내려다본다.
0: 왜 팔찌가... 설마...
2: 은조가 얼른 팔찌를 끊어낸다. 바닥에 떨어진 홍팔찌가 빛을 잃자 열의 청팔찌도 저절로 끊긴다.
8: 확인만 좀 하겠다잖아.
6: 웬 소란 이냐?
2: 침전 마당.
6: 물러서라.
2: 병사들이 제의를 놓아준다.
9: 흥은조, 거리 없습니까?
7: 왜? 무슨 일이야?
2: 과거, 임사영이 한 말.
10: 그 말, 누구에게 들었느냐?
9: 걸리는 것이 있어 다시 갔던 것인데.
8: 내려놨다!
2: 역참에 대기하던 함거가 열려있고 병사들이 임사영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다. 제이가 달려가 보는데 제이가 옷을 싸준 보자기에 혈서가 적혀있다. 현재
9: 전하께 남긴 것이었습니다.
7: 흥은조가 위험해.
2: 바닥에 떨어진 홍팔찌와 청팔찌가 재가 되어 사그라진다. 은조는 열과 영혼이 뒤바뀌지 않음을 알고 안도한다.
0: 그대로야.
10: 어떤 생각하면 이대로 널 찌르고 네 어미도 죽일 생각이다.
2: 은조에게 검을 겨누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임사영이다. 임사영은 분노에 찬 눈으로 은조를 쏘아보며 정면으로 걸어와 그녀와 마주선다.
0: 왜 이러십니까?
2: 임사영의 칼날이 은조의 목을 벨 듯 가까워진다.
10: 네가 다 망쳤다.
2: 임사영이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읊조린다.
10: 길동.
2: 놀라 커다래진 은조의 눈을 보며 임사영이 제이가 한 말을 떠올린다.
9: 사람은 모두 귀하다 하던데요.
10: 죽은 애주의 말이었지. 그 헛된 망상이 너희들을 경거망동하게 만들었구나.
4: 아, 임사영 끝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5: 네,
4: 나쁜 놈이에요.
5: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 가문이 몰락했고 집도 몰수당했고 막 이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방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은조를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뭐 술상이고 많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 엎고 이제 일단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이 기녀들이 은조가 그때 막 그 왕 앞에서 춤추던 기녀들을 구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일단은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사영은 열에게 서신도 전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길동을 살리고 싶다면 홀로 당도하라. 내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어라. 이런 서신을 보낸 거예요. 네. 그 열이 당연히 그걸 받았으니까 은조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달려올 것 같은데요. 은조가 무사할 수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4: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요.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역겨운 맛의 음료를 마시도록 하면서 그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비교를 위해 달콤한 맛의 음료나 물을 마실 때도 측정했다. 이를 통해 역겨운 맛을 느낄 때만 반응하고 다른 맛을 느낄 때는 반응하지 않는 얼굴 근육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역겨운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줬다. 똥이나 상처나 벌레 등의 사진이다. 앞에 실험에서 사용한 역겨운 맛의 음료를 사진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달콤한 음료나 물 대신 슬픈 사진이나 중립적인 사진도 보여줬다. 물론 달콤함과 슬픔은 다르지만 이 실험의 주된 관심사는 역겨움이니까 그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가자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 역겨운 맛을 느낄 때 반응한 얼굴 근육이 두 번째 실험에서 역겨운 사진을 볼 때도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달콤한 맛에는 반응하지 않았듯이 슬픈 사진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료든 사진이든 역겨운 자극에 특별히 반응하는 얼굴 근육이 있더라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도 확인되었다. 사진을 보고 더 역겹다고 느낄수록 이 얼굴 근육이 더 강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맛에 있어 역겹다고 느끼는 것과 시각적으로 역겹다고 느끼는 것이 얼굴 근육 반응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였다. 연구자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세 번째 실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실험에서는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을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역겨운 상황에서는 얼굴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었다. 말하자면 불공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도 일종의 역겨움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미각적으로 역겹거나 시각적으로 역겨울 때가 있듯이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역겨울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얼굴 근육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결과가 짐작이 갈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도 앞에서와 같은 얼굴 근육이 반응했다. 게임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 더 불공정할수록 참가자는 더 역겹다고 느꼈고 해당 얼굴 근육의 활동도 증가했다. 불공정한 느낌이란 일종의 윤리적 역겨움이고 그 기원은 신체 건강을 위해 나타나는 신체 반응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 해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은 우리보다 더 단순한 생물들도 보인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뇌가 없거나 심지어 바깥 세상을 바라볼 눈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입에 넣었다가 뱉는 행동은 한다. 안 그랬다간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테니까. 다만 그러려면 입에 들어온 것을 뱉으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하다. 그런 신호 중 하나가 역겨움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역겨움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 이전부터 존재하던 단순한 생물에게도 그들 나름의 어떤 신호가 있지 않았을지 짐작해본다. 그리고 그런 생물들에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뱉어야 할 대상을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에 넣어보기 전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기만 해도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맛을 보기 전에 눈으로 보고 반응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도 거부하거나 회피하라고 알려주는 신호는 필요하다. 다만 그런 신호를 새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역겨움이라고 하는 이미 내장된 신호를 계속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러운 무언가가 입안에 들어왔을 때 울리던 신호를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도 울리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야에 들어오는 것 중에 거부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을 역겨움이라는 신호가 잘 알려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살면서 피하고 싶은 대상이 상한 음식이나 오물 같은 구체적인 대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 말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맹수의 위협처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더러운 사물을 대할 때처럼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0: 그렇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도 필요하다. 다만 이때도 신호를 새로 만들라는 법은 없다. 이미 내장된 신호를 사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테다. 이런 식으로 건강을 위한 신체 반응을 윤리적인 판단에도 확장해서 사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 이렇게 추론해 보았다. 다시 죽고 싶은 느낌으로 돌아가 보자. 공정함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역겨움이라는 신체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생을 끝내야겠다는 판단 역시 나름의 신체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신체 감각 자체가 불현듯 죽고 싶다는 판단이나 죽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깨어있는 매 순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래도 삶의 의지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가끔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이만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통증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불쾌한 느낌에 시달리고 있으며 본인은 그 느낌이 심한 통증만큼이나 괴로워서 죽고 싶다면? 역시 반박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아니니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의 이면에 있는 신체 감각을 포착하고 나니 애초에 내렸던 죽고 싶다는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막상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든 처음의 신체 감각은 감쪽같이 숨어버린다. 일단 그 감각을 직접 포착해서 깨닫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감각은 여전히 불쾌하다. 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는 덜 이어진다. 이 감각이 과연 그런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될 자격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면서 죽고 싶다는 몽상에 사로잡혀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발이 묶이는 것을 막아준다. 내면을 관찰하는 활동이 이런 통찰을 주기도 하더라는 말이다. 이렇게 명상은 자기 자신을 무비판적으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이 힘든 분들은 명상하는 생활을 실천해보면 좋겠다.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어떤 결정의 뿌리가 신체 감각에 있음을 깨닫고 나면 그 결정에 덜 사로잡히게 된다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불공정에 대한 거부의 기원이 신체 반응임을 인식함으로써 그 거부감이 누그러져 버린다면 윤리의식이 무뎌지는 셈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 불공정을 묵인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이지만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의 뿌리가 신체 감각임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에 순응하기보다 그 불공정한 느낌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이점은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되도록 평정을 유지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섣불리 도망가기보다 더 나은 대처 방법이 있을지 돌아볼 수 있게 만든다.

이는 주로 당사자 개인에게 이로운 점인데 사회가 얻는 이득은 없을까? 서로 상충하는 윤리나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무너질 수 있고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나아간다면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 시작은 다음과 같을지 모른다. 눈앞에서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을 목격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역겨움을 느낀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의 판단을 멈춰버리면 그 시점 이후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평등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진행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눈앞에서 평등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역겨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의 판단을 멈춰버리면 그 시점 이후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진행될 것이다. 비록 머릿속 표상 세계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가치만 추구해도 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말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몽상 속을 방황하다 보면 자칫 행복을 갉아먹히기가 쉽다. 그러니 몽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자. 자기 자신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 알아차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내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그만 쓰자. 당분간 여기서 벗어나 있자. 하고 마음 먹자. 그렇게 하기만 해도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심리적 무게가 가벼워진다. 뇌로 보면 기본 설정 네트워크지만 마음으로 보면 그것은 몽상의 세계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괴로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마치 텔레비전을 마냥 켜놓듯이 내 머릿속에 상상의 동영상을 틀어놓았구나 하고 자각해보자. 이 생각 자체만으로도 몽상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명상의 고수가 아니다. 그냥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명상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는 이미 다양한 명상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덧붙일 말은 아주 단순하다. 가끔은 한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어 보는 것이다. 그 목표란 마음에 있어서는 내면의 표상세계에서 벗어나는 행위인 동시에 뇌에 있어서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멈추는 행위다. 살면서 이 목표를 떠올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내면의 표상세계에서 벗어난 상태로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멈춘 상태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 이론,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순범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는데요. 수술을 통해 생명을 수호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려 했지만 정신이 생명 못지않게 신비롭다는 깨달음 끝에 정신을 수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대상의 강의와 수십 년간의 연구 및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인간을 독보적인 존재, 동시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로 만드는 마음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마음의 기원부터 그 작동 원리와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및 마음 돌보는 방법을 담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사고 실험을 철학적으로 서술해 깊이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성격이나 도덕성부터 의심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멍청하다, 나쁘다. 하지만 타인이라는 세계는 이 익숙한 판단 방식이 뇌의 구조적 한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의 의도를 빠르게 추정하도록 진화했지만 동시에 이 능력은 수많은 오류와 편향을 만들어냈는데요. 저자는 마음 이론을 통해 우리가 왜 남 탓을 멈추기 어려운지, 왜 정치적 분열과 혐오가 쉽게 증폭되는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해가 깊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가상의 독자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설정하고 수업에서 실제로 다뤘던 사고 실험과 그동안 연구한 현대 뇌과학 및 심리학, 임상 사례를 옮겼다고 밝히는데요. 이 강의는 2022년 서울의대 교육상을 수상하며 교육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책의 1장은 다양한 뇌과학, 심리학 실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으로서의 마음 이론을 소개하고 뇌의 어떤 영역이 이 능력에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착각과 인간의 인지, 기억, 경험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등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마음의 재료가 되는 요소의 오류를 짚어봅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뇌과학적으로 마음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루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동안 통찰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홍순범 교수만의 마음 너머의 이야기와 그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서술합니다. 저자는 마음 이론이 사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위에서 각자 자기만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는데요. 마음 이론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개인차, 상황의 복잡성,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 세 축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남 탓으로 고통을 돌리는 심리, 즉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적 가림막이 어떻게 원망과 혐오를 강화하는지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 이해의 방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책,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담요 한 장이라는 우리 자매들만의 게임이 있다. 네 명이 마주 앉아 담요 한 장에 다리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발로 오재미를 주고받는 것이다. 오재미는 양옆으로 꼬리는 할 수 있지만 발이나 다리가 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팀이 진다. 담요 한 장 게임이 재미있었던 만큼 나는 나만의 아지트가 필요했다.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 고요와 평화가 있었고 내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그곳.

0: 저 리더스 다이제스트 신년호 들어왔어요?
1: 네. 잠시만요.
2: 저 월간 팝송 들어왔어요?
1: 1월호는 아직 안 왔는데.
2: 그럼 저 12월호 주세요.
3: 야 임마, 너 문제집 사러 왔지? 이거 사러 온 거야?
2: 아이 진짜 제 취미까지 간섭하실 거예요? 저 빌보드지 받아보던 사람이에요.
3: 아유 그러셔요.
1: 리더스 다이제스트 여기 있습니다.
0: 아 네, 이거 좀 이따 계산할게요.
3: 아 저기 고2 교과서는 안 팔아요?
1: 교과서는 서점에 없죠. 헌 책방이나 가보면 모를까.
2: 월간 팝송 1호로 언제 들어와요? 그냥 정기구독할까?
1: 들어오면 연락 줄까?
2: 아니요, 생각 좀 해보고요.
0: 은수야, 뭐 봐?
4: 아가사 크리스티 책. 이거 마저 읽고 가면 안 돼?
0: 고모님이 사다 달라는 책은 다 골랐어?
4: 아, 노노? 저쪽에 있어.
0: 그럼 빨리 계산하고 가자. 내일 출근해야 돼.
4: 아, 나 더 읽다 가고 싶은데.
0: 야, 내일 읽어, 내일. 여차하면 또 쟤네들이랑 같이 걷게 생겼어.
4: 뭐 어때?
0: 근데 저기 쟤 너랑 동갑인가 봐. 고2 교과서 찾더라?
4: 그럼 나보다 더 어린 거 아니야? 난 고3 올라가는데? 내 교과서 줄까 보다.
0: 네 걸? 넌 공부 안 해?
4: 다 배웠는데 뭐.
0: 그럼 얘기해 보든가.
4: 에이 됐다. 입주과외 선생까지 두고 사는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0: 저쪽이랑 같이 갈 거 아니면 지금 빨리 나가자.
4: 알았어 알았어.

0: 큰언니는 출근했고 둘째 언니는 눈치우러 갔고 응? 지수는?
1: 오, 언니!
2: 이거 봐. 밤새 너무 추웠나 봐. 봄이 고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창고로 왔어.
1: 아, 너무 귀여워.
3: 와, 동네에서 못 보던 고양이인데?
2: 추운 겨울에 어디 살다 왔을까? 이제 여기가 니들 집이다. 내가 잘 돌봐줄게.
3: 근데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어? 키워도 된대?
2: 어. 대신 집안에는 들이지 않고 창고에서 돌보기로 했어. 스티로폼 박스도 구하고 비닐로 바람막이도 해주고 뜨개질해서 푹신한 침대도 만들어줄 거야.
1: 내 당뇨도 내줄게.
2: 그 애착 당뇨를 내준다고?
1: 참아. 아니야. 이제 그 담요와 헤어질 때도 됐어.
2: 정말? 고마워. 근데 얘네는 뭘 먹여야 되나? 생선을 구워줄까?
1: 멸치를 줄까? 쥐 잡아먹겠지, 쥐. 특히 가끔씩 천장 위를 뛰어다니는 그 쥐들.
2: 고등어를 줄까?
1: 아니야, 갈

0: 시려. 벌써 얼어붙었나. 빗자루 갖고는 안 되네. 삽까지 와서 깨부숴야겠다. 아, 깜짝이야.
1: 와, 부지런한데?
0: 야!
1: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야.
0: 거기 계속 있는 거야?
1: 무슨 소리지? 여기 계속 있는 건데?
0: 그럼 방 좀 옮겨줄래? 나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거든.
1: 왜? 나 때문에? 내가 뭘?
0: 여기 이 옥상은 내 공간이었는데 그 방에서 너무 훤히 보이고 다 들리잖아.
1: 아, 그럼 주로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있을게. 봐도 못 본 척 입도 다물고.
0: 회장님 댁에 빈 방 많을 거 아니야. 다른 방으로 옮겨줘.
1: 그건 쉽지 않겠는데? 빈 방이 많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 방은 이 방이고 이 방에서 그 방이 보이는 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 서로 조심하자고.
0: 글쎄, 난 조심하기 싫고 시시때때로 네가 거기서 불쑥 말을 걸고 나타나면 이 공간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지.
1: 생각 좀 해보고 맨 입으로 되려나?
0: 뭐 내기라도 해? 골목 눈 치우기 내기라도 할 거야?
1: 아, 무슨 내기야.
0: 내려와. 어? 골목 눈 치우기 대결 지금부터 시작! 어?

0: 딱 반 나눠서 치우는 거야.
1: 째째하긴. 알았어.
0: 뭐? 째째해?
1: 내기에서 지면 옮겨라.
0: 아 진짜 그건 좀.
1: 시작!
0: 어, 야야야! 아니 무슨 이런 내기가 있어?
2: 나도
1: 치우래. 어? 그래서 너도 할래?
2: 어.
1: 너도 무기 하나 들어.
0: 야야 이건 약속이 틀리지.
1: 어, 그쪽도 지원군 있으면 부르시지요.
0: 아 치사네 진짜. 이렇게 머릿속으로 밀어붙인다고? 아! 아이씨! 야!
1: 명칭이다. 울 거야? 너 울면 내 동생이다.
0: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이라 이거지? 좋아 니들 다 죽었어.
1: 오빠가 돼가지고 약한 내 동생을. 하. 그렇다면 우리 필살기를 보여주지. 어, 어, 어. 아, 혜수야 준비됐지?
2: 그럼
0: 야야,
2: 준비됐지?
0: 해봐, 해봐, 해봐.

0: 들어와.
1: 회장님 안 계셔?
0: 아침 일찍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네.
1: 아직 내기 안 끝났어.
0: 방 옮기기 말고 다른 거 하자.
1: 방 옮겨라.
0: 네가 옥상에 올라올 때마다 불편한 건 나거든.
1: 그러니까 네가 옮기면 되겠네.
2: 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0: 아 진짜. 뭐 따뜻한 우유라도 줄까?
2: 응, 괜찮아.
3: 우와, 회장님 댁에 처음 들어와봐.
0: 그래?
1: 이 집엔 술병이 쫙 있을 줄 알았는데 돌이 많네.
0: 수석 모으는 게 할아버지 취미야. 강이나 산에 가면 꼭 이런 돌을 잘 보시더라고. 잃어버린 가족 같대나?
1: 회장님 양조장엔 가봤어?
0: 아직.
1: 그럼 너도 모르겠구나.
0: 뭘?
1: 막걸리 맛.
0: 어, 맛은 알지. 설마 술 내기 하자는 건 아니지? 궁금하냐? 좀 줄까?
1: 됐고 방이나 옮겨.
0: 아 진짜 끈질겨.
3: 우와 피아노다. 오, 지수 언니가 엄청 좋아하겠다.
0: 지수? 아 셋째?
2: 어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요즘은 안 다니고 있거든. 내 생각엔 너무 잘 치니까 자꾸 전공하라고 해서 부담돼가지고 간둔 것 같아.
1: 아 그건 꼬맹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엔 자기 미래를 남이 이러쿵 저러쿵 하니 싫어서 관둔 것 같던데.
2: 피아노는 회장님이 치는 거야?
0: 어? 어 아니 이건
4: 내 딸 거다. 어? 그 피아노. 아, 어.
0: 할아버지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골목에 쌓인 눈은 너희들이 치었나?
1: 아, 네 저희가
2: 준호 오빠도 같이.
0: 너무 옷이 젖어가지고요 말리고 가라고요.
1: 아, 안 그래도 회장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 제가.
4: 어, 그래 무슨 얘기야?
0: 야, 너
1: 아, 준호가요?
0: 야, 다음에 와. 잘 가라. 또 놀러 와. 혜수야 너도 다음에 보자.

0: 엄마!
1: 어, 이제 오니?
2: 회사 끝나고 바로 왔어요. 연말이라 일이 많죠?
1: 올가을부터 주문이 들어온 게 겨울 되니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불렀어.
2: 엄마 댁에 솜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엄마 옷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게에만 있는 올 국산 실들이 있으니까.
1: 예전 같으면 하루면 뚝딱 만들었을 옷들이 요즘엔 며칠씩 걸린다.
2: 어디 줘보세요. 자, 뭐부터 할까요?
1: 이거 사이즈 재서 도안 만들어 놓은 거거든. 꽈배기 뜨기로 뒷판부터 해봐.
2: 알았어요. 엄마, 그 이 회장님네 손자는 겨울에 잠깐 온 게 아닌가 봐. 입주과에 선생이 있던데요?
1: 아마 같이 살 거야.
2: 준원의 부모님은요?
3: 회장님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대. 준호 엄마가 준호 키우며 살다가 작년에 재혼하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해서 친권 포기하라 그러고 손주를 데려온 거래. 준호가 그 집 유일한 손자라 아마 앞으로 같이 살 거야.
2: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다른 자녀분은 없으신가?
3: 자녀가 많지는 않았어. 딸 하나, 아들 하나. 근데 뭐 둘 다 앞서 보내셨지.
2: 회장님 다 가진 것 같아도 외로운 분이시네요.
1: 그래도 뭐 이제 어린 손주가 왔으니까 이제 회장님 댁에도 활기가 돌겠지?
2: 어리긴 뭐가 어려요. 애도 아니고 다 컸던데. 한참 말 안 듣게 생기긴 했어요.
1: 아, 우리가 언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라도 대접할까?
2: 치, 그날도 우리 집 내자매 보고 깜짝 놀란 눈치던데. 넓고 조용한 집에 사는 애가 좁고 복잡되는 분위기에 놀라서 거의 도망치듯 나가던데요.
1: 우리 집 애들이 좀 말이 많긴 하지.
3: 아, 근데 뭘 대접하지? 김치전을 부쳐볼까?
2: 그거 별론데.

0: 자활, 성인, 오부득이, 견지의, 득견군자자 사가의, 자활, 선인, 오부득이, 견지의, 득견유항자 사가의, 망이위유, 허이위영, 야기위태, 난호유항의. 공자가 말하길, 성인을 내가 만나볼 수 없다면 군자라도 만나보면 좋겠다. 공자가 말하길, 선인을 내가 만나볼 수 없다면 한결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보면 좋겠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비었으면서 가득한 척하며 가난하면서 부유한 척하면 항심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1: 이제야 무슨 소린지 알겠다. 중국 고전은 역시 해석이 있어야.
0: 더 읽어요?

0: 생각은 어떠냐?
1: 글쎄요. 전 고모가 돌아가신 고모부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뭐라고?
1: 그렇잖아요. 이 책들은 다 고모부의 책인데 이 방 밖으로 한 권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잖아요.
0: 그럼 내가 고모부의 유령이라도 붙잡고 산단 말이냐?
1: 어쩌면요?
0: 어린 게 못하는 말이 없구나.
1: 전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0: 어린 게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니지. 네 애비 사업 망했을 때 책임 못 지고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 하더라. 그리고 취직도 시켜줬지. 자기 식솔들 책임 못 지면 그게 어른이 아닌 거지. 말만 번지를 하고 공부만 많이 했다고 어른이 아니지.
1: 저희 어려울 때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고모님은 고모님이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시네요?
0: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다.
1: 감사하게 여기는 것과 눈치 보며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0: 그래, 다르지. 은수, 넌 몽상가야.
1: 그렇다고 현실 감각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0: 넌 대학에 갈 생각이냐?
1: 네. 국문과에 가서 문학 공부하고 싶어요. 뭐, 영문과나 불문과도 생각하고 있고요.
0: 그래, 꿈을 포기하진 말아야지. 너희 집안의 희생은 네 언니 하나로 됐다.
1: 언니가 무슨 희생을 해요?
0: 대학을 가라고 했는데도 왜 취직을 택했는지. 연수 같은 인생은 희생만 하다 끝날 거다. 집안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지만, 그런데 몇 년 생활비 보탠다고 나아질 살림이면.
1: 고모! 저희 집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아요. 하루하루 즐겁다고요. 썰렁하고 유령 나올 것 같은 이 집안보다 백배, 천배, 만배는 더 따뜻하고 행복하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0: 철없는 건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다섯 번째

비명을 지르며 100m를 10초대에 끊을 것처럼 다리를 빠르게 움직였다. 어느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를 향해 짖어댔다. 한의원에서 조금 떨어진 집까지 달려간 승범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을 두드렸다. 급하게 여러 채를 구하기 어려워 일단 한 집에 다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각 방에서 정미와 태경이 거실로 나왔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

0: 로 소파에 앉은 그들에게 승범은 한약방에서 겪었던 일을 두서없이 읊어댔다. 너무 놀라고 무섭고 10년 넘게 안 했던 뜀박질까지 해서 아직 숨이 찼다.
1: 진짜, 진짜로 그 여자가 내 발목을 딱 하고 잡는데 얼마나 그 손이 차던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까 웬 윤공실이랑 아줌마가 감자를 먹으면서 깼냐고 묻더니 갑자기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야. 이거 뭔 말인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를 딱 하고 까더니 그 배에 꿰맨 자국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뜯어내는 거야. 그 안에서 감자가 바닥에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나한테 언제부터 봤냐고 물었다고.
0: 허공에 손을 흔들어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승범을 보는 정미와 태경은 표정이 없었다. 팔짱을 낀 정미를 흘깃거린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2: 술 마셨어요?
3: 스트레스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0: 정미가 오히려 정신이 나갔다고 딱하게 봤다. 황급히 그들의 앞에서 손살에 쳤다.
1: 아니야! 진짜 내 눈으로 봤다니까!
0: 아무도 믿지 않자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는 승범을 가만히 보던 정미가 손뼉을 쳤다.
4: 아,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동영상 찍어서 막 유튜브에 올리고 대박 나게요.
0: 그렇다면 저 돈돈거리는 남자가 자신을 좀 봐주려나? 근 5년간의 짝사랑이었다. 고백하려고 온갖 매력 발산을 해도 관심은커녕 돈에 환장한 남자를 5년 동안 짝사랑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이 마음을 당사자가 아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태경이 물었을 때 극구 부인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2: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
0: 태경이 초를 쳤다.
4: 아, 왜 없어? 네. 우리 엄마가 있다고 했어.
0: 정민은 반박했다.
2: 우리 엄마는 없다고 했어요. 응? 아니 동대문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밤에 가게 앞에다가 소변을 본대요. 늘 말씀하셨죠. 귀신은 뭐하나 이런 썩을 놈 잡아가지 않고. 근데 여전히 그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귀신은 없는 거죠.
0: 승범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승범은 정미의 말에 동조했다. 귀신은 있다. 자신이 직접 귀신을 본 건 오늘만이 아니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한동안 귀신을 봤었다.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발작할 때마다 할머니는 몸이 허한 거라며 동네 한의원으로 데려갔고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다. 승범은 깨달음에 고개를 들었다.
1: 아, 그건가? 요즘 스트레스로 몸이 허한가? 보약을 먹어야 하나?

0: 다음 날 승범은 한의원에 출근하자마자 진열된 공진단을 하나 까서 먹었다. 지나가던 정미가 혀를 찼다.
1: 좋네. 환자가 없으니 팔아야 할 약을 원장이 다 먹고.
2: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1: 이제 알았어요?
2: 응. 댓글 알바 씁시다. 이쌤, 유튜브 보면서 놀지 말고 블로그랑 SNS에 공유도 하고, 어? 리뷰라도 하나 더 써요.
0: 정미가 한심하게 그를 쳐다봤다.
1: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2: 아니요. 자고로 모든 일엔 돈이 해답. 어? 나만 믿어요.
0: 승범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두들겼다. 무슨 자신감인지 고개를 들어 콧대까지 높이는 모습에 정미는 왠지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서울에서도 치료술만 좋았지 환자한테 친절히 굴지는 않았던 승범이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모양새는 낼 줄 알았는데 우화에 온 뒤로 평소 같지 않게 더욱더 예민하게 굴었다.

0: 3. 철물점 앞 어린아이. 승범은 한의원 건물 1층 철물점으로 갔다.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세요.
0: 갖가지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쌓인 곳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남자가 인사를 했다. 곧 들어서니가 승범이란 걸 확인하자 가뜩이나 곰 같은 큰 덩치를 부풀렸다. 팔짱을 끼고 못마땅해하는 사장 앞에 진열대에서 아무거나 집은 상자를 내밀었다. 뒤늦게 보니 방화문 손잡이다. 필요 없었지만 정작 필요한 건 따로 있었다.
1: 이거 주세요.
2: 9,000원.
1: 카드 됩니까?
0: 승범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두툼한 손이 카드를 빼앗았다. 무심히 카드를 기계에 꽂는 사장. 눈치를 보다가 승범은 슬그머니 말을 꺼냈다.
2: 제가 이곳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곳의 유지인은 누구십니까?
3: 유지?
2: 여기 우아에서 영향력이 크신 분 말입니다.
3: 나도 유지 뜻 정도는 알아. 그걸 왜 당신이 묻느냐 말이야.
2: 아, 인사도 하고 처음 이곳에 와서 안 좋은 일도 있었으니 그분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0: 사장은 카드를 승범에게 건네주며 그의 말이 의심스러운지 위아래를 훑었다.
3: 내 생각엔 한의사 선생이 먼저 고 선생님께 사과해야 일이 풀릴 것 같소만.
2: 당연히 그래야죠. 다만 워낙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웠던지라 그분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 일할 것도 아니니까요.
0: 승범에게 둔 사장의 시선이 밖을 지나는 노인에게로 향했다.
3: 때마침이구만. 따라오죠.
0: 성큼성큼 앞서가는 사장의 몸이 좁은 통로를 겨우 지났다. 승범은 급히 계산대에 놓인 상자를 집어들고 그 뒤를 따라갔다. 밖으로 나간 사장이 저편으로 길을 건너는 노인의 등을 가리켰다. 왜소한 몸에 걸친 낡은 양복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품이 커서 움직일 때마다 펄럭였다. 허리를 졸라맨 허리띠의 끝이 길게 남은 것으로 보아 젊었을 땐 꽤 풍채가 있었으리라 짐작됐다. 노인은 한쪽 팔에 커다란 단지를 들고 있었는데 다른 손으로 뚜껑을 꼭 붙들고 있었다.
3: 저분이라오. 입동리에 사는 장명호 영감님. 무엇이 동쪽 입동리와 뭐 그 주변 마을 땅이 전부 저분 땅이었지. 지금은 자식들이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거의 팔아 얼마 안 남았지만 성품이 좋아 모두가 따른다오. 하루에 한 번씩 뭐 저렇게 단지를 들고 시내를 도시지.
1: 저 단지가 뭔데요?
3: 사모님 유골?
1: 예?
0: 승범이 화들짝 놀라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사장이 껄껄 웃었다.
3: 한의사 선생이 보기엔 기행일 수 있겠군. 젊었을 때 속만 썩이고 못해준 것이 많아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후회스럽다며 그 후로 매일 이렇게 다니시지. 사모님이 그렇게 장에 가고 싶어 하셨다나. 그걸 못 가게 했다더군. 고 선생님 말로는 영감님이 사거리에 있는 다방사장과 몰래 만났었다는군. 제발 저랬던 거지. 그래도 후회하고 매일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애처가가 따로 없어. 안 그런가?
2: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라. 그저 자기 위안이지.
0: 수정 한약방을 지나던 장영감이 기침하더니 그 앞에서 가래침을 뱉었다. 승범은 철물점 사장을 올려다봤다. 거대한 덩치가 잠깐 움찔하는 것 같았다.
3: 성품이 좋은데 고 선생님과는 좀 대면대면해. 사모님과는 살아생전에 친하셨거든. 어쩜 정전됐으면 나를 부르지 뭐하러 혼자 고친다고 하쇼. 큰일 날 뻔했다면서.
0: 사장은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조로 말하다가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1: 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3: 그걸 누가 고친 것 같소?
0: 그걸 누가 말했을지도 뻔했다. 자신의 한의원엔 말 많은 인간이 두 명이나 있지 않은가.
3: 정 뭐 하면은 그것도 내가 달아줄까?
1: 아, 아닙니다. 이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3: 괜히 그러다 손 다칠 것 같아서.
0: 승범은 다시 입꼬리를 한껏 올리면서 감사하다고 얼른 말을 끊었다. 생각보다 말이 많은 인물인 것 같았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한의원으로 올라가려는데 안쪽에서 사내 아이가 튀어나왔다. 승범과 부딪히자 아이가 뒤로 나자빠졌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중얼거렸다.
4: 아무도 없으세요?
0: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렸다.
2: 뭐라고? 조심해야지.
0: 아픈 표정도 없이 아이가 승범을 봤다.
2: 사내 자식이 넘어졌다고 우는 거 아니야. 사내라면 혼자 굳세게 일어나야지.
0: 그 말에 아이가 손을 털고 일어났다. 승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2: 여기서 놀지 말고 저 밖에 가서 놀아. 여기 오려면 부모님 데리고 오든가. 알았어?
0: 그렇게 말하고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승범은 한의원으로 들어갔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정미가 반색하며 일어났다. 종종거리며 그 옆으로 다가와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승범은 그 화면에서 멀어졌다.
2: 에이, 뭐, 왜 또 뭐요?
5: 아유, 뭘 그렇게 놀래요? 댓글 알바만 하면 뭐예요? 홍보 이벤트도 좀 하자고요.
2: 홍보 이벤트?
5: 여기 보니까 개업식 이벤트 행사를 한대요. 왜 풍선 막 달아놓고 나레이터분들이 막 홍보해주고 피에로도 나오고 그럼 우리가 전단지 나눠주고 할 거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죠.
0: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정미의 말이 꽤 그럴싸해 보였다.
2: 그럼 이쌤 마음대로 해요.
5: 정말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2: 에.
0: 대충 손짓을 하며 승범은 원장실로 갔다. 문을 닫기 전에 돌아서서 한마디를 강조한다.
2: 단 너무 비싼 건 안 돼요.
5: 예, 그러면요.
0: 정미가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대답했다. 그 모습이 불안했지만 승범에겐 중요한 일이 따로 있었다.

0: 장날의 거리가 한바탕 떠들썩했다. 한의원 입구 앞에 아치형으로 장식된 풍선이 놓였고 음향장비와 그 앞에서 두 여자가 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키가 큰 피에로가 휘적휘적 걸어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풍선을 불더니 요리조리 꼬고 당기자 금방 푸들이 만들어졌다. 신이 난 아이들이 피에로 주위로 몰려들었다. 저마다 달라고 성화였다. 피에로가 재치있게 하나씩 만들어 그 손에 쥐어주었다. 승범은 잔뜩 멋을 부린 차림새로 한의원을 나섰다. 한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묵직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던 정미가 그를 보고 다가왔다.
1: 아, 이렇게 바쁜데 어딜 가려고요?
2: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올게요.
1: 하필이면 오늘?
0: 정미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가리켰다. 북적이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느냐는 눈치까지 하자 승범은 어깨를 으쓱였다.
2: 누가 오늘 이럴 줄 알았나?
1: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0: 어렵사리 장영감님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약속까지 잡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이었다. 다른 날로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아야 했다. 특히나 이 약속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승범은 정미의 어깨를 두드렸다.
2: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서 할 일도 아주 중요한 거니 이해해 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1: 아, 대체 어디 가는 건데요? 뭘 하려고? 아, 김쌤!
0: 승범은 정미의 부름도 무시하고 피에로를 지나쳤다. 그러다 몇 걸음 안 가 피에로에게로 되돌아와 그에게서 정체모를 빨간 풍선을 빼앗았다.
2: 공평하게 줘야지 말이야. 아까부터 손 내밀고 있는 거 안 보이나?
0: 구시렁거리며 아이들 뒤에서 손을 내밀던 사내 아이에게 그 풍선을 내밀었다. 다른 아이보다 키가 작아 풍선을 향해 뻗은 그 손이 보이질 않는지 피에로는 자꾸 다른 아이들에게 풍선을 줬다. 일전에 계단에서 만난 아이는 승범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혀를 차며 승범은 작은 손을 붙잡고 풍선을 잡게 했다. 며칠 내내 이곳에 있는 것을 보니 철물점 아들인 것 같았다.
2: 뭐, 그 아버지가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0: 피에로와 아이들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승범을 쳐다봤다.
2: 그깟 새치기 좀 했다고 기분 나빠하기는. 에이, 이래요 일. 어? 얘들아, 이 아저씨가 금방 만들어주실 거야.
0: 대충 둘러대고 승범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허공에 잠시 머물던 풍선이 바람에 날아갔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환경 영향 평가 단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인석 전 국무총리가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 결단을 내려달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광주 전일빌딩에서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당권 도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 되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내일부터 시행되는 민주당 주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입틀막법이라며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3년 5개월여 만에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오늘 오전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부회장 중에 한 명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다의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은 오늘 모스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증거인멸 등 혐의가 확인돼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오늘 긴급 체포한 당시 수사팀장을 비롯해 관련자 전원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인 사람 모형 인형 등을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팀이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5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숨진 남성의 신원과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는 10일 290억 달러, 44조 2천억 원 규모로 미국 예탁증서를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5일 이번 공모가 외국 기업의 첫 주식 매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장 규모는 알리바바의 2014년 미국 상장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2019년 기업 공개를 모두 뛰어넘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공격수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늘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에서 브라질의 2-1로 이겼습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노르웨이는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모레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05만 장을 배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20에서 60mm, 호남 30에서 80mm, 그리고 영남 5에서 50mm, 제주도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올 때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영화 속에서 비는 참 특별합니다. 내리는 비. 이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비에 우연히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비를 맞으면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비 속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휴대폰 젖을까, 신발 또 옷 젖을까, 헤어스타일 이런 걱정 때문에 우산부터 찾게 되지만 의외로 비는 이렇게 새로운 장면, 색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내리는 장맛비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첫 곡 김건모입니다. 빨간 우산.

오늘 곳곳에 장맛빛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람도 차도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요.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예 우산을 쓰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미끄러운 길 하나 턱 하나도 평소보다 더 어려움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비 오는 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원래 노래 선물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와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윈터플레이가 부르는 해피버블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시작해보겠습니다.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 바. 활기찬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 만찬.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발라드계 아이유 원미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이크가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리포트계 깜찍이 전수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네. 그래요.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0: 아. 우리 원미연 씨 자리를 잠깐만 좀 옮겨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저 마이크 상태가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좀 예치 않아 가지고 아유 그래요. 네. 와,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게
1: 맞아요. 비가 오면 또
0: 오랜만이라고 네. 얘기해야 될까?
2: 오랜만에 이렇게 또 생방송에 이런 또 상황들이 아, 생기네.
1: 다음부터 여기 앉을까 봐.
2: 어, 너무 나란히 앉아 있어서
1: 보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멀리 있었네 그동안.
0: 근데 네. 신기한 게 군내 식당을 가더라도 항상 앉던 자리에만 앉는데 다른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 와 있는

0: 듯한 느낌이
1: 맞아. 아니 이렇게 다 어색하지 않아?
2: 아니 저 제가 항상 저 오른쪽 얼굴 옆면만 보다가 이쪽하고 왼쪽을 보니까
0: 다른 곳에 온 듯한 느낌이
2: 들죠. 네, 맞아요. 네.
0: 아무튼 비가 올 때 두 분 비 내리는 거 좋아하세요?
2: 저는 좋아해요.
1: 전 별로예요.
2: 그냥 전 소리도 좋아하고 그냥 큰 우산 쓰고 다니는 건 난 그렇게 좋아해.
1: 아니 보는 건 좋은데 막 우산도 들어야 되고 짐도 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물 튀기 뭐 이런 있는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살살 내리는 비는 괜찮은데 막
2: 맞아요. 장대비 말고.
1: 그러니까 비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특히 휠체어 탄 사람들하고 또 목발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비가 그다지 그렇게 반갑지 않고 네. 또 특히 눈 잘 자빠지고 위험해요.
2: 눈.
0: 뭐 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내리는 건 좋아.
1: 가끔.
0: 장마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 달 내리 오는 것보다는 가끔 막 좀 그래도 뭔가 좀 뭔가 내 삶에 새로운 걸 찾고 싶다 할 때 막 비가 막 내리면 비 내리는 그 맛에
2: 맞아요.
0: 또 어디 한번 가보는
2: 뭔가 쫙 깔끔하게 확 정리되면서 뭐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컬러가 달라져요.
1: 확실히 진해지고
0: 바다 위에 빛 떨어지는 거 보면 기분이 예쁘지. 참 네. 인생을 배우게 돼요.
1: 근데 바다 위에서 빛 떨어지는 건 좀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0: 그러니까 그거 한번 봐야 된다니까. 기가 막혀.
1: 어머.
0: 기가 막혀.
2: 어머. 제가 해운대 8년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기가 막혀.
1: 진짜 항상 이렇게 좋은 날을 선택해서 우리는 바다를 여행하잖아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린 날에 비가 와서 또 바닷가에 막 비가 쫙 내리는 거는 거의 보기가 어렵죠.
0: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우리가 휴가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휴가가 다가올 겁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아마 중순까지
2: 네,
0: 휴가철인데 이때 비가 왔다고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도 비가 오는 계곡, 비가 오는 바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1: 낭만이
0: 멋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리 테스트를
2: 그래서
0: 오늘 심리 테스트를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0: 수다방이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이풀기 재미를 해본 심리 테스트 청취자 여러분 함께 보세요. 자,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늦은 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순간 창밖에 보이는 멋진 풍경. 어떤 풍경이 보였으면 좋을지 보기 중에 골라주세요.
2: 1번 눈앞에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끝없이 펼쳐진 해변. 2번 푸른 숲과 시원한 바람이 반겨주는 조용한 산장 풍경. 3번 카페와 골목길,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낯선 도시.
1: 괜찮은데.
2: 진짜 그림이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니까.
0: 1번은 해변, 2번은 산속, 3번은 도시. 이렇게 해석하게 될 텐데 이 심리 테스트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1: 당신이 지루함을 어떻게 견디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루함을 잘 달래는지에 관련된
0: 지루함을 견뎌내는 방법. 그래요. 자, 원미연 씨 몇 번을 고르실 겁니까?
2: 아무래도 저는 1번이죠.
0: 바닷가가 멋있으면 좋겠다.
1: 하얀 파도.
2: 네. 끝없이 바다? 펼쳐진 해변. 왜냐하면 여름에 저는 산 쪽으로 해변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다가 있는, 항상 있는 뭐 사이판이든 괌이든 우리나라 국내도 마찬가지고
1: 주로 바다가 있는
2: 남해 바다가 보이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0: 아니 해운대에서 원미연 씨가 좀 생활을 했다고 하셨는데 날씨 좋은 날 5, 6도도 보이고 스시마선도 보인다고.
2: 근데 저 스시마까지는 못 봤고요.
0: 잘하면 보인다고 하던데.
2: 네, 그런 거. 왜 그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진짜 눈이 엄청 좋아야 보일 것 같고요.
1: 4.0 돼야 되지 않을까.
0: 5, 6도 보인대.
2: 23층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데서 달맞이 고개 살았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1: 그러니까 바로 앞에
0: 기가 막히다 기가.
2: 밤이 되면 뭐 오징어배가 불을 켜서 진짜
1: 밤새
2: 내리는 거.
1: 오징어배.
2: 그 집을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해풍이 부는 날은 좀 힘들어요. 막 유리창이 흔들리고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막 베란다 문이 다다다다다 그럼 저러다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런 생각 들어서 나중에 이사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0: 그래요.
2: 기가 막히죠.
0: 자, 여름 휴가를 떠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을 여니까 끝없이 펼쳐진 해변이 보인다를 택한 원미연 씨. 그리고 전수연 씨는 몇 번 고르실 겁니까?
1: 저는 카페와 골목길 사람들로 활기찬 그런 좀 넘치는데 좀 뭔가 낯선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막 활기찬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골목길을 보면 되게 예쁘고 좋잖아요.
2: 유럽이 이런 데가 많아요.
1: 오, 근데 사실은 보통 문을 열면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숙소는. 그래서 이런 데 한번 펼쳐졌으면 하는.
0: 이런 데 아는 데 많아요.
1: 아, 그래요?

0: 홍대문 쪽하고 종로 쪽에
1: 어이.
0: 모텔들이 좀 있거든요.
1: 아,
0: 외국 친구들이 와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일부러라도 이렇게 한글 간판이 많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보기에는 뭐 막걸리 이렇게 써 있는데도 걔네들한테는 이 한글이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해야죠.
1: 근데 우리나라 북촌 마을이 지금 그런 곳이 많잖아요. 숙소가. 네, 한옥을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받고 눈뜨면 나오면 바로 산만한 먹을 곳이 많아요.
0: 도시가 나오는 게 더 좋다.
1: 네.
0: 그럼 저는 이제 산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는 창문을 열었을 때 산속 산당 풍경이 보였으면 좋겠다를 골랐습니다. 자, 풀이 들어갈게요. 지루함을 어떻게 견디는지. 1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원면 씨가 골랐죠.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졌으면 좋겠다를 선택한 당신은?
1: 당신은 바로 분위기 바꾸는 타입입니다. 지루함이 시작되면 그 상태를 오래 두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을 바꿔서 기분을 전환하는 편인데요. 가만히 버티기보다는 움직이면서 흐름을 다시 세팅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택도 빠르고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답답함이 쌓이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바꾸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잠깐 멈춰있는 시간에도 의외의 즐거움이 숨어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0: 분위기를 바로 바꾸는 타입이다.
1: 네네.
0: 지루할 때는 그래 나가자 또는
1: 좀
0: 전화하자 연락하자
1: 아울렛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 조금 약간 패턴이 달라졌다고.
1: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예전에는 저는 이런 스타일이었죠.
2: 늘 뭔가 이렇게 바꿔.
1: 그렇죠.
0: 아울렛이란 말 좋은 얘기예요. 그 쇼핑하면서 운동도 되고 뭐 이렇게 뭔가 그 머릿속에 있는 답답한 생각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1: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0: 이걸 살까 말까 아이쇼핑
2: 하면서 또 좋아지고
0: 아닌데 아울렛 가면 안 사게 돼.
1: 할인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좋고
2: 아울렛에 그게 또 지금 그래서 또
1: 거기서도 또 할인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0: 자, 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원래 가물라고 골랐습니다. 여름휴가를 떠나서 아침에 창문을 딱 여니 눈앞에 푸른 숲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선택한 당신은?
2: 당신은요, 혼자 정리하면서 회복하는 타입입니다.
1: 어허.
2: 지루함이 오면 바깥을 바꾸기보다는요, 그 상황 안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흐름을 다시 맞추는 편인데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거나 마음을 정리하는 힘이 있는 타입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새로운 생각들이 자라고 있지요. 혼자 있는 시간도 잘 활용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도 함께 웃는 시간도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걸 그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전 지루할 때마다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2: 그 정리의 왕자라니까 정리의
0: 저거
2: 왕자.
0: 버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를 자 이제 지루하니까 버리자.
1: 제가 이 버리는 걸 잘못해갖고 남편이랑 많이 싸웠는데.
2: 아 그러면은 남편분은 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1: 버리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안 버리는 걸 좋아해요.
2: 반대로.
1: 반대예요. 저거 벌써 한 3년 그대로 있는데 저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스타일이.
2: 저도 거기 한 표.
0: 아,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달 이상 안 쓰면 평생 안 쓴다고. 그래서 살 때 기쁨은 좋지만.
1: 그러면
0: 버리는 게 좋다라는 거.
2: 남는 게 없어요.
0: 자, 당신의 지루함을 어떻게 견디는 사람인지 3번 풀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전수현 씨가 골랐죠. 창문을 여니 눈앞에 낯선 동시에 풍경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를 선택한 당신은?
1: 당신은 스스로 재미를 만드는 타입입니다.
2: 지루함이
1: 맞아요. 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상황 자체를 바꿔서 새롭게 만드는 편이고요. 사람, 장소, 대화,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루한 시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평범한 하루도 금방 다른 장면처럼 바뀌곤 합니다. 그 에너지 덕분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지는데요.
2: 오호.
1: 가끔은 아무 계획 없이 흘러가는 하루도 마음껏 즐겨보세요.
0: 그래요. 스스로 재미를 찾으면 된다라는
2: 저는
0: 거.
2: 저는 항상 그래요. 저 집에 혼자 있는데 심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1: 집안에서도 네. 할 게 너무 많아서.
2: 할 게 너무 많아서. 진짜 24시간이 모자란다니까요. 집에 있으면.
0: 뭘 하시길래 그렇게 심심하지 않는지.
2: 여기 다 나왔네요. 사람, 장소, 대화, 정보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너무 즐거워요. 진짜. 나가지 않아도 제가 얘기했죠. 거울과도 대화하면서 안녕 수영 막 이러면서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아무튼
1: 거울이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왔네. 쟤 또 왔어. 막 그러는 거 아니야?
0: 지루한 시간을 우리 다들 잘 견뎌낼 수 있는
1: 네?
0: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또 비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재미를 해본 심스테트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3, 4.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 있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저는 심과 회복, 재충전. 일단은 그 휴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재충전을 얻고 또 가족들을 그동안 사실 많이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족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 일상생활에서 얻지 못하는 또 힐링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활력을 되찾는 그런 재충전의 그런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3: 저희 아들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나고 싶은 여행은 아들 만나러 가는 면회. 네. 면회 가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족 다 모여서 캠핑 하고 싶어요. 집하고 가까운 평택. 저희 낚시를 좋아해서요. 그런 방파제 같은 데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또 한번 가보니까 너무 많아서 아예 안 다녔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근질근질해요.
4: 지금 제가 그 손녀 손자를 키우고 있는 데가 여수인데 풍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리산도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사실 가고 싶은 곳은 좀 멀리 떨어진 울릉도. 아직 울릉도를 못 가봤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한 한 달 정도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가끔 프로그램을 TV에서 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지금 1년 반을 갇혀서 손녀 손녀들 어쩔 수 없이 키우면서 이것도 슬슬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해방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울릉도 같은 데 가서 좀 여행도 좀 더 하고 싶고
5: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을 이제 다니고 싶죠. 저 남해나 바닷가 쪽으로. 저는 뭐 그냥 활동적인 건 별로 안 하니까 그냥 뭐 경치를 본다든지 호텔을 이제 이용을 하면 호텔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주변 산책을 한다든지 이제 요새는 그런 게 더 좋더라고요. 그냥 마구 다닌 것보다.
6: 힐링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저는 조용하고 그냥 새소리 들리고 물소리 들리고 그런 데서 조용히 마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나에게 휴가란. 휴가란, 나에게 휴가란. 글쎄요, 두 분에게 있어서 휴가는 어떤 뜻일지, 나에게 있어서 휴가는 어떤 의미인지. 원미연 씨.
7: 네.
0: 휴가.
7: 휴가는 진짜 아주 온전하게. 아 이제 정말 제일 걱정되는 게 휴가 가서도 아, 돈을 좀 계획하고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약간 비싸지만 맛있는 거 이런 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왔으면 좋겠다.
3: 좋겠다.
0: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자는 것만큼은 먹고 편하게.
7: 편안하게 진짜. 거기 가서도 막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휴가는. 가려면 그렇게.
0: 전소 씨는 어떠세요?
3: 저는 진짜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저는 에너지 충전이면서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가. 저에게 휴가는.
7: 희생이다.
0: 희생?
3: 왜냐하면 우리 조카들에게 맞춰져 있고
7: 일정이. 네.
3: 그리고 또 우리 엄마와 그리고 또 우리 올케 쪽에 그 사돈어른까지 우리 다 같이 휴가를 가거든요.
0: 이게 그러니까
7: 말만 들어도
0: 나에게 있어서 휴가란 뭐 혼자 가서 쉰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가족과 함께이기 때문에 뭐든지 부담이 되는.
3: 네, 그리고 이렇게 챙겨야 되고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신경이.
0: 아니 왜 같이 가세요?
3: 아니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7: 사돈까지.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에너지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데 가니까 좋긴 한데. 근데 어쨌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또 챙겨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조금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부담이 돼요.
0: 그게 휴가가. 이 휴가라는 게 혼자 가느냐 또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또
3: 뭐
0: 차이가
3: 나죠. 친구랑 간다거나 뭐 연인이랑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 맞는 누군가와 가면 또 괜찮은데 가족은 또 좋긴 한데 또 그렇다고 막 재밌진 않아요. 가족하고 가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하루라도 그냥 늘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자 이런 마음 때문에 가는 거니까 에너지 충전 플러스 약간의 희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0: 거예요. 갑자기 막 답답해지네. 그런 휴가가 어딨어요.
7: 딸만 넷인데요. 네. 이제 시집을 다 가서 아이들 자녀를 하나씩 다 이제 한 가정이 저희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해마다 저는 그 사위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일정을 우리한테 맞춰줘가지고 휴가를. 만약 7월 중순이다 그러면 다 그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미리 빼놔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도 한번 갔다 오고 국내도 가고 제주도. 기억이 남는 건 그 여행밖에 없어요. 엄마를 모시고 갔다는 거.
8: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희생이 있지만 엄마를 모시고 간 거예요.
0: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강원래에게 있어서 휴가다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하고.
7: 그러니까.
0: 그냥 잠만 푹. 잤으면 한다는.
8: 아니 어떻게 봤네.
0: 아까도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랑 네. 같이 가느냐 해서 아내랑 같이 가게 되면 오빠 휴가까지 와서 이거 잠만 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7: 그렇지.
0: 나는 잠을 자러 간 건데.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간다. 그럼 수영장 거기 옆에 뭐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데 있잖아요.
8: 네네.
0: 거기서 그냥
8: 그냥 선베드에서 누워서 그러니까. 그냥 자면 좋은데.
0: 아니요. 휴가까지 와서 잠을 자. 빨리 어디 가서 뭐 먹자. 뭐 네, 사러 가자. 뭐 구경 가자. 아. 여기 가면 산에 가면 돼. 아니 그런 거는 그냥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0: 그리고 뭐 먹을 때도 휴가 가서 먹는데도 기름지면 아이고 저거를 닦아서 버려야 되나 씻어서 버려야 되나 분리수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인데 그런 걱정 없도록. 가장 만족했던 여행 장소는 어딜까요? 내가 여태까지 가본 곳 중에서 야 진짜 나는 요것만큼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번 휴가는 정말 좋았다. 이 장소였기 때문에 좋았다. 누구와 함께였기 때문에 좋았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남해만 네 번을 갔어요.
2: 남해. 남해. 오, 남해 너무 좋은데.
1: 가족도 한 거 네. 같고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소가족으로 우리 셋이만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만약에 전국에 좋은 곳 많이 다녀봤지만 다시 한번 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저는 남해를 남해. 선택하고
0: 남해가 도시 이름인가요? 아니면?
1: 남해 쪽
2: 남해 바다,
1: 바다
0: 어디
2: 뭐 통영하고 경남. 거제도 뭐 이런 있죠?
0: 거제도
2: 경상남도 네. 남도 맞죠? 경남 네.
1: 아니면 이제 거기 뭐 리조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리조트 근처에서 거기서 이제 뭐 섬도 있고 바닷가도 있는데
0: 그러니까 거기 섬이 되게 많대.
1: 많아요.
0: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섬 그러면 제주도 울릉도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1: 그리고 어떤 리조트는요 방에서 그 섬이 보여요. 섬이 작은 섬들이 떠 있는
2: 너무 멋있다.
1: 이게 보여요. 너무 기가 막히죠.
0: 경상남도에 남해군도 있군요.
1: 네. 와, 그리고 왜 그 무슨 마을 있잖아요.
2: 독일 마을.
1: 거기 그 근처. 거기 저는 네, 너무 좋아요.
2: 진짜 좋아요.
0: 그래요. 전선 씨는 어떠세요? 내가 저는,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2: 저 만족도가 높았던 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좀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3년 전에 자기가 모든 경비를 댈 테니 우리 진짜 다 빼고 엄마 그리고 우리 동생 둘 저 딱 이렇게 직계 가족만 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남겨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고 싶으면 자고 늦게를 하면 늦게 일어나고 또 먹고 싶은 데 가는데 먹고
0: 얘기의,
2: 막 이러니까
0: 얘기의 요점이 제주도 갔다 하기보다도 내가 다 대줄 테니 내가 다 대줄 테니
1: 그게 좋아.
2: 아니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1: 그럼요.
2: 아까 딱이잖아요. 자고 싶은 거 잘 수 있죠. 돈 걱정 안 하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드라이브 가죠. 뭐 맛집 다니죠. 바다 가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의 희생이 있어도 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1: 제주도를 간다는 자체가 요즘은 거의 외국 가는 거랑 비슷해요.
2: 똑같아요.
0: 이번에는 네. 진짜 광안리가 보이고 제주도가 보이는 그런 곳에 와서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은 나에게 휴가단이란 주제로 수다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정서용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휴가.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 있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나에게 휴가란입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두 분이서 계속 수다 떠면서 아이고 거길 갔더니 이래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아이고 막 이런 얘기
1: 아니 근데요 네. 선배님이 오 정말 요거, 그 발리에 제가 있었던
2: 제가 예전에 에피소드. 식당을 좀 크게 했을 때 부산에서 너무 여름 내내 우리 여름 장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해갖고 발리를 우리가 갔어요. 우리는 네. 좀 더
0: 휴가차
2: 아. 우리도 진짜 제대로 된 발리 그때 막 드라마에서 발리 뜨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니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그냥 바닷가재를 이렇게 너무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네. 바닷가재가 굳기 시작하면 막
1: 예술이에요. 예술.
2: 바람에 실려갖고 막
1: 오, 정말 와.
2: 근데 내가 이게 사장이 돼가지고 이것도 돈 여기서 몇십 불 때문에 아끼게 뭐하고 그래서 큰맘 먹고 샀어요. 바닷가재를 이제 바닷가에서 굽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원주민분들이 이제 막 맛있게 갑자기 어디서 파리떼가 그 냄새를 생선 굽는 거랑 파리떼가 안 보였었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1: 그게 다
0: 지네들끼리 비상연락만 있나 봐. 야 오늘 한국에서 원미연 씨 와서 랍스터 굽는다 가자.
2: 그 랍스터에 와서 얘네들이 앉으려고 하는 거를 내가 그걸 봤어. 목격을 했잖아. 저거 내가 가만히 있질 못해. 내 거인 앉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없죠. 저거 몇십 불짜리인데 1인분에
1: 와,
2: 아 그때 내가 진짜 그 생각하면 발리 바닷가 지워지지 않아.
1: 아니 근데 거기 바닷가에 있는 그 파리들은 굉장히 크답니다.
2: 아, 엄청 커요. 멀리서도 보여.
1: 바퀴벌레 같은 날라다니는 바퀴벌레 같은.
0: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휴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
1: 오,
2: 맞아요.
0: 그러니까 차로 가까이 가는 데는 또 남편 마음이든지 아이들 마음이든지 뭐 엄마 마음이든지 야 다시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벗어나야지 뭐 2박 3일 3박 4일을 그래도 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외국에서 휴가를 즐긴다라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닌데.
2: 근데 이제 외국은
0: 비행기 값이 워낙 비싸니까.
1: 비싸죠. 요즘 진짜 비싸.
0: 비싸게 나갔는데 잠만 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1: 그럼요. 어떻게든 어디든 다니고 막 그래야죠.
2: 해 뜰 때 같이 기상해야지.
1: 그럼요.
2: 해 뜰 때 같이 기상해서 해 뜨는 바다 보고 해 지는 바다 다 보고.
1: 아니 진짜 이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다르죠. 진짜 새 뜰 때 4시에 기상해서 아침을 4시 반에 먹어본 적도 있어요.
2: 조식 꼭 먹어야 되고요.
1: 와 진짜.
0: 근데 이게 휴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신혼여행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신혼여행을 이제 해외로 갔었는데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2: 할 게 없어요?
0: 일단은 뭐 풀빌라 뭐 그
2: 그렇죠. 예,
0: 여행 상품에 이제 묶여져 있는데 좀 저렴하게 갔어요. 풀빌라 있는데 그 수영장도 안에 있고 뭐 음식도 안에서 할 수 있고 근데 도착을 하니까 한 12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도 딱 보니까 12시 10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수영을 하자. 수영을 했어요. 한참 하고 지쳤어.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이야.
1: 아니 20분밖에 안 했는데
0: 점심을 먹었거든. 12시 50분. 아니 1시간 동안 먹고 즐기고 수영까지
1: 하게. 다 했는데도 1시간밖에 안
0: 잤어. 잠을 잤는데도 30분도 못 자겠어.
1: 어떡해요.
0: 그러니까 이런 휴가도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리고 네. 괜히.

0: 막 어디 가서 뭘 보고 어디 가고 이게 그냥 여행 간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 간 김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자. 근데 또 그, 또 그런 여행 갔다 오면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집이 최고다.
1: 나가면 먼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0: 고생이다.
1: 도구 고생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2: 전 스페인이에요.
0: 스페인.
1: 네. 늘 얘기하잖아요. 스페인 가고
2: 안 가봤어요.
1: 싶어 하신다고.
0: 스페인이 지금 16강 진출했어요.
2: 그래요?
0: 요새는 스페인 막 잉글랜드 막 독일 이런 얘기하면
2: 네.
0: 축구 얘기부터 나와. 브라질 예선 떨어지고 16강에 떨어지는데 스페인은 어떤 이유로 가고 싶습니까?
2: 지금 그 성당 있잖아요, 가우디.
1: 아, 가우디
2: 네,
1: 성당.
2: 그거를 저는 제 눈으로 한번 가서 직접
1: 진짜 볼만하죠.
2: TV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지만 그 응대함이나 이런 걸 내가 가서 눈으로 그걸 직접
0: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공사가 끝났더라고요. 저는 공사할 때 갔거든요.
2: 아, 그래서요.
0: 근데
2: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0: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휴대폰으로도 볼수 있고 멀리서 볼수 있는데 뭘까지 거기까지 가냐 하는데 실제로 가서 바닷물에 들어가 보니까 야 바닷물이
1: 아, 그럼요. 완전 다르죠.
0: 시원하구나.
2: 시원하고.
0: 또 그 머릿속에 또 조개가 또 사는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는
1: 조개가
0: 거고.
1: 조개가 사는구나. 아니 그리고 스테인글라스 그 가우디 성당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스테인글라스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그냥 유리가 아니라 거기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 스테인글라스 달라지는.
2: 왜 우리가 제주도만 가도 제주도 이제 저희 뭐 여행도 많이 가고 행사도 많이 가지만 그 날씨에 따라 그 바닷빛 네, 그 뭐 쪽빛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요.
0: 그러니까
2: 네.
0: 이게 신기한 게요. 부산 바다하고 강원도 강릉 바다하고
1: 제주 바다
0: 달라. 달라. 이게 신기해요.
1: 와. 아니 그리고 겨울 바다
0: 제주도 바다가 약간
1: 바다,
0: 위에 있어.
1: 가을 바다도 달라요.
0: 약간
1: 색깔이요?
0: 위에 있어.
2: 맞아요.
0: 와, 가본 사람들이나
2: 동해 바다는 진짜 아주 그냥 짙잖아요. 그래.
1: 뭐 어떻게 근데 그 바다 색깔마다 색깔도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 다 다르니까
2: 다 다르죠.
1: 그래서 바다는 사시사철 다 가봐야 되나 봐.
0: 전수현 씨는 어떠세요?
1: 저는
0: 꼭 가고 싶은 여행지
1: 정말 가고 싶은데 거제도에 바람의 언덕 가보셨어요?
2: 아 가봤죠. 벌써 가봤죠.
1: 진짜 거기가 너무 더운 여름날 거기를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는데 세상에 진짜 왜 난 바람의 언덕이었는데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요 진짜. 그런데 그 바람의 언덕에서 바라다 보는 그 해금강이 쫙 미친 너무 아름답거든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0: 그래요.
1: 와 진짜 거제도 좋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0: 저는요 일단 이순신 시리즈 명랑 한산 이런 거 다 본 다음에 고동대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그 학익진이 펼쳐졌던 그 바닷가 네? 한산대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네네네네.
0: 거기 한번 영화를 쫙 본 다음에 거기 가서 나도 이제 그때 임진왜란 그때 그런 걸 한번 좀 체험해 보는. 그 뭐 아니 해외여행도 좋고 비행기도 좋고 뭐 풀 가서 자는 것도 좋지만 뭔가 역사 공부를 한번 하는
2: 맞아요.
0: 것도 이것도 새로운 또 휴가다.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 줄 수도 있는
1: 멋있다.
0: 거고.
1: 멋있다. 이제 선이 때문에 저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나 봐요.
0: 한산섬 달밝은 밤에 긴칼 옆에 차고. 그래서 난중 일기도 한번 읽어보고.
1: 난중 일기 나왔어요.
0: 올 여름에 그러니까 특별한 여름 휴가 계획 없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계획 세워가지고 영화가 찍혔던 현장이라든가 뭐 니가 가라 하와이 그런 현장 같은 데 가서 한번
1: 맞아요.
0: 또 지역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수다 나누 보니까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다 됐네요.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은요 나에게 휴가란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원미연 씨, 전수현 씨 수고 많으셨고요.
1: 네,
0: 다음
1: 감사합니다.
0: 주에 더욱더 재밌는 수다 준비해 주세요.
1: 고맙습니다.
0: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아일랜드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엔.

월요일에 함께 뜬 노래 선물. 오늘 끝곡으로 코나가 부르는 마녀 여행을 떠나다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샤바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는 14만 7,999개인데요. 점자나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코드를 담은 제품은 2025년 3월 기준 891개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 가공식품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2023년 12월부터 식품에 점자나 음성, 수어 영상 코드를 표시할 수 있게 됐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마련됐지만 이 비용 부담이 커서 실제 도입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기술이나 재정적 지원이 어려워서 관련 업무 역시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은 물론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에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이나 홍보 같은 부분도 빠지지 않는 촘촘한 법 개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티아라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롤리 폴리.

티아라의 롤리폴리,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복합 양극화 현상 짚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경북에서 진행한 중증장애인의 중국 문화 탐방과 AI 활용 사무보조 양성과정 모집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7월부터 바뀌는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유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흡기 장애인 중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결핵으로 시작을 해서 그 결핵 치료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폐가 망가지면서 후유증으로 장애가 생겼고 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평지를 걷거나 그런 거는 조금 괜찮은데, 산에 오르거나 100m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수영을 한다거나 지금도 말을 이렇게 몰아서 하면 숨이 차고 이제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걸 하다가 문득 그냥 연극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비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연극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들의 뭐 그런 훈련 이런 강도나 생각했을 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럼 장애인 극단이 있을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야학이라는 곳에서 연극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아주 호되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연극을 연습하는 동안은 괴로워요. 안 풀리면. 저는 특히 스타일이 저에게 어떤 캐릭터가 주어지면 굉장히 늦게 파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출님이 요청하는 거나 이런 걸 제가 잘 못할 때가 있고, 이제 하여튼 끝까지 가는데 막상 무대에 딱 올라가면 그 발바닥부터 닿는 순간 그 심장이, 아, 이래서 내가 이거를 못 웃는구나. 그러고 관객들하고의 소통. 그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막 뜨거움이 있어요. 제가 사실 시를 써요. 시를 쓰는데 제 시를 가지고 오롯하게 연극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재성의 촛불잔치 부탁드립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은 그 양극화 문제 준비하셨는데요. 네. 그동안의 양극화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양극화는 뭐 늘 이제 있었던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최근 양상은 이전과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소득 격차,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혹은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그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요. 네. 지금은 소득 격차에 자산 격차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발표한 그런 이슈 노트를 보면 우리 경제가 자산 격차 심화 그리고 또 소득 격차 재확대 이런 것들이

0: 네, 맞물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순자산 진위계수 이것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진위계수인데요. 네, 최근 8년 사이에 이게 눈에 띄게 높아졌고
1: 네.
0: 또 특히 청년층 가운데 소득과 자산이 모두 이렇게 낮은 가구의 비중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양극화는 지금 이제 단순히 그런 월급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집을 가졌는지 또 어떤 산업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또 기술 변화에 적응할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작용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합 양극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1: 일단 그 복합 양극화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0: 네, 복합 양극화는 이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더 강화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예전에는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소득이 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가 빠르게 벌어졌고요. 또 IT 산업과 다른 산업 사이의 소득 차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집값 상승이나 금융 수익의 혜택을 얻고 또 소득이 높은 사람은 다시 자산을 축적하기가 쉽겠죠. 이제 반대로 자산도 소득도 부족한 사람은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느라고 저축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1: 예.
0: 네, 이렇게 이제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맞물려서 커지는 것이 바로 복합 양극화입니다. 여기서 더 우려되는 점은요. 이 구조가 한번 굳어지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죠.
1: 예. 특히 그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0: 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청년 문제입니다. 네,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인 가구 가운데 20, 30대 비중이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그러니까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소득이 월세나 생활비, 대출 이자로 빠르게 지출되면서 저축이나 자산 형성을 시작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월급은 들어오지만 자산으로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1: 네.
0: 이들이 이제 계층 사다리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집값 또 주거비 부담 때문에 그 첫 계단을 밟기 어려운 청년들이 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설사 그 중상위 수준의 소득을 올려도 집이 없으면 자산 형성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요.
1: 예.
0: 또 그 결과 자기가 이제 독립할 시기 또 결혼 계획 출산 결정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더 나아가서요. 부모 세대의 자산 규모가 자녀 세대의 출발점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굳어지면 이 불평등이 이제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게 되죠.
1: 네.
0: 예, 그것이 이제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런 지속 가능성 문제로 봐야 한다. 이유가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 AI 확산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네. 걸까요?
0: AI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 수 있지만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자리 불안을 치울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설문 결과를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자신의 일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네, 실제로도 이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에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이런 청년층 고용은 줄어든 반면에 50대 고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관측됐는데요. 이것을 연공 편향적 기술 변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경력이 쌓인 사람은 AI를 도구로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디려는 청년은 진입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이제 그 AI 문제는 이렇게 기술 발전의 속도만이 아니라 누가 적응할 시간과 교육 기회를 갖느냐 그런 문제로 봐야 합니다.
1: 네, 그 이런 양극화가 경제 전반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0: 네, 뭐 크게 세 가지 영향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생산성 하락입니다. 자산 불평등이 이렇게 심해지면 사회

0: 전체의 관심과 그 자금이 어떤 새로운 산업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그 자산 가격 변동에 쏠리기 쉽겠죠.
1: 예.
0: 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보다는 가진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에너지가 그런 모이는 사회가 될 텐데요. 그런 사회는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게 되겠죠.
1: 네.
0: 둘째는 이제 내수 위축입니다. 소비 성향이 아무래도 높은 그런 저소득층 가구가 이런 부채 부담 때문에 지출을 줄이면 동네 상권 또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1: 네.
0: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이나 지역 경제가 먼저 영향을 받고요. 이것이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사회적 신뢰의 약화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그런 인식이 퍼지면 근로 의욕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 사회 전반의 무력감이 커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이런 복합 양극화가 생산성과 소비 활력을 낮추고요. 또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 네. 그 세계적으로도 부의 집중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고액 자산가 부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반 세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고액 자산가의 부는 약 98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1: 예.
0: 그것이 이제 1년 사이에 거의 9%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는 전 세계 인구의 한 0.3% 정도에 불과한데
1: 네.
0: 이들이 전 세계 총 자산의 약 21%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한국도 이 같은 흐름인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았는데요.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1: 네네.
0: 또 AI 관련 기술 기업 투자 이런 것들이 그 주요한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부의 증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동소득보다는 금융자산과 기술 투자 성과를 통해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수익 기회를 얻는 구조. 다시 말해서 이제 자본이 자본을 키우는 그런 흐름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부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그 기회가 누구에게 더 많이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1: 그렇군요.
0: 네.
1: 자, 이렇게 세계적 부의 집중 현상이 또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네, 이렇게 이제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처음에는 이 금융시장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1: 네.
0: 일상에서도 뚜렷하게 이게 나타납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에서 훨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그 유리함을 자녀 세대에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이 없는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요. 성장의 과실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또 노후 준비나 자녀 교육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게 마련이죠.
1: 네.
0: 예,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또 부모 지원이나 보유 자산이 있는 사람은 주거 선택과 교육 투자에 훨씬 유리한 출발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게 잘 안 되겠죠.
1: 예.
0: 문제는 이 차이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과 이제 점점 무관해지고 있다 하는 점이겠죠. 네, 출발선이 다른 상태에서 같은 그런 규칙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성장의 과실이 공정한가 의문을 갖게 되기 마련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떤 단순한 부러움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생활 기회의 차이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렇다면은 사회 복지 관점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0: 네네. 세 가지 방향이 같이 설계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제 주거와 자산 형성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0: 청년이 일해서 번 소득을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임대, 주거비 지원, 자산 형성 계좌 이런 것들을 촘촘히 연결해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청년 지원은 주거나 저축 일자리 정책이 따로 제공되기보다 한 사람의 생활 경로 안에서 이어질 때 효과가 커지겠죠.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전환 지원인데요. AI와 산업 변화로 고용이 불안해지는 그런 사람, 특히 이제 경력 초기 청년들에게 이런 직업 훈련이나 전직 지원을 더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빠른 그런 기술 변화에 맞춰서 훈련 내용도 실효성 있게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생애 주기를 이렇게 잇는 그런 안전망인데, 예, 실직이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그 위기에도 버틸 수 있도록 그런 소득 안전망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요. 또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 복지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게 잘 이어지도록 그렇게 설계해야 합니다.
1: 네.
0: 네. 이 결국 이런 이제 복합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의 노력도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그런 제도로는 부족하고요. 이렇게 이제 주거나 일자리 안전망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하는 그런 복합 설계로 정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이선희의 음성으로 듣죠.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의 국제적 시야를 넓힐 중국 장가계로 해외 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의 대표 관광지인 천문산과 천자산, 원가계를 방문해 웅장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를 체험했으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어 진행됐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팀이 자기주장대회에 참여해 최우수상과 장려상, 빛나는 용기상을 받았습니다. 대회 이름은 목소리를 내어 내 삶을 말하다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기회가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의견 발표와 함께 댄스 무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네트워크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로 회의에서는 올해 부평구 자립지원 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자립 및 주거전환지원법 시행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AI 활용 사무보조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사무보조 취업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간단한 컴퓨터 기초부터 인공지능 활용까지 단계적으로 익혀 취업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업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신청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열린금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 당사자가 직접 취재하는 동네방네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참여자들은 글쓰기와 취재 교육을 받은 뒤 장애 당사자의 시선으로 금천구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와 장애 관련 이슈를 취재하며 인터뷰와 기사 작성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활동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 놀이교육 전문기업 꼬마 또래의 후원으로 찾아가는 놀이 맞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정읍 지역 취약 아동 가정 네 곳으로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발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아동 가정을 발굴해 돕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중증장애인들이 중국 장가계로 해외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고요?
3: 그렇습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들과 같이 최근 3박 4일 동안 중국 장가계로 국외 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그리고 봉사자까지 모두 34분이 함께했습니다.
2: 그렇군요. 어떻게 마련된 행사입니까?
3: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드리고요.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서 사회 참여와 자립 의지를 높이고자 마련된 그런 자리고요.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권을 또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서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춰서 진행했습니다.
2: 네. 장가계 하면은 중국의 대표 관광지인데 저도 저 화면으로만 만나봤거든요. 어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3: 네, 뭐 천문산과 천자산 그리고 원가계를 둘러봤다고 하고요. 웅장한 자연경관과 오랜 역사라든지 문화를 느끼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2: 네, 특히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겠어요.
3: 그렇습니다. 한 참가자는 평소 국외여행이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함께한 봉사자들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자, 충북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들은 자기주장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팀이 지난달 자기주장대회에 참여해서 최우수상과 장려상 빛나는 윤기상까지 받아냈습니다.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대회에서 거둔 값진 성과입니다.
2: 예, 이 자기주장대회가 뭔지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3: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대회 이름도요. 목소리를 내어 내 삶을 말하다였는데요. 이름처럼 당사자가 직접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무대였습니다.
2: 예, 그럼 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의 상을 받은 겁니까?
3: 최우수상과 장려상, 빛나는 용기상까지 상은 모두 세 종류였는데요. 네. 장려상이 두 분이 받으셔서 실제로는 네 분이 상을 받았습니다.
2: 예, 참가자들이 저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도 궁금하네요.
3: 행복한 하루를 주제로 하루를 넘어 자신의 미래까지 이야기한 참가자가 인상 깊었다는 평가와 함께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이 밖에도 나의 하루하루, 나는 야 일감반처럼 저보다 자신의 일상과 꿈을 당당하게 풀어내면서 좋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2: 네, 부평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해 의미 있는 회의가 열렸다고요?
3: 네, 인천 부평구가 올해 첫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네트워크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힘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2: 네, 이 자립지원 네트워크도 민관협력기구인 거죠?
3: 그렇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같은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각 지기관의 전문성을 모아서 자립생활을 돕는 정책을 발굴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 네,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
3: 올해 부평구의 자립지원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마다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요.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미리 대비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2: 네,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협력 방안도 기대가 됩니다.
3: 부평구는 이 네트워크를 분기에 정기적으로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꾸준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립이란 홀로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는 과정인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 네, 자 다음은 AI를 활용해서 사무 보조 과정을 배우는 프로그램 참여 소식이네요.
3: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인공지능 활용 사무보조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여성 미래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취업이 쉽지 않은 여성장애인의 어떤 사무보조 취업을 돕는 그런 과정입니다.
2: 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3: 간단한 컴퓨터 기초부터 인공지능 활용까지 단계적으로 익혀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그럼 인공지능 활용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3: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는 유료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서요. 교육생이 최신 기술을 직접 다뤄볼 수 있도록 돕게 되고요. 교육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하면 소정의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2: 네. 교육 대상과 신청 방법 정리해 주시죠.
3: 서울에 사는 성인 여성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전화로 예약한 뒤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로 나흘 정도 남았네요. 문의는 교육팀 02 6929-0002로 하면 됩니다.
2: 네. 자, 열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기자단에 참가할 장애인을 모집한다고요?
3: 열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 당사자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동네방네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기자단에 뽑히게 되면 어떤 활동하게 되는 거죠?
3: 장애 당사자의 시선으로 금천구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와 장애 관련 소식을 직접 취재하는 자리고요.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써서 지역 마을 그런 신문에 실어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2: 예, 그 활동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도 받게 되는 거죠?
3: 그렇습니다. 활동에 앞서서 글쓰기와 취재 방법을 배우고요. 현직 기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 기법까지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사 쓰는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한 겁니다.
2: 네. 신청 방법과 앞으로의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3: 모집 인원은 세 분이고요. 활동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청이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마감일이 내일인 만큼 열림 근천 장애인 자립생활

0: 사업인데요. 물건을 후원하거나 한 번 돕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 작업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아이의 발달 상태와 생활 환경을 살핀 뒤에 꼭 맞는 놀이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이나 가정의 환경에 맞게 놀이 방법을 지원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 맞는데요. 그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가정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치료사가 아이 하나하나에 맞는 놀이 환경과 발달 지원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 거고요. 또 부모님께도 집에서 아이와 어떻게 소통하고 놀아주면 좋은지 네.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하는 겁니다.
1: 아이들의 놀이뿐만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진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전문 치료 과정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발달할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역 기업과 복지관이 손잡은 따뜻한 나눔이라서 발달 지원의 사각지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주목받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장혜진의 노래 이어드리죠. 마주치지 말자.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어느덧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부터 인천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오늘은 그 변호사님과 요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볼까요?
1: 네, 이제 올해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인천에 정말 특별한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0: 네,
1: 네,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이게 인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뭐 당연히 정말 큰 변화일 텐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내가 사는 곳의 행정구역은 또 왜 바뀌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는 것인지 좋은 참고가 또 될 수 있으니까
0: 네네.
1: 들어보시면 나름 유익한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무려 31년 만이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인천의 자치구 틀은 지난 1995년에 짜여졌던 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 오다가요. 이번 7월 1일부터 무려 31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넘게 그대로였던 지도가 이제 새롭게 그려지게 된 것이죠.
0: 네.
1: 인천이 이렇게 31년 만에 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네,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이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1: 네, 일단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주된 이유는 도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31년 동안 인천이 정말 크게 변화했기 때문인
0: 그렇죠.
1: 거죠.
0: 예.
1: 네. 기존의 틀이 1995년에 짜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천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0: 네.
1: 대표적으로는 검단 그리고 영종도를 쓸 수 있는데요.
0: 그렇죠.
1: 1995년만 해도 검단의 경우 인구가 2만 명이었고요. 영종도는 1만 명.
0: 아, 그래요?
1: 네, 그런데 지금 검단은 23만 명. 네, 영종도는 12만 명을
0: 이야,
1: 넘겼습니다.
0: 10배네, 10배.
1: 네.
0: 예.
1: 그러니까 인구 변화만 하더라도 무려 10배가 넘는 변화가 생긴 거죠.
0: 네네.
1: 근데 이게 인구가 10배로 불어났다면 행정 수요도 당연히 10배 이상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예.
1: 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 방식으로는 이런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검단이 속해 있던 인천 서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63만 명을 넘어서면서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449명.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0: 네.
1: 공무원 한 사람이 챙겨야 할 주민 수가 이렇게 많다면 당연히 뭐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반면에 또 어떤 지역은 반대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원도심이었던 인천 동구나 중구 내륙의 경우에는 인구 수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0: 네.
1: 이렇듯 시대가 변하고 도시 발전이 예전과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한쪽은 너무 비대해지고 다른 한쪽은 또 과거와 달리 좀 수축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불균형의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 개편이 필요한 것이고요.
0: 네.
1: 그것이 이번에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인구는 사실 뭐 시대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1: 네.
0: 이 부분이 행정 구역까지 바꿔야 할 만큼 큰 문제였던 걸까요?
1: 근데 단순히 이게 인구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인천에 바뀐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1995년도 인천의 총 면적이 955제곱킬로미터였는데요.
0: 네.
1: 2025년에는 1069제곱킬로미터로 무려 여의도 면적의 약 39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0: 예.
1: 인구도 235만 명에서 302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사업체 수도 15만여 개에서 31만여 개로 증가하면서 지역 내 총 생산이 23조에서 104조로 5배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0: 네.
1: 이런 수치들의 변화는 인천이 경제도시로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런 변화들이 인천의 기존 생활권역 자체를 좀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0: 네.
1: 인천도 생활권 그리고 행정구역이 분리가 돼버린 것인데 대표적으로 영종도 짚어볼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1: 영종도는 인천공항이 들어서고 그 주변으로 하늘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0: 예.
1: 이렇게 영종도 인구의 생활권역은 영종도라는 섬에 묶여있는 셈인데 그런데 이 영종도의 행정구역은 내륙의 인천 중구였습니다. 그러면 영종도 주민들은 큰 민원을 보기 위해서 바다 건너 내륙에 위치한 중구청 본청까지 찾아가야 그렇네.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고
0: 예, 예, 예.
1: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인프라도 모두 내륙에 몰려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예.
1: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영종도와 실제 중구 내륙은 생활권 자체가 사실 완전히 다른 셈인데
0: 그렇죠.
1: 행정구역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검단도 사정이 비슷했는데
0: 네.
1: 검단 신도시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구 안에서도 좀 독자적인 생활권이 형성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도 불편하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이 좀 누적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현실에 맞춰서 새롭게 지도를 그리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바뀌는 부분을 좀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1: 네, 이번 개편으로 인천의 행정체계가 기존의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뀌면서 자치구 하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존의 중구가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됐는데요.
0: 네네.
1: 바다 건너 섬 지역인 영종도 그리고 용유도가 영종구라는 새로운 자치구로 신설이 되면서 독립하게 됐고요.
0: 네.
1: 그리고 섬이 이제 빠졌잖아요. 이 섬이 빠진 중구의 내륙 지역은 바로 옆에 있던 동구, 여기하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름을 재물포구로 바꾸게 됐습니다.
0: 예, 예.
1: 근데 원래 생활권이 비슷하던 이 두 개의 원도심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한 것이고요. 네, 다음으로 인구가 너무 많던 서구에서 검단 지역을 따로 떼어내서 검단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검단이 빠진 서구의 경우에는 명칭을 기존 서구에서 서해구라고 변경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은 서해구라는 새로운 명칭이 부여가 됐고 북쪽은 검단구라는 신설구역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0: 아하.
1: 그래서 과거에 인천 동구, 중구, 서구 이런 방위별 명칭이 모두 사라지게 됐고 재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해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행정구역이 싹 바뀌게 됐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큰 변화가 하루아침에 정해진 건 아닐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거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1: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이 논의가 시작된 건 꽤 오래됐습니다. 인천시가 2022년에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0: 네.
1: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이잖아요.
0: 그렇죠.
1: 행정구역을 바꾼다는 건 결국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기
0: 네.
1: 때문에 네, 2023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 해봤는데 전체 응답자의 84.2%가 개편에 찬성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그동안 불편이 컸던 지역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는데 바다 건너 다녀야 했던 영종 지역은 97.5%. 그리고 독자 생활권이 됐던 검단 지역은 93.4%가 찬성을 했습니다.
0: 네.
1: 압도적인 찬성이었던 거죠.
0: 그렇네요.
1: 이렇게 주민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까지 개정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변화가 지시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해서 그리고 또 필요해서 만들어진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꽤 여러 구역의 이름이 이제 통째로 바뀌게 된 셈인데 이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갑론을박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이 지명이라는 것이 한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0: 예.
1: 네. 그래서 이런 지명을 결정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름 하나하나에도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재물포는 인천의 옛날 명칭이자 뭐 개항의 역사가 담긴 그런 인천의 상징적인 지명이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원도심의 역사성을 살린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의미가 깊다. 라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반면에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곳도 있었는데요. 검단이 빠진 서구가 서해구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칭 변경에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써왔던 서구라는 명칭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0: 네.
1: 같아 보입니다. 네. 검단구도 뭐 검단 대신 아라구로 하자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이면에는 주민들의 뭐 동네 사랑이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겠죠.
1: 그만큼 자기 동네 애정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제안도 나오고 아쉬움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름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게 돼버리면 그것으로 뭐 몇십 년, 몇백 년도 가는 것이어서 네, 신중하게 정해야 되는 게 맞죠.
0: 예.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행정구역이 개편됐는데 실제로 변경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인천 시민들은 뭘 챙기고 또 주의 해야 할까요?
1: 네, 인천 시민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0: 네.
1: 일단 주소가 바뀌게 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예.
1: 네, 주소가 바뀌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챙겨야 될 게
0: 그렇네,
1: 많습니다.
0: 그렇네. 예.
1: 네. 그래서 다행인 것이 주민등록증상 주소나 등기부의 행정구역 표시 같은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록들은 행정기관에서 일괄로 변경 처리를 하게 됩니다.
0: 아, 예.
1: 그래서 뭐 당사자가

0: 일일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정리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1: 오, 예.
0: 그렇지만 직접 챙겨야 될 부분들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 택배받는 배송지 주소, 은행이나 보험사에 등록해둔 주소 같은 것들은 한 번씩은 좀 들여다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관공서 관할도 바뀌는데요. 내가 민원을 보러 가는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서 관할이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 찾아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0: 특히 부동산 거래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중요한 법률상의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바뀐 행정구역하고 관할을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할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헷갈릴 때는 직접 가기 전에 정부24나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게 인천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개편 사례가 좀 있습니까?
0: 그럼요. 행정구역 개편은 전국 어디서든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번 인천의 경우에는 대대적인 개편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이고요.
1: 예.
0: 이번 인천 사례처럼 큰 관심을 끌던 그런 행정구역 개편은 여러 도시들을 좀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경남의 창원, 마산, 진해 두 개 하나로 합쳐지면서 지금의 통합 창원시가
1: 그렇죠.
0: 됐죠.
1: 예.
0: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이 오랜 논의 끝에 하나로 또 통합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예 새로운 광역단체가 생긴 경우도 있는데 2012년에 출범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3년에는 경북의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그런 변화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람도 체형이 변하면 옷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것처럼 마치 사람처럼 살아 숨쉬는 이런 도시의 모습이 바뀌면 행정이라는 옷도 또 그에 맞게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인천이 오랜 논의 끝에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변화를 가져가게 됐는데 인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화이기 때문에 뭐 바뀐 주소, 관할 잘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천으로 택배를 보내거나 우편을 보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분들도 인천의 주소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1: 그렇죠.
0: 점을 기억하고
1: 예.
0: 계셨다가 꼭 체크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심으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델리 스파이스가 부르는 차우차우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의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대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업체 등의 외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24시간 개장은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역대 최대 수준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국채 지수 편입 등 우리 외환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 등을 반영한 외환시장 개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환경 영향평가 단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경 영향평가를 거론하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냐면서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3년 5개월여 만에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오늘 오전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몽규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는 부회장 중 한 명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국내 4대 정유회사와 임직원 4명을 미국 이란 전쟁을 빌미로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X칼텍스, S-OIL 등 4개 정유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서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늘 대회 16강에서 브라질에 2대1로 이겼습니다.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노르웨이는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잉글랜드와 멕시코의 경기에선 잉글랜드가 3대2로 이기고 8강에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신규와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84제곱미터형은 8천만 원, 59제곱미터형은 7,750만 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계약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전세 재계약이 1월 47.4%에서 6월 55%로 높아져 신규 계약 비율을 넘어섰고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커졌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승자가 캐나다 현지 시간 오늘 발표됩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복수의 정부 수시통을 이용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현지 시간 6일 한국과 독일 중 어느 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는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세부 협상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글로브 앤드 메일은 관측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는 10일 290억 달러 44조 2천억 원 규모로 미국 예탁 증설을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5일 이번 공모가 외국 기업의 첫 주식 매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 충청권과 남부지방 최대 40mm,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대부분 권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9도입니다. KBS의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2시 5분입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 친구가 별로 불편하지 않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그 친구에게 딱히 내가 바라는 게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관계를 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면 닿을 수는 있어도 상대의 영역에는 발을 들이지 않는 이른바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죠. 특히 내가 잘해주는데도 정말 내 생각에는 정말 잘해주는데도 상대의 반응이 별로여서 실망하게 될 때가 있다면은 나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친절을 베푼 나 자신의 만족감에 두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바라지 말고 그냥 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땐 잘 몰랐는데 그게 바로 관계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서도 마음을 채울 수 있어서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에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계속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New Bravo My Life 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서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에 100일 만에 4만 6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평균 1인당 3.3건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일상생활 돌봄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인식조사에서는 94.7%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재활, 방문 영양, 재가 임종 의료 등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정책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요양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요양 종사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섬 지역 방문 요양과 목욕 인력에게 지급되는 원거리 교통비는 오는 10월부터 하루 6,8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농어촌 장기 요양 요원 지원금 월 5만 원 지급 대상도 의료 취약 지역과 섬 지역까지 넓어집니다. 아울러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봄을 제공할 경우 급여 인정시간이 하루 60분에서 90분으로 완화됩니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방문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페트계 교육, 산책, 위생케어 등을 가구당 3-4회 무료로 지원하고 동물 등록이 필수입니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내장형 칩 등록을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특히 1인 가구와 10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이 우선 대상이고 신청은 온라인 폼이나 QR코드로 가능합니다. 장기 외출 시 위탁소 연계, 건강검진과 질병 발생 시 동물병원 이동 지원도 제공됩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배따라기예요. 비와 찻잔 사이.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릴 텐데요. 작가 박창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빗길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희망의 메시지 제목을 보니까 욕심 말고 도전을 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2: 네. 네. 7월입니다. 네네. 어느새 올 한 해 절반이 지났는데요. 네네. 연초에는 나름 올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아직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해서 아쉬움만 토로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는데다 휴가철이 지나면 9월엔 또 추석 명절 기다리고 있잖아요.
1: 아이고 빠릅니다.
2: 이쯤 되면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1: 네네.
2: 그렇다고 해서 여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가 남은 6개월 동안 다 해보겠다고 서두르다 보면 무리가 따르겠죠.
1: 네네.
2: 자칫 욕심이 되고 체력도 받쳐주지 못할 겁니다.
1: 네.
2: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배움이든 일이든 올해 안에 이루기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내년으로 미루세요.
1: 네.
2: 그리고 시간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남은 6개월 안에 집중할 수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욕심 말고 도전을 하자라는 주제로 노년에는 노욕으로 과욕을 부르기보다는 현실성을 고려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도전하는 삶을 살자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1: 네네. 시간이 쏜살 같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는데 나이 들수록 정말 실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나도 모르게 욕심 부리게 또 되기도 하는데 노년기는 욕심은 내려놓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욕심은 버리되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1: 네.
2: 그런데 욕심을 마치 열정으로 포장하거나 도전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2: 제가 직업상 시니어들과 만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좀 적지 않게 또 눈에 띄거든요.
1: 네, 네.
2: 욕심과 도전은 엄격히 다르죠.
1: 네.
2: 욕심은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1: 네, 네.
2: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품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따르는 일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어떻게 해서든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1: 네.
2: 욕심이 과하면 건강을 잃고 지나치면 또 타인을 시기하고 비난하려 들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노년기 욕심을 노욕이라고 하면서 버리라고 하는 건데요.
1: 네.
2: 하지만 도전은 다릅니다.
1: 네.
2: 나에게 자격이 주어진 어떤 기회나 과정에 참여해서 노력과 열정을 쏟고 이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죠.
1: 네.
2: 못다한 공부,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 활동, 또 자격증치도 사회 참여 운동 또는 자원봉사 이런 분야는 되는 노년일수록 더 아름다운 도전으로 평가됩니다.
1: 네, 네. 도전을 하는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나이에 상관없이 멋진 일이죠. 다만 노년으로서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일인데 과욕을 부려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0: 경제적으로 또 큰 손실을 입는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네네.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고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게 되기도 하죠. 직장이나 사회 활동에서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건데요.
0: 네.
1: 사실 젊은 시절에는 한두 번 이런 실수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깨달음을 또 얻게 되기도 하거든요.
0: 네.
1: 하지만 노년기에는 과욕으로 인해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기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0: 네네.
1: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한데다요. 실패 후 다시 일어서기까지 이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0: 맞습니다.
1: 노년기에 과욕으로 인해서 화를 불러오는 경우는 크게 이 스포츠, 명예, 금전 투자 이런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1: 60대의 암벽등반 같은 이 위험한 스포츠나 육상 또는 이 장거리 여행에 빠져들다가 몸을 다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0: 네.
1: 또 모임이나 단체의 이 사회 활동에서 감투를 어떻게든 쓰려고 이 또 아니면 직함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고립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서 그 여파로 건강까지 잃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0: 네네. 노년기에도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것은 응원을 해줄 일이긴 하죠.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나 한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또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실제 욕심이 아니라 신선한 도전을 하면서 노년기를 멋지게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젊은 시절 이런저런 여건상 할 수 없었던 도전을 조금 늦었지만 나이 60 넘어서라도 실행으로 옮겨서 인생 이막을 활력 넘치게 즐겁게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네.
1: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뒤늦게 찾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이 도전도 하고 노년의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네.
1: 70대 여성은 해외에서 30년 이상을 살다가 5년 전 귀국을 했대요.
0: 네.
1: 이 동창생들도 친구도 너무 오랜 세월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고향에 와서도 만날 사람은 형제와 친척뿐인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처음 1, 2년은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 우연히 2년 전에 이 지인의 소개로 지역사회 서예 모임에 나가면서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고 서예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0: 아.
1: 학창시절에도 젊은 날에도 서예는 뭐 해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도 봄, 가을에 여는 동호회 전시에 참가하고요. 올 초에는 전국대회 상도 수상했어요.
0: 와.
1: 이분이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데요.
0: 네네.
1: 요즘은 점포는 부업이 됐고요.
0: 네.
1: 서예가 추업이 됐을 정도로 신이 나 있습니다. 아주.
0: 네네.
1: 올 연말에는 개인 전시회도 열겠다고 하네요.
0: 와, 정말 귀국하길 잘하셨네요.
1: 그렇죠.
0: 외로울 수 있는 노년기를 고향 땅에서 친척들과 함께 보내면서 무엇보다 좋아하는 취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지내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게다가 또 단기간에 상을 받을 정도까지 실력을 쌓았으니 거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시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또 다른 74세 여성도 취미로 시작한 활동을 이젠 도전의 무대로 이어가는 분인데요.
0: 네.
1: 이분은 10여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0: 네, 네.
1: 두 아들이 출가했으니까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고 또 쓸쓸했었겠어요.
0: 네.
1: 사별 후 한동안 삶의 의지가 꺾여 있었다고 하네요.
0: 네.
1: 그때 우연히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0: 네, 네.
1: 학창시절부터 이 글쓰기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그러니 자연스럽게 수필 습작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고요. 이제는 책 한 권을 내도 좋을 만큼 많은 작품과 문장 실력을 쌓았습니다.
0: 아.
1: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이 유명한 신인 문학상이 있다고 해요.
0: 네.
1: 올해는 이 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반년 동안 더 열심히 글을 썼고 드디어 지난주에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0: 아.
1: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0: 네네.
1: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내가 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0: 네.
1: 당선 여부를 떠나서 도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뿌듯하고 후회가 없을 것 같다.
0: 네.
1: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요.
0: 네. 74세 신인 문학상 도전이라는 게 정말 멋지신데 꼭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0: 네, 네.
1: 시니어들 중에서도 남성분들은 주로 새로운 직업이나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0: 네, 네.
1: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고학력 남성 은퇴자들 중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분들을 보면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추세예요, 이제.

0: 네.
1: 특히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런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 네네.
1: 지인 중 65세 된 분은 지난해 교직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요, 이분은 올 초부터 중소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건강식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1: 자신은 한 달에 돈을 얼마 버는 것에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해요.
0: 네네.
1: 다만 이 명함 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즐겁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분은 자신은 영업직이지만 회사 일손이 부족할 때는 틈틈이 지게차 운전도 해주고요.
0: 오.
1: 또 때로는 후배인 사장의 고민이 있을 때 언론도 같이 해준다고 합니다.
0: 아, 네, 네.
1: 이렇게 소속감을 갖고 활동하는 자체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저절로 생긴다고 하네요.
0: 네, 네. 앞에서 소개한 시니어 세 분의 도전기를 들어보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활동 그 자체를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노년기 새로운 도전에서는 롤모델 같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노년기 새로운 도전을 위한 건강한 전략은 바로 이 네 가지에 있는데요.
0: 네.
1: 첫째, 무력 명예욕을 멀리한다.
0: 네.
1: 둘째는 시작했으면 꾸준히 이어간다.
0: 네.
1: 끝을 보는 거죠.
0: 네.
1: 셋째,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긴다.
0: 네.
1: 그리고 넷째, 건강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선까지만 빠져든다.
0: 아.
1: 이것만 지키면 100세까지도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빠져들긴 해야 되겠군요. 내일은 무엇을 해야지라는 계획만 있어도 실은 마음이 설레고 또 내일이 기다려지잖아요.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내일을 맞이하는 즐거움과 또 내일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노년기 삶의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이 아닐까 싶어요.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은 욕심 말고 도전을 하자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박현빈입니다. 대찬 인생.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 368국에 1040번이고요. 또 인터넷으로 신청들 많이 하시는데 인터넷 주소는 주소창에다가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 이렇게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으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우 교수와 함께 삶의 좋은 교훈서 명심보감을 소리내 읽으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과 전화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더위에 잘 지내시죠?
1: 네.
0: 자, 이번 주 읽어볼 명심보감 명구는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입교편 제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장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유교의 도덕 지침인 오륜에 이어서 삼강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0: 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6장. 삼강은 군이 신강이요. 삼강은 임금이 신하의 별이가 됨이고, 부위 자강이요. 부위 부강이니라.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됨이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됨이니라.
0: 네, 그럼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삼강은 임금이 신하의 별이가 됨이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네, 우선 이 본문의 출처는 따로 적혀 있진 않는데요.
0: 네.
1: 중국 전한대 학자 동중서의 춘추벌로라는 책에 처음 나옵니다.
0: 네.
1: 이 삼강은 동양 전통사회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질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0: 네.
1: 우선 삼강이란 말의 뜻은 세 가지의 별이, 즉 뼈대 또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0: 네.
1: 여기서 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0: 네.
1: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서 오므렸다 폈다 하는 굵은 줄을 말하는 말입니다.
0: 아, 그게 별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비유적으로 네. 전체를 통제하는 중심축이라는 뜻입니다.
0: 아, 네.
1: 이 삼강의 첫 번째인 임금이 신하의 별이가 됨은 국가 질서의 기본인데요.
0: 네.
1: 다시 말해서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를 강조하면서 통치자는 모범이 되어 신하를 이끌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0: 네. 통치자가

0: 모범을 보이면 신하도 그를 따라 복종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다음 구절입니다. 아비는 자식의 벼리가 됨이고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됨이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요?
1: 네, 3강 중에 나머지 두 가지가 이어져 있는데요.
0: 네네.
1: 우선 아비는 자식의 벼리가 됨이라는 부위자강이라는 말은
0: 네.
1: 가정 질서의 기본입니다.
0: 네네.
1: 부모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원리인데요.
0: 네.
1: 바로 효의 근간이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됨이라는 뜻의 부위부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0: 네네.
1: 이것은 부부관계의 기본을 말합니다.
0: 네.
1: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를 뜻하면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확장하면은 연장자를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질서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0: 네네.
1: 오늘날에는 이 3강을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리로 다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0: 네, 네. 부모는 자식에게 도덕적, 윤리적 본보기가 돼서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여기에 자식의 효도가 조화를 이루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부부도 서로 책임감을 갖고 조화를 이루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은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주는 일자천금인데요.
0: 네.
1: 한자씩 보면은 한일, 글자 자, 일천천, 쇠금입니다.
0: 네.
1: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요. 글자 한자에 천금이라는 뜻인데요.
0: 네, 네.
1: 매우 빼어난 글자나 시문의 글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0: 아.
1: 이 성어의 출처는요,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 여부리 열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0: 네네.
1: 이 일자천금의 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0: 네.
1: 당시 여부리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일하는 사람이 무려 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1: 위나라에는 신릉군, 초나라에는 춘신군, 조나라에는 평원군, 제나라에는 맹상군이 있어서 모두가 뜻있는 선비를 존중하고 빈객을 좋아함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0: 네.
1: 이에 여부리는 진나라가 강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국들만 못한 것을 평소에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0: 네네.
1: 이에 따라 또한 인사를 초빙하고 빈객을 후대하면서 어느새 그 숫자가 3,000명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0: 네.
1: 이때 각 제후 밑에는 논객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순경 같은 인물은 저서를 내어서 자기 학설을 자랑도 하였습니다.
0: 네, 네.
1: 여부리도 자기의 빈객들로 하여금 각각 견문한 바를 저수라고 또 그것을 편집하게 해서 팔람, 육론, 12기 등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요.
0: 네.
1: 모두 26권, 20만 자가 넘는 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여부리는 천지 만물 고금에 관한 모든 것이 총망라됐다고 자부하면서 이 책의 이름을 여시춘추라고 명하였습니다.
0: 아, 그게 여시춘추였군요. 말하자면은 백과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1: 네, 옛날 백과사전입니다.
0: 네, 네.
1: 그 여부리는
0: 네, 네.
1: 이 책을 수도인 함양의 성문 앞에 진열을 하였고요.
0: 네.
1: 제후의 나라를 돌아다니는 선비나 빈객들을 계속 초대하였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는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0: 네.
1: 바로 이 여시춘추라는 책에
0: 네.
1: 한 글자라도 덧붙이거나 또는 깎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금으로 천금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0: 아, 네네.

0: 네.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한 글자에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뛰어난 시문이나 서체를 칭찬하는 표현 일자천금이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자께서도 박정우 교수님 따라서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죠.
1: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6장 삼강은 군위신강이요. 삼강은 임금이 신하의 별이가 됨이고 부위자강이요. 부위부강이니라.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됨이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됨이니라.
0: 네. 금주의 명구였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 6장 삼강은 임금이 신하의 별이가 됨이고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됨이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됨이니라. 금주의 명구였는데요. 교수님, 명심보감이 중국 원나라 시대에 편찬된 책 맞지요?
1: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설입니다.
0: 네,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그 무렵에 여러 유교 경전과 선현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이다라고 한다면은 13세기 말에 14세기 초면에 지금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인데 이렇게 매주 교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시대이고 딱 맞는 것들을 소개해 주시니까 세월을 뛰어넘어도 인간사 모두 살아가는 길은 하나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1: 네.
0: 네. 어릴 적에 한문 공부 때 배우셨던 기억이 난다고 하시는 애청자도 계세요. 그래서
1: 정말. 아, 그러시군요.
0: 네네. 아니, 제 친구 가운데 꼭 이 시간 챙겨드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1: 네.
0: 다시 한번 오늘 입교편 5장 성독을 부탁드립니다.
1: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0: 네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6장. 삼강은 군이 신강이요. 삼강은 임금이 신하의 별이가 됨이고 부위자강이요. 부위부강이니라.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됨이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됨이니라.
0: 네. 금주의 명구였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매거진에 있는 박중우의 라디오 서당에 매주 배운 명심보감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우리 청자께서도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면서 뜻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당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중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나훈아의 노래 이어집니다. 사랑.

0: 박혜성의 역사인 가요 이어집니다. 우리 대중가요에 들어있는 그 시대의 사회상과 역사 얘기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한국가요 해설자협회 박혜성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성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인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우리나라 대중가요 100년사에 참 많은 명곡들이 있습니다만 그 숱한 명곡들 중에서 지역의 명소를 담은 명곡으로 알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회자가 되는 그런 노래죠. 전순남 작사, 박춘석 작곡, 1972년 작인데요. 이미자 선생의 낭주골 처녀를 준비했습니다.
0: 네, 지난 3월에 소개한 하춘화의 영암아리랑과 더불어 전라남도 영암을 대표하는 노래인데 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다시 회자되고 있어 참 반가운데요. 낭주골 처녀가 태어난 그곳 월출산을 함께 가보죠.
1: 네, 월출산은 뭐 늘 그 자리에서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상을 놀래킨 기사 하나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3년 기사입니다. 5월 3일자 이 외신인데요. 미국 뉴햄프시주에 있던 큰 바위 얼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초중교과서에 실려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주홍 글씨라는 그 글을 쓴 책을 쓴 이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입니다. The Great Stone Face 그래가지고 큰 바위 얼굴 제목이. 근데 이 큰 바위 얼굴이란 책에 이 작품의 모태가 되었던 바위 이름이 실제로 큰 바위 얼굴이었죠. 근데 이 큰 바위 얼굴이 붕괴가 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거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 큰 바위 얼굴이 있던 뉴햄프시주의 크레이그 벤슨 주지사가 이렇게 애도를 했습니다. 인류의 보물이 우리 세대에 사라졌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라고 애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7년 후에 큰 바위 얼굴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외치는 아주 특별한 우리 영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0: 우리나라에도 신안군 죽도의 하이 큰 바위 얼굴 또 경기도 구리시의 아차산 큰 바위 얼굴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형태의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영암 사람의 외침을 계속해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풍우와 낙뢰의 모습을 감춘 그 큰 바위 얼굴은 이제 지구촌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거대한 큰 바위 얼굴로 이곳 월출산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사람은 고향 영암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진작가 박철 씨였습니다. 2009년 1월 31일이었어요. 고향의 월출산을 찾아서 이곳저곳 카메라 셔틀을 누르면서 풍경을 카메라에 담던 박철 씨가 어느 순간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빛을 받았는데 큰 바위 얼굴을 사진기 안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극적인 스토리를 지역신문이죠. 영암일보에서 크게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 취재를 맡았던 이봉영 기자가 가장 중요한 그 기사의 말미를 어떻게 썼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미국의 보물이자 세계적인 명소였던 뉴햄프셔주 큰 바위 얼굴의 닮은 꼴이 6년 만에 기의 고장 영암의 월출산에서 발견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 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야, 이 과연 영암은 월출산의 기를 받았는가? 월출산이 그렇게 신령스러운 곳인가? 에이, 미신이겠지. 뭐 등등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노래가 한 곡 있으니 바로 이 노래. 월출산 신령님께 소원 빌었네. 천왕봉 바라보며 사랑을 했네. 꾸미러 돌아오마 떠난 그님. 바로 오늘의 노래입니다. 낭주골 처녀였던 거죠. 낭주골의 낭주는 현재 영암의 옛 지명입니다. 고려 때부터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골은 순우리말, 고을의 준말. 그러니까 낭주골 처녀 하면 현대어로 영암 아가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가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월출산 신령님께 소원 빌었네. 천왕봉 바라보며 사랑을 했네. 꿈 이루어 돌아오마 떠난 그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낭주골 처녀. 노을 지면 오시려나 달이 뜨면 오시려나 때가 되면 오시겠지 금이 환영하시겠지.
1: 네. 저 노랫말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 이건 영암을 그냥 겉핥기로 알아서는 이런 가사 절대로 나올 수 없어 이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작사자가 전순남 여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 본인의 이야기를 담으셨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고 남편분께서 서울로 그때 당시만 해도 유학이었죠. 서울로 유학을 갔던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남편분이 훗날 문화방송의 사장을 최초로 3연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학가요제를 최초로 기획하셨던 그런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업적을 쌓았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바로 문화방송의 이환희 전 사장입니다.
0: 네. 금이 환영을 하셨군요. 그런데 영화마리랑의 작사자가 이환희 전 사장이라고 지난 3월 이 시간 영암 아리랑 편에 소개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1: 네, 맞습니다. 그 영암 아리랑 그 하춘화 씨의 노래죠. 이 노래의 작사를 하신 분이 바로 이환희 전 문화방송 사장인데 배감 이환희 작사였거든요. 그 배감이라는 분이 이환희의 호입니다. 그리고 고봉산 작곡의 영암 아리랑 하춘화 씨가 영암 출신으로 이 노래를 또 정말 사랑스럽게 불렀고요. 그리고 또 낭죽골 처녀 영암을 대표하는 노래 이렇게 두 곡이 영암을 대표하는 노래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1972년에 그러니까 하나는 아내분이 작사한 곡이고 또 하나는 남편분이 작사한 곡이고 이 두 곡이 같은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묘하게 대립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줄 평에도 각각 회사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야말로 순수평인데 이걸 살짝 비틀어보면 정말로 살짝 패여진 골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주 미묘한 감정인데 좀 먼저 박춘석 선생의 두 곡 비교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미자의 낭죽골 처녀는 정적인 언니격의 노래이고 하춘화의 영화마리랑은 보다 동적인 동생격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음악적으로 보면 동생격인 영암 아리랑이 오히려 고전적이고 낭죽골 처녀가 보다 현대적입니다.
1: 아, 정말 정말 그런데요. 낭죽골 처녀는 왠지 좀 가요스럽고 그리고 영암 아리랑은 좀 더 그보다는 민요스러운 느낌이 있죠. 이 평에 맞서서 우리 하춘화 씨의 아버님 하종호 선생께서 전혀 다른 측면으로 또 한마디 평을 붙이는데요. 작품의 우열이나 노래의 호불호를 떠나서 타지 사람 이미자 씨가 영암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영암 사람 하춘화 씨가 영암을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에서 이미 우리 하춘화가 이겼어요. 응? 그 고장을 사랑하면 그 고장 노래를 계속 부르지만 그 고장을 사랑할 이유가 없으면 취임만 해놓고 부르질 않아요. 이러면서 고향의 노래에서는 애향심이 노래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동료들이 정말 멋지게 총평을 내려줍니다. 과연 두 분의 말씀이 각각 묘하게 아주 설득력 높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놔서 주변이 아주 훈훈해졌다고 그래요.
0: 두 곡 모두 영암을 대표하는 명곡임에는 틀림이 없죠. 특히 네. 월출산은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부를 만큼 사시사철 절경을 자랑하잖아요.
1: 네.
0: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됐어요.
1: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모두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진작가 한 분의 안목으로 월출산의 구정봉 그러니까 우물이 9개 있는 그 봉우리 구정봉이 세계가 인정한 큰 바위 얼굴이 된 겁니다. 이게 2020년에 하버드대학교 김바나 박사가 뉴햄퍼시주 최대 일간지인데요. 그 일간지에다가 큰 바위 얼굴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라는 글을 기고를 한 겁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평판이 높던 그 일간지 유니언 리더지에 실리면서 학계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류가 이제는 관광산업으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0: 네네. 노래 속에 등장하는 월출산, 천황봉, 용당리, 나룻배 이런 어휘들이 참 정겨운데요. 그리고 금이 환향을 간절히 염원하는 낭죽골 처녀의 고운 마음도 느끼게 되고요.
1: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미자 선생의 소리가 얼마나 찰지게 들려옵니까? 용당리 나룻배 타고 오시는 그분 모습이 아주 환하게 그려져요. 이렇게 당시에 영암 지역의 이동 경로까지 반영된 향토적인 대중가요 사실 주변에서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에는 큰 바위 얼굴에 길을 받으려고 전국에서 단체 여행객이 지금 붐벼요. 그 외에 또 사계절을 화가, 사진가, 만화가, 뭐 문학가, 음악가 등등 아무튼 각 분야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또 모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현재 이곳 문화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전라남도 영암의 대중문화의 중심에 흐르는 두 곡의 노래.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낭주골 처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0: 네.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더불어서 그 정서를 듬뿍 담은 노래를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지역 소식으로 큰 바위 얼굴 이야기까지 흐뭇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자 선생의 이제 낭주골 처녀 들어볼 텐데 이미자 이렇게 이름 석자만 들으면은 그분의 정말 성실하심에 우리가 네. 숙여주는 분입니다.
1: 맞습니다.
0: 방송 시간 출연 시간 늦지 않으려고 막히는 길 위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달려오신 일화는 정말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 이름 석자만 떠올리면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그런 분입니다.
1: 그렇군요.
0: 자, 이미자의 낭주골 처녀 들을 거고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16강 경기가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유럽권 팀이 가장 많이 올라왔고 북중미 개최국의 주요 전력이 일부 살아남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국가대표팀을 정해서 응원하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KBS 중계방송으로 세계 강팀들의 축구 경기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국 가요 해설자회 박혜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미자의 낭주골 처녀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허연 미세 안개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쿨링 포그, 우리말로는 안개형 냉각수라고 해서 미세한 물 입자를 공기 중에 뿌려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물방울이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옷이나 피부에 닿아도 잘 젖지 않고 금방 증발해버리면서 주변의 온도를 조금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요즘 대도시에는 곳곳에 냉방장치가 갖춰져 있어서 참 편리하지만요. 그래도 가끔은 시골집 툇마루나 원두막이 그립습니다. 특별한 냉방장치는 없었지만 그늘 안에 눕거나 앉아서 바람으로 땀을 식히고 수박과 참외, 제철 과일로 몸에 열기를 가라앉혔지요. 어쩌면 그때 그런 모습이 건강한 여름나기였던 것 같습니다. 냉방병도 없고 여름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으니까 말이지요. 안다성의 노래입니다. 바닷가에.

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9년 6월 어린이 잡지에 발표한 여름과 어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과 들에는 벌써 싱싱한 녹음이 우거졌고 가게집 몰판에는 앵두와 버찌가 벌려진 지도 오래입니다. 햇볕도 제법 뜨거워졌고 여름방학도 이제 한 달 남짓하게 남았습니다. 해마다 여름을 맞을 때면 거듭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여름은 분명히 성숙의 철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이 자기 완성을 위하여 가장 많이 노력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누가 이 철을 한가롭게 편안하게 쉬는 철이라 합니까? 보십시오. 싱싱한 녹음에는 작은 열매가 부지런히 커가고 꽃반 놀이터에는 벌떼의 부지런함이 굉장합니다. 그뿐입니까? 따갑게 내리쪼이는 땅바닥에는 개미의 부지런함이 또한 수월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의 있는 때에 있어 어떤 일, 어떤 부지런함으로써 다른 것에 지지 않을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다 같이 머리를 숙여 생각해 보십시오. 바니걸스의 파도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부터 열게 되죠. 냉수든 탄산음료든 시원한 걸 찾아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여름을 났을까요? 세월 따른 오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냉장고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정용 냉장고가 없던 시절 어머님들의 최고 관심사는 상하기 쉬운 음식물 관리였습니다. 김치나 된장, 간장처럼 오래가는 발효 음식도 더위를 피해주기 위해 항아리에 담아 땅속에 묻었고 매일 먹는 반찬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그릇째 담가놓았지요. 그나마 동네에 얼음장수가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얼음장수 아저씨는 큰 짐자전거 뒤에 커다란 얼음덩이를 싣고 배달을 다니셨지요. 얼음덩이를 톱으로 썰어서 팔던 시절, 동네 아이들은 떨어지는 얼음 조각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항상 그 곁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름마다 얼음 가게 앞에는 얼음을 사려는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요. 1950년대 말부터 미국산 냉장고가 들어오긴 했지만 서민들은 구경하기도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상위 1% 부잣집에서나 볼 수 있었지요. 서민들 가정에서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가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냉장고가 등장합니다. 금성사에서 냉장실과 냉동실이 하나로 붙어있는 120리터짜리 눈표 전기 냉장고를 최초로 내놨는데요. 당시 가격이 8만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로자들 평균 월급이 4,000원에서 8,500원 수준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고가품이었지요. 동네에 냉장고를 가진 집은 한두 집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워낙에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냉장고를 부엌에 두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안방이나 대청마루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고 그 위에 하얀 먼지천까지 덮어서 지극정성으로 관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들어보시죠. 김정구의 수박 타령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시스터즈의 수박집 머스매, 그리고 김만수의 시골 풍경.

인내야 잡수시면 둥글둥글 둥글 젊어지고 처녀 청각 잡수시면 둥글둥글 둥글 사랑일세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싸구나 둥글둥글 둥글둥 맛이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몸 풀리고 님 그리워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님이 오네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싸구나.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젊어지고 천녀총과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사랑일세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싸구나.

네, 김만수의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김정구의 수박타령, 이시스터즈의 수박집 머슴에 들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냉장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냉장고가 부의 척도가 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도 많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 어느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냉장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서 집안 형편을 슬쩍 떠보는 일도 있었고요. 빈집털이 도둑이 트럭을 동원해서 무거운 냉장고를 훔쳐가는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동네에 냉장고 있는 집이 손에 꼽히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부잣집 냉장고는 동네 공동창고가 되곤 했습니다. 상하게 쉬운 생선이나 고깃덩이를 남의 집 냉장고에 맡기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지요. 며칠 뒤에 고기를 찾으러 갔는데 신문지나 비닐봉지로 싼 모양새가 다 비슷해서 남의 집 고기랑 바뀌기도 하고 깜빡 잊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찾으러 가서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냉장고 칸을 빌렸으면서 정을 나누던 시절이었지요. 처음에는 냉장고의 용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기계라기보다 단순히 음식을 차갑게 식히는 용도로 오해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1960년대만 해도 나라의 전력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냉장고가 전기를 많이 먹는 애물단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더위가 꺾이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예 냉장고 선을 뽑아버리는 집이 태반이었지요. 그 당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냉장고를 쓰지 않는 겨울엔 내부를 잘 닦고 전체를 비닐로 꽁꽁 싸서 묶어두자. 네,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여운의 마음의 시냇물, 논두렁밭두렁의 외할머니 댁, 강병철과 삼태기의 냉면, 그리고 김상범의 냉면 타령 네 곡 듣겠습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여운의 마음의 시냇물, 논두렁밭두렁의 외할머니 댁, 강병철과 삼태기의 냉면, 그리고 김상범의 냉면 타령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냉장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냉장고가 대량 생산됐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수, 필수 품목에도 들어가며 집집마다 냉장고를 하나씩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냉장고들은 요즘처럼 냉동실에 성에를 녹여주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 지나면 냉동실 벽에 성에가 두껍게 얼어붙곤 했지요. 어머님들이 나를 잡아서 숟가락이나 칼 등으로 성에를 긁어내셨는데 실수로 냉매관을 긁는 바람에 냉매가스가 새나와 냉장고가 고장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름철 냉장고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큼직한 오렌지 주스 병이었습니다. 주스를 다 먹고 나면 그 병에 보리차 같은 걸 끓여서 넣어뒀지요. 잘 냉장된 보리차만큼 여름 갈증에 좋은 것도 드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던 최고의 여름 간식은 냉동실에 얼려둔 얼음 과자였습니다.

있습니다. 가느다란 비닐팩이나 얼음 만드는 틀에 설탕물이나 과일 주스를 부어서 냉동실에 꽁꽁 얼리면 최고의 여름 간식이었지요. 간혹 요구르트를 통째로 얼려 먹기도 했습니다. 1984년에는 김치냉장고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맛을 제대로 보존해준다는 광고에 아마 모든 어머님들이 큰 관심을 보이셨을 겁니다. 요즘 냉장고는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를 거쳐 이제는 내부가 들여다보이고 인공지능이 내용물에 따라 적정 온도를 맞춰주고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를 알려주기도 하지요. 심지어 TV나 컴퓨터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용도도 다양해져서 김치 냉장고는 기본이고 와인 냉장고에 화장품 냉장고까지 등장했습니다. 기능도 외관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지만 냉장고의 기본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할 점이 있지요.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항상 모든 음식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여름철엔 음식물 관리에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냉장고에 얽힌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쿨시스터즈의 사랑의 집,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김시스터즈의 김치 깍두기, 그리고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5년 7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장발 퇴조 새 유행, 단발 인기. 10여 년 동안 크게 유행해온 장발 풍조가 점차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발은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에 유행되기 시작, 젊은 층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남자들 사이에 널리 유행, 보편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풍조가 퇴색하며 귀가 보일 만큼 짧은 머리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장발 풍조의 퇴조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기업체 등에서 용모, 단정, 능률 향상 등을 위해 사원들에게 머리 깎기를 강력히 권장하기도 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네, 통기타 청바지와 함께 70년대 청년 문화의 상징이었던 장발. 그런데 80년대쯤 되니까, 80년대 중반이죠. 그 장발 유행이 한풀 꺾였나 봅니다. 신문기사 내용처럼 대기업체에서 용모 단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조용필의 단발머리, 그리고 이어서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조용필의 단발머리,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진미령의 말해줘요 라는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곡 그대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의 창밖에서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잇몸은 우리 치아의 뿌리를 덮고 있는 선홍색의 점막 조직입니다. 잇몸이 들뜬다, 내려앉았다, 잇몸이 길어졌다, 색이 변했다. 잇몸에 대한 변화들을 경험할 때 흔히 하는 말인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치은염, 치주염을 비롯해서 잇몸병의 위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잇몸병, 치주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싸이의 어땠을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아

0: KBS 라디오 건강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잇몸에 생기는 어떤 변화들이 문제되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나이 들수록 잇몸이 내려앉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느낌일까요? 실제로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1: 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가 맞습니다.
0: 네.
1: 이거를 저희가 치음 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치아를 덮고 있던 잇몸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원래 안 보이게 됐던 치아 목 부분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죠.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자체가 잇몸을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쌓인 잇몸 염증이나 잘못된 칫솔질 습관이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같은 연세라도 관리를 잘해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잇몸이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0: 치아를 지지해주는 게 잇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꽤 많은 분들께서 잇몸 부분을 살짝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오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치아를 진짜로 붙잡고 있는 주인공은 잇몸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분홍빛 잇몸은 예를 들면 마치 흙위를 덮은 잔디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아를 단단히 자리 잡게 하는 건 그 아래에 단단한 흙, 즉 치조골이라고 부르는 잇몸뼈입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무서운 이유가 바깥 잇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뼈 부분까지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0: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걸까요? 근데 정말 잇몸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 이 말은 좀 안타깝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버텨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잇몸만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는 무척 힘든 일이에요. 잇몸은 치아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음식을 으깨는 일을 계속 시키게 되면 헐게 되고 결국 이 자리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무엇보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 씹는 이 건강한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뼈, 즉 그 아래 치조골이 점점 줄어들어서 얼굴 모양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만으로 산다는 건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고요. 가능한 자연 치아를 오래 지키시거나 상실된 부분은 적절한 보철치료로 꼭 회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0: 치주 조직이 무너졌다는 말도 하잖아요. 치주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또 잇몸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잇몸이 그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치과 용어들 접하시다 보면 치주, 치은, 치조 이런 비슷한 용어들 접하실 때 다소 혼동스럽게 느껴지신 적 많으실 텐데요. 치주 조직은 치아를 감싸고 지탱하는 네 가지 구조물의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치은이라고 불리는 저희 핑크빛 잇몸, 그리고 그 아래 잇몸뼈인 치조골,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아 뿌리와 또 치조골 사이를 그물처럼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치주인대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 코키아 뿌리 표면을 덮고 있는 백악질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한 팀처럼 움직여요. 근데 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치주 조직이 무너졌다는 표현은 보통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 즉 치조골이 녹아내렸다는 아.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간단히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잇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치아 위의 붉은 부분을 생각하면 될까요?
0: 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거울로 입술을 살짝 젖히셔서 네. 아래 앞니를 자세히 보시면 치아 쪽으로 딱 붙어있는 연한 그 산호빛의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아래로 입술 쪽으로 내려가면 좀 더 붉고 말랑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흔히 잇몸은 치아의 목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부터 그리고 그 아래 잇몸뼈에 단단히 붙어있는 연한 산호빛의 부위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검게 변하거나 뭐 네. 검붉게 변하거나 부어 있으면 잇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치아와 치아 주변을 덮고 있는 점막이 잇몸인 거네요.
0: 네, 정확하십니다. 이 치아 주변을 감싸면서 잇몸뼈를 덮고 있는 점막이 바로 잇몸인데요.
1: 네.
0: 특히 치아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이 잇몸 부분은 음식을 저희가 이제 씹는 압력이나 칫솔질의 마찰을 견디도록. 좀 더 질기고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일종의 보호막인 셈이죠. 그래서 이 보호막이 이제 염증이로 헐거워지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세균이 잇몸 깊은 부위로 침투하기가 쉬워집니다.
1: 네. 그러면 잇몸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치석일까요?
0: 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나서 닦이지 않고 남은 찌꺼기에 세균이 붙게 되면요. 끈적한 막이 생기는데 이걸 치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입술질로 이렇게 닦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두시게 되면 침성분과 함께 이제 점점점 돌처럼 단단한 치석이 되어버려요.
1: 아.
0: 예, 근데 이 문제는 이 치석이 표면이 거칠어서
1: 네.
0: 세균이 더 아이러니하게도 더 잘 달라붙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이고요.
1: 네.
0: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소가 또 끊임없이 나와서 잇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굳어버린 치석은 칫솔질로는 잘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 네.
0: 꼭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치석까지 가지 않도록 구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잇몸 건강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랄까요? 또 증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잇몸은 생각보다 이제 솔직해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1: 네.
0: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양치하실 때 피가 조금씩 비치시는 거예요.
1: 아, 네. 네,
0: 그다음에 출혈 다음으로 잇몸이 붉게 붓거나 색이 변하거나 또 구취가 심해지는 증상이 따라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진행되면 치아가 아프거나 뭐 시리거나 아니면 네.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또 심하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까지 오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이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진통제로 넘기지 마시고
1: 네.
0: 이게 뼈가 조용히 녹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서 아이고. 꼭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렇게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 먹는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점이 환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잇몸이 염증이 있으면 이제 이게 따뜻하거나 찬 음식에도 치아가 그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 네.
0: 그 잇몸과 함께 씹을 때마다 묵직하게 아파서 좋아하시던 음식도 잘 못 드시게 되면서
1: 네.
0: 이 일상생활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부드러운 것만 드신다고 하세요.
1: 네.
0: 그리고 또 영양 균형도 깨지기가 쉬워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잇몸 건강이 꼭
1: 네.
0: 삶의 질이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런 잇몸 질환은 나이와 상관없이 특히 젊은 층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거겠죠?
0: 네, 맞습니다. 잇몸병을 이제 흔히들 저희가 어르신들의 질환으로만 생각하시는데
1: 네.
0: 사실 초기 단계인 치은염, 그러니까 잇몸 이제 겉부분에만 생기는 치은염은 젊은 분들에게도 아주 흔해요. 특히 학업이나 뭐 일로 바빠 양치가 소홀해지거나
1: 네.
0: 아니면 흡연을 하거나 또 아니면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20, 30대에서도 충분히

0: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0: 드물게는 이게 유전적인 영향으로 젊은 나이에 빠르게 진행되는 형태도 있어서 혹시 가족 중에 일찍 치아를 잃은 분이 계시다면
1: 네.
0: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이런 잇몸 질환이 치아뿐 아니라 전신 건강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0: 네. 이 부분이 오늘 건강 365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1: 네.
0: 잇몸병은 입안에서만 끝나는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희 온몸의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성 질환입니다.
1: 네.
0: 잇몸 속에 염증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네.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전신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학계에서는 이제 잇몸병을 당뇨, 뭐 심혈관 질환, 조산, 심지어는 치매와도 연관되어서 아이고.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입안에 있는 작은 불씨가 온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그러니까 잇몸 속에 있는 염증들이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전신으로 영향을 주는 거네요.
0: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네.
0: 이 잇몸은 우리 눈에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입안 염증은.
1: 네.
0: 근데 이게 염증이 생긴 잇몸 주머니 안쪽 표면을 저희가 전부 펼쳐보면 이제 비율을 들어서 거의 손바닥만한 넓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큰 상처가 입안에 열려있는 셈이죠. 그래서
1: 네.
0: 이 세균이나 뭐 독소, 염증 물질이 혈관 속으로 침투해서 이게 결국에는 전신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관리가 이게 치아 문제가 아니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가 보죠?
0: 네. 상당히 여러 연구에서 그 연관성이 지금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염증 물질이 이제 혈관 벽에 영향을 주면서 동맥경화와도 상관성이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것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더 큰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잇몸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100%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잇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전신 건강에는 분명히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리고 또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잇몸병에 대한 관리가 강조가 되는데요. 치주염과 같은 잇몸병의 위험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치주염을 당뇨에 저희가 여섯 번째 합병증에 부를 만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 관계가 한쪽 방향이 아니고 서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1: 네.
0: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잇몸의 작은 혈관들이 이제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잇몸병이 훨씬 빨리 심하게 진행되고요.
1: 네.
0: 또 잇몸 염증이 심하면 그 염증 물질이 혈당 조절을 방해해서 당뇨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매일 혈당 수첩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잇몸도 함께 관리를 해주셔야 이제 관리를 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1: 당뇨병 환자들도 잇몸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누구나 조심해야겠지만 임신 중에도 걱정입니다. 잇몸이 들뜬다는 말도 하고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호르몬의 영향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임신을 하면요.
1: 네.
0: 이 여성 호르몬이 저희 이제 전신에서 크게 증가를 하는데 그 호르몬이 잇몸 혈관을 이제 이 조금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 평소와 똑같은 그 세균의 양에도 훨씬 쉽게 붓고 피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심한 경우 이제 잇몸에 작은 혹처럼 막 부어오르 올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부분은 출산 후에 이제 이게 호르몬이 안정되면서 가라앉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 해놓으시면 진짜 치주염으로 넘어갈 수 이제 있는 거를 막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꼭 부드러운 칫솔질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임신성 치은염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 전에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0: 네. 아주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1: 네.
0: 이 임신 중에는 저희가 약물이나 뭐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것에 제약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0: 어쨌든 태아가 가장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임신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뭐 충치나 잇몸 상태를 점검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임신 중에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네. 몸이 이제 저희가 비교적 안정되는 임신 중기에 예,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잇몸 건강의 위험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요. 위험 신호 있을까요?
0: 네. 잇몸은 저희가 이제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장 이제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게 이제 세 가지가 예, 피, 붓기, 냄새입니다. 예, 그래서 양치하실 때 뭐 출혈이 난다던가 네. 아니면 잇몸이 붉게 부어오른다던가 구취가 점점 심해진다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SOS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1: 네.
0: 여기서 더 진행되면 뭐 치아가 뭐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던가 씹을 때 뭐 통증이 따라온다던가 하시면 네. 이거를 꼭 치과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또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또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런 건 흔한 증상이고 일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잇몸 색이 변하기도 할까요?
0: 아, 네. 이게 이제 한두 번 저희가 칫솔에 뭐 잘못 긁혔거나 일시적경으로 상처가 난다면 이거는 금방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또 이거는 잇몸에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잇몸은 저희가 이 살짝 닦는다고 피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꼭 그 출혈과 그리고 색깔. 제가 말씀드린 색깔이 좋은 척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잇몸은 이제 저희가 코랄 핑크라고 하는데요. 이 코랄 핑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한 산호빛에 단단하고 탄력 있는 잇몸이 가장 건강한 신호고요. 염증이 생기면 점점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뭐 검붉게 되거나 물컹하게 부어오른다면 이거는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1: 또 치아 사이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요. 왜 생기는 걸까요?
0: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연스러운 시간에 따른 잇몸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잇몸병이 또 꽤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치아 사이를 채우고 있던 잇몸과 그 아래 뼈가 이제 이게 염증으로 점점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틈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 끼던 음식물이 자꾸 끼고 사이가 벌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울을 보셨는데 평소보다 좀 치아 사이가 넓어 보인다거나 좀 약간 치아가 목 부분이 좀 가늘어 보인다던가 느낌이 드시면 잇몸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수 있으니 꼭 치과에 오셨으면 합니다.
1: 잇몸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석 관리나 또 올바른 양치 습관이 참 중요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이 치석 관리나 양치 습관은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에요.
1: 네.
0: 그래서 잇몸병의 시작은 어쨌든 그 저희가 세균 덩어리가 만든 치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치태를 매일 부지런히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칫솔질만으로는 저희 치아 사이사이 그 옆면 이 옆 측면은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60%밖에 제거되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꼭 함께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닦아도 저희가 서서히 이런 치태가 치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칫솔로 잘 떨어지지 않으니 1년에 한 번 저희가 국가에서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는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꼭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묵은 치석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잇몸뼈를 지키는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1: 또 잇몸병이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치은염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게 초기 치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네, 바로 그 치은염 단계가 우리가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황금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은 뼈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은에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 치석 제거하고 올바른 양치 습관 교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시 잇몸이 건강한 코랄 핑크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비용이나 뭐 시간도 거의 들지 않고요. 근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시면은 뼈가 녹는 치주염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잇몸을 열고 들어가는 수술까지 이게 필요해지면서 치료가 몇 배로 복잡을 해집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피나 때 저희가 이제 치은염 단계 얘가 가장 치료하기 좋은 시기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잇몸병, 치주 질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네가 참 좋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청취자 사연, 오늘은 60대 남성이 주신 질문부터 들어보시죠.
2: 지금 나이가 있어 그런지 건강검진 받으면 뭐 고지혈증 약 먹으라고 뭐 병원으로도 하고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60 중반이 넘었으니까 나이가 갈수록 이제 지방이 쌓이니까 이제 옛날에는 덜 했는데 이제 배가 좀 나오고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진 거나 그런 걸 먹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맛있는 거 뭐 기름 튀긴 거 닭강정이나 뭐 그런 걸 먹게 되더라고요. 나는 고지혈증 한 2, 3년 먹었어요. 갖고 지방을 내려갔어요. 피 빼고 뭐 해봤는데 정상이라고 갖고 그래 갖고 지금까지 2, 3년 동안 지금 안 먹고 있거든 고지혈증. 그래서 그게 지금 나고 나 지금 안 먹고 있는데 그걸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근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60대이신데요. 고지혈증으로 약 처방을 받아서 2, 3년 정도 약을 복용을 하셨다네요. 그런데 수치가 조절되면서 약을 임의로 끊은 것 같은데 약을 안 드신 지도 2, 3년 정도.

0: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사연 주신 분처럼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분들이 많죠?
1: 네, 정말 자주 보는 편이고요. 네. 이 고열지혈증 약을 먹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면은 아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약을 이제 끊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수치가 좋아진 거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뭐 치료가 돼서라기보다는 네. 약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잘 낮춰주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고지혈증은 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혈압처럼 뭐 어지럽거나 뭐 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장 이제 어디 불편하지가 않다 보니까 약을 먹어야 될 필요성을 좀 덜 느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더라도 한동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는 사이에 혈관에는 또 이제 부담이 또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중단할지는 반드시 검사 결과하고 이 의사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주 흔한 질환이죠.
1: 굉장히 흔합니다. 네. 뭐 나이가 들수록 뭐 체중이 늘수록 운동량이 줄어들수록 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네. 특히나 이제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이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그냥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그 피로 이상으로 많은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검진에서 이제 갑자기 또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당황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그럼 원인은 식습관이 가장 클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식습관이고요. 네. 그래서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뭐 과식이라든지 뭐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식습관 문제는 또 아니고요. 나이라든지 유전, 체질 뭐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고지혈증이거나 뭐 혈관질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또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진 것만 좀 먹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체질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평소 기름진 음식도 좋아하고 또 배가 나와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약을 끊은 상태입니다. 의사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끊으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1: 이게 이제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때 이제 당장 이게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또 나지도 않고 그냥 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아도 뭐 큰 변화가 없구나 해서 이제 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관 안쪽에 천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을 좀 넘어서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이제 큰 문제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을지 말지는 단순하게 이제 수치가 정상이다라고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나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까지 이제 함께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의사하고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잖아요. 그건 약의 효과라는 건데 그런데 그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정상으로 수치가 내려오면은 그건 이제 약이 잘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생활 습관을 잘 바꾸시고 체중도 줄이시고 하는 경우에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약을 이제 복용 중이었다라고 하면은 약의 효과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을 낮춰가지고 혈관에 쌓이는 부담을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가 좋아졌다는 거는 약을 끊어도 된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치료가 잘 되고 잘 맞는다라는 신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약 복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부작용의 위험이 있나요?
1: 일단 많은 분들은 이걸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에 부담을 가장 먼저 느끼시고요. 그리고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이제 알려져 있는 뭐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지혈증 약 특히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이 잘 복용을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약 때문에 약간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간에 조금 무리가 가는

0: 혈관이 망가지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혈관 벽에 서서히 쌓이게 되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특별히 아프거나 이제 불편하지도 않는데 혈관 안에서는 이제 변화가 계속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 치료라는 거는 지금 당장 뭐 증상이나 불편감을 없애는 치료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치료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또 노년기에 고지혈증에 갖는 위험은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텐데요. 이분처럼 임의로 약을 끊었다가 다시 드실 때는 보관 중인 약을 다시 복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검사하고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다시 검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1: 아, 네.
0: 그 약을 굉장히 좀 오래 보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1: 네.
0: 예전에 먹던 약은 그냥 이제 폐기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고,
1: 네.
0: 그다음 본인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간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새로 검사하고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라고 하시면은 나이 자체가 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만 하나만 보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또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먹던 약이 지금도 맞는지 용량은 또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뭐 앞서 기름진 음식, 과식, 탄수화물 이런 것들 지적을 하셨지만요.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도 식습관이라든지 지켜야 하는 생활습관은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 네.
0: 이 생활습관이 계속 나쁘다라고 하면은 약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가 어렵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다른 질환도 함께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튀긴 음식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으시고요.
1: 네.
0: 뭐 생선이라든지 채소, 견과류 같은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식사를 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조금 줄이시고 운동은 뭐 거창하게 하실 건 아니지만 뭐 걷기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한 일주일에 3회 정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하고 생활 습관이 함께 가는 그런 치료 방법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좀이 손톱부터 시작됐습니다. 벌써 1년쯤 된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약을 발랐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하느라 참 많이 불편하지만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치료했는데요. 손톱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반쯤 남았습니다. 무좀균의 손톱이 모두 잘려나가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개월 전인가부터 발톱에도 무좀이 생겼습니다. 왼쪽 발의 엄지 발톱에 무좀이 생겼는데요. 이건 또 어찌해야 할지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을 타와서 발톱 무좀도 치료하고 있는데 참 이상한 건 정말 조심을 하거든요. 근데 발톱에도 무좀이 또 생긴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깔끔해서 유난스럽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또 다른 발톱으로 전염될까 봐 걱정입니다.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무좀으로 고생을 하시네요. 손톱 무좀으로 시작해서 발톱으로까지 무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손발톱 무좀도 흔하죠?
0: 예, 흔합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이제 무좀이라고 하면은 이제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벗겨지는 이제 피부 무좀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1: 네.
0: 손톱이나 발톱에도 이제 무좀균이 들어가서 이 손발톱 무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톱보다는 이제 발톱 무좀이 비교적 흔한데
1: 네.
0: 그러니까 발은 아무래도 신발 안에 오래 갇혀 있고 땀도 차고 이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기가 조금 더 쉽고요. 손톱 무좀은 뭐 비교적 더 흔하지만
1: 네.
0: 물리를 많이 하시거나 손이 자주 젖는 분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손톱 주변 피부가 약해진 분들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이 좀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피부에 생기는 무좀과 손발톱 무좀에서

0: 원인이라든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원인균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곰팡이균 특히 이제 피부 사상균이 이제 피부라든지 손발톱의 각질을 먹고 자라면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생기는 위치가 다르면은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피부 무좀은 이제 가려움, 각질 벗겨진 갈라짐처럼 비교적 눈에 빨리 띄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그냥 색깔이 조금 누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하얗게 뜨거나 그다음에 두꺼워지고 부스러지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발톱은 아무래도 딱딱하고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기 때문에 그 치료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손톱이나 발톱이 자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피부 무좀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요. 손톱과 발톱에만 무좀균이 있고 피부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손발톱에만 변화가 좀 눈에 띄고 이 피부 증상은 거의 없거나 본인이 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발가락 사이가 뭐 하얗게 붉거나 각질이 생긴 정도는 이게 무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신발이나 양말, 발 주변 피부에 남아있던 균이 발톱으로 들어가면서 생기게 되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손발톱이 변했다고 해서 모두 또 무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상이라든지 건선, 습진 이런 걸로도 이제 손발톱 모양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지속되거나 뭐 치료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무좀균이 참 끈질긴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손톱 무좀으로 약을 바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손톱 반쯤 남았다고 하는데요. 하얗게 변형된 남은 손톱이 사라지면 손톱 무좀은 완치로 보면 될까요?
1: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이제 손톱 무좀 같은 경우는 약을 바른다고 이제 변색된 손톱이 이제 바로 깨끗해지는 건 아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새로운 손톱이 자라면서 이 병들어 있는 손톱이 밀려나가는 방식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쪽에서 그 깨끗한 손톱이 자라 나오게 되고요. 하얗게 변하거나 두꺼워진 부분은 점점 끝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잘려나가게 되면은 호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겉모양만으로도 완치를 단정할 수가 어려운 게 이 무좀균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손톱이 한동안은 좀 울퉁불퉁하거나 이 색깔이 좀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겉으로 조금 좋아 보여도 균이 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깨끗한 손톱이 계속 자라는지 이 변형 부위가 새로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일상에서도 일회용 장갑을 끼고 살림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1: 네,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톱 무좀이 있을 때는 손이 오래 젖어 있거나 세제에 자주 노출이 되는 걸 줄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0: 네.
1: 왜 그러냐면 이제 주변 피부가 약해지고 갈라지게 되면은 그만큼 또 균이 들어가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설거지나 물리를 하실 때 장갑을 끼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불편할 정도로 관리하실 필요가 또 없는 게 이 중요한 거는 손을 씻은 뒤에 잘 말리시고 손톱을 너무 짧게 깎거나 손톱 주변을 뜯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오히려 이제 장갑을 끼실 때도 안에 습기가 너무 오래 차게 되면 또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닐 장갑보다는 면 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고무 장갑을 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 손을 잘 말려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0: 네. 그런데요, 이렇게 치료도 열심히 하고 전염이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3개월 전부터 발톱 무좀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1: 그게 이제 손톱 무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톱으로 옮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좀균이라는 건 이제 손이나 발, 그다음에 이제 신발, 양말, 그다음에 이제 손톱깎이 같은 도구를 통해 또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특히나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습하고 이 따뜻한 환경이기 때문에 균이 또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피부 무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발가락 사이에 약한 무좀이나 각질이 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모르시지만 그런 균들이 발톱으로 들어가면서 발톱 무좀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깔끔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실 건 아니시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이 손발톱이라는 건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또 이제 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래 머물기가 좀 쉬운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잘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발톱 무좀에 대한 약 처방은 손톱 무좀과는 다르게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이라고 하네요. 손발톱에 처방되는 약이 다른가요?

0: 손톱하고 발톱 무좀의 원인균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치료 원칙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느 손발톱에 생겼는지 몇 개가 침범됐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약 선택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네. 그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은 이 표면에 항진균제를 꾸준히 바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척이거나 이 침범 부위가 넓지 않을 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손발톱은 이제 아무래도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약이 좀 깊게 좀 침투하기가 어렵고 그다음 발톱 같은 경우는 더 두껍고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훨씬 더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먹는 약은 좀 독하지 않나요?
0: 이게 예전에는 좀 간에 좀 무리를 주기 때문에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요새는 약도 좀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간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 네. 가족 간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감염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있지 않을까요?
0: 사실 뭐 손발톱이 무좀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가족과 일상생활을 완전 분리해야 된다는 정도는 아니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좀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려주셔야 되고요.
1: 네.
0: 양말 같은 경우는 매일 갈아 신으시고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난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 더 갈아 신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같은 것만 신기보다는 이제 번갈아 신으시면서 충분히 말려주시는 것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맨발로 다니시기보다는 이제 슬리퍼를 신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건이라든지 손톱깎이 뭐 이런 거는 이제 따로 개인 용품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좋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손발톱을 깎은 도구는 깨끗하게 또 관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가락 사이 피부 무좀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함께 치료를 하셔야지
1: 네.
0: 발톱 무좀 재발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무좀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긴 하지만
1: 네. 그러니까
0: 꾸준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치료가 되는 그런 감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서인국의 애기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This song is dedicated to my girl. I wanna kiss you. You're my world. You.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동작이나 행동 또는 몸가짐 같은 것을 가리켜서 행동거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자어 표현인데요. 여기서 거지는 들것자에 그칠 지자를 쓰는 것으로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짓을 뜻하고 행동거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행동거지가 수상하니 잘 지켜보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 테니 지금부터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거지라고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지만 행동거지에서는 길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행동거지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는 우리말 표준어 규정에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유어 표현에 틀거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듬직하고 위험이 있는 겉모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점잖고 틀거지가 있어 보이는 진중한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한두 가지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견디는 일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 문학이야기 두 형제를 통해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소설 셀리 루니의 인터메초 함께합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유투의 Beautiful Day.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아버지의 죽음 이후 두 형제가 맞닥뜨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 샐리 루니의 인터메초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책 두께에 처음에는 좀 부담을 느꼈는데 그래도 책장이 술술 잘 넘어가는 소설이더라고요.
2: 네, 책 분량이 무려 600쪽이 넘습니다.
1: 네.
2: 저도 처음에는 주저했는데요. 사실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문화공감의 김희숙 PD님이 이 프로필 사진에 이 책을 올려두셨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제가 아니 PD님이 이렇게 좋아하신 책이 뭐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저도 좋은 책 추천받아서 네. 예. 개인적으로 기뻤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분량은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읽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넘어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2: 뭐 사건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인물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여정들이 아주 섬세하게 좀 직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결핍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 아, 왜 서로 사랑하면서도 좀 서로를 다치게 하지?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들면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때로는 응원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 페이지를 계속 넘어가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1: 네. 이 인터메초 출간 기념행사가 대단했었다고요?
2: 네. 이 브루클린의 그린라이트 서점에 수십 명의 사람이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모여 있었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샐리 루니의 이 신작 출간 기념 행사로 새해 파티가 아니라 다들 야, 이 책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며 서로 이렇게 좀 기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샐리 루니라고 하는 작가의 이름이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영미권에서는 좀 유명한 작가로서 발돋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출판을 기념해서 독자들이 서점에 모일 정도면 뭐 거의 아이돌급 인기가 아닐까, 미국에서는.
2: 네.
1: 어떤 작가인가요?
2: 이 샐리 루니가 1991년생 작가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작가인데요.
1: 네.
2: 아일랜드 하면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작가 가운데 한 명이 클레어 키건이잖아요.
1: 그렇죠.
2: 문화공감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1: 네.
2: 그런데 클레어 키건보단 젊은 세대로서 이 작가가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뭐 별명이 재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목소리, 뭐 스냅챗 세대의 셀린저, 더블린의 프랑스아즈 4강. 네, 이런 식의 네. 수식어가 있는데요. 아, 트리니티 칼리지 영문학과에서 네, 공부를 했고요. 2017년에 또 폴리오문학상 후보의 친구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작품으로 좀 선정을 좀 받았고
1: 네.
2: 두 번째 장편인 노멀 피플이라고 하는 작품이 부커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 작품이 또 1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면서 이 샐리 루니의 이름을 많이 좀 알리게 된 계기가 됐고요.
1: 네.
2: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인터메초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에서는 2024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그 번역 출간이 되면서 이 샐리 루니의 이름을 한국 독자들에게도 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이 작품도 또 서구권에서는 많은 또 유명세를 치르면서 샐리 루니가 어쨌든 주목할 만한 아일랜드 작가다. 이걸 분명히 자리매김했습니다.
1: 네. 책 제목인 인터메초는 음악 용어라고 하는데 의미하는 게 뭔가요?
2: 네, 인터메초가 간주곡 혹은 이제 막간 뭐 이런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1: 네.
2: 체스 용어에서는 예상 밖의 한 수 이렇게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 막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 소설에서도 의미심장하게 좀 상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막간이라고 하는 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좀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나는 두 형제 사이에 놓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애도를 하는 기간에 있어서 이 서로 생각이 다른 두 형제가 어떤 방식으로 갈등하고 다시 조화를 이루는지 마치 그 음악의 그 불안정한 사이의 어떤 시간을 뜻하는 것처럼 이 인터메초라는 제목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1: 네.
2: 그리고 체스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이 동생 아이번이 체스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인데 체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뜻밖의 어떤 운명을 가르는 한 수가 아이번에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절묘하게 이 제목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1: 네. 자, 셀리루니의 인터메초 줄거리 살펴볼까요?
2: 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두 형제. 피터와 아이번의 이야기입니다. 형인 피터는 더블린에서 일하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인데요. 사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내면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있긴 하지만 헤어진 연인인 실비아 그리고 현재의 연인인 나오미
1: 네.
2: 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동생 아이번 같은 경우는 체스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프로라고 하기에는 또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형인 피터는 내 동생은 체스 천재야 라고 부를 정도로 체스를 잘 두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번 역시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뭔가 딱히 직장을 갖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프로 체스 선수로 전향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그러한 그 아이번이 어느 날 체스 행사에서 만난 연상의 여성인 마거릿과 가까워지면서 처음으로 내 삶에 뭔가 좀 빛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점차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서로 각기 다른 그러면서도 겹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인터메초의 줄거리입니다.
1: 네. 소설이 이제 아버지 죽음 이후에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두 형제 이야기인데 이제 피터 아이번을 보면은 좀 겁쟁이고 매사에 머뭇거린다는 것 외에는 좀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저도 동생이 있는데
1: 네.
2: 제 동생과 저는 매우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분명 유전자는.
1: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큰배에서 나온 게 맞나 이럴 때가 많죠.
2: 맞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비슷할 텐데
1: 그러니까요.
2: 왜 이렇게 다를까 네.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피터와 아이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피터는 토론 대회에서 막 우승도 하고요.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2: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조정하는 데도 좀 능숙하고 그런데 이 아이번 같은 경우는 형 피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생은 말을 잘 못해. 세상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긴 하는 걸까?
1: 네.
2: 체스를 잘 두긴 하지만 뭔가 자기 안의 세계에 골몰하고 있는 사람 같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이번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1: 네.
2: 형이 좀 자기를 좀 무시한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고 또 그 형이 잘난 건 알겠는데 너무 잘난 척이 심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겁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겁쟁이란 말이 비겁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피터는 이제 관계를 망칠까 봐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이번은 거절당할까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성향도 다른데 피터와 아이번 나이차가 꽤 있어서 피터는 아이번을 좀 자식처럼 챙겨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무감 때문에 형제가 부딪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2: 네, 10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의 동생이라면
1: 네.
2: 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맞아. 근데 네. 또 애매한 게 부모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형제고
2: 그렇습니다.
1: 그게 참 그 애매함 사이에서 영원히 싸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2: 피터 입장에서 봐도 1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다 보니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성인일 때 20살이 됐는데 동생이 이제 10살인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내가 챙겨야지.

0: 있지라고 하는 의무감이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가족 관계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다른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는 사실 뭐 연락은 주고받지만 좀 소원한 편이고
1: 네.
0: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들 형제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 참 이 피터와 아이번의 가족 그 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탄하지 않고 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 섞여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 네, 피터의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던데요. 또 헤어진 연인 실비아하고는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만나고 있는 것도 그렇고
0: 네.
1: 또 그 와중에 나이어리 나오미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1: 네.
0: 이게 흔히 말하는 삼각관계인가?
1: 그렇죠. 네.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요.
0: 네. 네,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우선 그 실비아와 연인이었는데 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실비아 같은 경우는 이 소설에서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되는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사고를 당한 이후로 온몸에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접촉, 조금만 이렇게 닿아도
1: 네.
0: 좀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통증 때문에 거듭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작품 안에 드러났거든요. 실비아가 바로 그렇게 피터와 헤어진 이유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말하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 피터도 나랑 고생을 같이 할 수 없다. 피터는 좀 더 편안하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헤어지자. 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는 매우 끈끈합니다.
1: 네.
0: 그래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하지만 피터는 실비아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인 사이라고 하면 스킨십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1: 네.
0: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1: 그러니까
0: 피터는 말하자면 자기의 그런 성적인 대상을 나오미에게서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 네.
0: 나오미는 좀 자기보다 어린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피터와 나오미의 나이 차이가 아이번과 비슷합니다. 거의 뭐 한 10살, 9살 차이가 나거든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양쪽에 좀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 소설 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싫어하시는 독자분들이 보면
1: 네.
0: 피터가 좀 용서할 수 없는.
1: 우유부단해 보이고.
0: 맞아요.
1: 예.
0: 그런 비윤리적인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보통 이런 삼각관계가 나오면 나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제 이 소설은 삼자연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0: 네.
1: 끝까지 봐야 되는 게 결론이 또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게 피터와 아이번의 시점에서 번갈아 서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점 화자가 다른
1: 네.
0: 겁니다.
1: 네,
0: 한 번은 피터의 입장에서 그려지고 한 번은 아이번의 입장에서 그려지고 물론 또 이 마거릿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아이번의 연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녀의 이제 시점에서도 전개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피터와 아이번의 시점을 번갈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피터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도 한데? 라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소설의 흥미로운 부분인 건데요.
1: 네.
0: 왜 읽다 보면 나랑 전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게 만드는 건데 이 삼자 연애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 소설의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삼각관계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 네.
0: 하지만 이 소설은 그러한 다름 나오미와 실비아와 피터가 서로
1: 네.
0: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긍정하는 쪽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실비아가 서로의 관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1: 그렇죠.
0: 다 알고 있어요. 예.
1: 아, 개의치 않는 거죠.
0: 예. 맞아요. 예,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3자 연애, 다자 연애라고 하는 건 그러한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서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소설은 바로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1: 뭐 피터 입장에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0: 피터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죠.
1: 실비아 나오미 심리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일까요?
0: 실비아와 나오미가 네. 서로 나중에 만나거든요.
1: 네.
0: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저 사람 너무 좋다라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소설적인 상상력이 아닐까라고 네.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뭐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꼭 서로에게 연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1: 하는 세상에 또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니까요.
0: 맞아요. 그 관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제 동생 아이버는 연상의 여인 마가릿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마가릿과의 관계 때문에 형과는 사이가 아주 나빠지죠?
0: 네. 아이번이 좀 숫기가 없는 그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스로 어쨌든 유명세를 떨치고 있긴 해서, 한 지역 행사에 초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스계에서는 나름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 체스 동호회 회원들과 이렇게 쭉 그 체스 시합을 연속으로 갖는 거예요. 왜 그 유명한 고수들 바둑 고수들이
1: 네.
0: 이렇게 쫙 대국을 그렇죠. 여러 개를 깔아놓고
1: 한수 가르쳐주는 느낌으로
0: 한수 한수 예. 이렇게 도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번이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다 이깁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새삼 느끼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디렉터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 예술 프로그램 디렉터로 마가릿이 일하고 있던 건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10년 차이가 훌쩍 넘거든요.
1: 네.
0: 그런데 마가릿에게 아이번이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아이번이 마가릿은 싫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마가릿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결혼을 했는데 별거 상태인 거예요. 남편이 네. 음주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혼한 상태는 아니고 이제 싱글로 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사정을 아이번도 다 압니다. 그래서 형과 이제 만났을 때 형과 오랜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근데 피터 입장에서 아니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그것도 지금 결혼한 사람을 만난다고? 이건 뭔가 이상한 관계야. 라고 말을 하니까
1: 네.
0: 아이번이 토라집니다. 그러면서 형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1: 네.
0: 전화도 수신 차단하고요. 그래서 피터가 뭐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보내든 다 안 받습니다. 근데 피터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자기도 지금
1: 네.
0: 애매모
1: 누가
0: 이상한
1: 관계 입장은 아니죠.
0: 그렇죠. 그걸 갖고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예.
0: 독자 입장에서 보면 피터 네가 그런 말을
1: 할 자격은
0: 없는데.
1: 예.
0: 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점점 그것이 이제 메워지는 그 과정을 이 작품이 따라갑니다.
1: 네. 책을 보면서 삶에서 사랑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들 두 형제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다른 방식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의 2장에 아이번이 이제 나오는 대목에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 원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어떻게 서로 좋아하는 상황에 도달할까? 그것은 탁자와 의자를 배치하는 문제와 같다. 정해진 방법 없이 무작위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아이번에게 문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느냐이다. 네, 이런 구절입니다.
1: 네.
0: 이 구절이 저는 이 작품의 많은 이 갈등 상황의 하나의 좀 힌트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 무작위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1: 네.
0: 사랑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연루가 되면서 결국에 또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뭔가 삶을 뭐 되게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좀 힘든 세상에서 뭔가 좀 버틸 수 있게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보루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인터메초에서 보여준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셀리루니 작가 그 전 작품들은 주로 사랑 이야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책은 끝까지 읽고 나서 보면은 뭐 사랑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결국은 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네.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까요?
0: 저는 사랑이 삶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불완전한 형식이라고 하는 걸 셀리 루니 작가가 거듭 말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 이 작품의 주제가 아니라 네. 사랑의 불완전함을 말하고 있다고 봐요. 사람이 사랑을 통해 구원받기보다는 사랑 때문에 자기 결핍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건데요.
1: 네.
0: 그런 불편한 과정에서 조금은 덜 도망치고 조금은 더 솔직해지고 다시 살아갈 다음의 악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인터메초가 그 간주, 막간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삶의 막간에 찾아온 어떤 상실 혹은 사랑이 우리를 다 치유하지는 못해도 다시 움직이게 할 수는 있다.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 인터메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 오늘 로맨스로 시작해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소설 셀리 루니의 인터메초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친절한 해설이 있어 쉽게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은 재즈 피아노의 명인 압둘라 이브라힘을 추모하며 그의 음악을 만나볼게요.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압둘라 이브라힘 세계 3대 재즈 피아니스트로 손꼽히고 있는데 어떤 뮤지션이었나요?
2: 예, 뭐 3대 재즈 피아니스트 뭐 이런 선정이 재미는 있는데 또 이렇게 다분히 좀 주관적인 거여서 뭐 누가 꼭 3대 재즈 피아니스트다
1: 그렇죠.
2: 뭐 이렇게
1: 선정하는 사람 많죠.
2: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사실 재즈라는 음악이 좀 미국에서 탄생한 음악이고 이 음악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뮤지션들은 좀 미국 뮤지션들이 많겠죠.
1: 그렇죠.
2: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요.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유럽 무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누군가가 3대 재즈 피아니스트로 이분을 꼽는다고 한다면 이분의 음악을 아는 분이라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럴만하지 할 정도로 실력도 있고
1: 네.
2: 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존경을 받아온 분인데요. 지난 독일 뮌헨 근처의 프리남 킴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월 15일의 일이었고요.
1: 네.
2: 말씀드린 대로 이 남아공 출신이어서 1970년대 이제 케이프 재즈, 바로 이제 여기서 케이프라고 하는 것은 남아공의 그 수도인 케이프타운을 의미하는데요.
1: 네.
2: 이 케이프타운 재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 음악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압둘라 이브라힘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케이프 재즈 하면 굉장히 좀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음악을 말하는데 이분이 그런 스타일의 음악에만 머물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고 서정적이면서 명상적인 재즈 피아노 솔로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1: 네.
2: 무엇보다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에서 한 30년간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48년부터 시작해서 이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소위 인종별로 사는 지역을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소위 인종 분리 정책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 살 수 없었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것만 하더라도 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한 케이스인데 아 이곳은 네덜란드계와 영국계 사람들이 지배를 아프리카에 와서 지배를 함으로써

0: 자기 땅에서 이제 자기가 격리되는
1: 네.
0: 그런 좀 아픈 역사를 겪게 되었죠. 여기에 반대하면서 이제 압둘라 이브라힘은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한 30년간 계속 떠돌다가 90년대 와서 자신의 고국에 와서 이제 활동할 수 있었던 또 그런 좀 아픈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의 음악을 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 네. 인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나 봐요.
0: 예. 이분이 이제 1960년에 이제 고국인 남아공을 떠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잠시 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1969년도에 돌아왔는데 원래 이제 이분 이름이 달라 브랜드라고 하는 소위 이제 영어식 어떤 미국식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가 69년도에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불리고 있는 압둘라 이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이슬람교로 자신의 종교를 개종하면서 이름까지 바꾸게 되었고요.
1: 네.
0: 또 74년도에도 잠시 이 곡에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맨앤베르크라고 하는 그 곡을 발표했는데 이 맨앤베르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케이프타운의 흑인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아주 활기차게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음악으로 잘 그려내서 앞에 말씀드렸던 케이프 재즈의 시작을 알리는 곡이었고요.
1: 네.
0: 뭐 이후에도 이제 그 넬슨 만델라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이런 정치적인 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그 흑인 인권 운동에 굉장히 깊이 관여했던 이 압둘라 이브라임이었습니다.
1: 네, 음악을 한 곡 들어볼까요?
0: 예, 그래서 이제 망명한 이후에 유럽에서 활동을 했던 시절의 음악을 맨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는데요.
1: 네.
0: 틴틴 야나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주한 그런 녹음인데 틴틴 야나는 바로 그 남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그 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 새를 그린 그런 곡입니다.

0: 네, 건반을 두드리는 힘이 어마어마하네요.
1: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또 아프리카 타악기적인 느낌까지 나고요.
0: 예.
1: 예, 정말 그 강렬한 타건의 60년대 녹음이었습니다.
0: 네, 태어난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남아공의 그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라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7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미 15살 때 직업 연주자로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1948년도에 그 아파르트헤이트, 바로 이제 인종 분리 정책이 실시되면서 자신이 살던 케이프타운 제6구역이라는 데서 자신의 집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백인 거주 지역으로 바뀌면서 강제로 여기서 퇴거하게 되는 그런 좀 이제 아픔을 겪게 되죠.
0: 네.
1: 그리고 이제 1959년도에 남아공에서 저 북쪽에 있는 도시 요하네스버그 근교에 소피아 타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역시 또 이제 흑인 거주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재즈 에피스리라고 하는 1950년대 남아공 역사상 최초의 재즈 그룹이 여기서 탄생할 때 바로 이 압둘라 이브라함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또 유명한 휴 마사켈라라고 하는 트럼펫 연주자가 있는데
0: 네.
1: 이분도 굉장히 이제 나중에 명성을 얻게 되죠. 이분도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했던 분인데요.
0: 네.
1: 이들 모두 다 당시에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그 아주 흥행했던 뮤지컬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뮤지컬 킹콩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이때 음악을 담당했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끼리 모여서 야 우리 재즈 그룹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재즈 에피스리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1960년에 이들이 남아공 최초의 재즈 앨범인 재즈 에피스리 Verse 1이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1960년에 그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샤프빌 학살이라고 하는 이때 이제 이 인종 분리법에 반대해서 시위하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을 백인 경찰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살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휴 마사켈라도 마찬가지고 압둘라 이브라임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압둘라 이브라임의 애인이었고 또 보컬리스트인 사티아비 벤자민 모두 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결심하고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1962년도에 스위스에서 있었을 때 이곳을 방문했던 그 미국 재즈의 거장 듀크 엘링턴을 만나게 되고요.
0: 네.
1: 듀크 엘링턴 주선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압둘라 이브라임이 음반을 발표합니다. 이때는

0: 되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그래서 이제 그 망명 시기의 작품을 하나 들어보시겠는데요. 압둘라 이브라임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곡 중에 한 곡입니다. The Wedding이라고 하는 그 결혼식의 곡인데,
1: 네.
0: 아 정말 그 아프리카의 그 경치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또 작곡했다고 합니다. 아주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린 그런 곡이고요.
1: 네.
0: 카를로스 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색소포니스트가 함께 연주를 들려줍니다. 들어보시죠.

0: 네, 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예. 양명 생활하다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갔나요?
1: 그래서 정말 그 잠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던 것 외에는 그곳에서 생활하지는 못하다가 1990년대를 바로 앞두고서 역시 또 망명하고 있었던 넬슨 만델라를 이 압둘라 이브라힘이 만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만델라는 이제 곧 인종 분리 정책이 이제 폐지될 거의 시점에 도달하고 있으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생활할 것을

0: 이 압둘라 이브라임에게 만델라가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1990년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 아파르테이트가 이제 폐지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고 결국에는 1994년도에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완전히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죠.
1: 네.
0: 그래서 이때 그 압둘라 이브라임이 만델라 당선 축하 연주회를 가졌는데요.
1: 네.
0: 이때 넬슨 만델라가 압둘라 이브라임을 남아공의 모차르트다, 우리들의 모차르트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때 이브라임의 그 음악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미국에서 아주 또 이제 왕성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러머 맥스로치와하고도 함께 음반을 녹음했고요. 또 이 남아공에 보다 더 체계적인 음악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M7 아카데미라고 하는 음악원을 정부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이 압둘라 이브라임이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2006년도에는 또 바로 케이프타운 재즈 오케스트라 빅밴드가 만들어질 때도 이 압둘라 이브라임의 그 주도로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앞서서 1950년대 그 휴 마스켈러와 함께 재즈 해피스리라고 하는 그런 그 최초의 재즈 그룹이 이 남아공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휴 마스켈러도 다시 남아공에 돌아오면서 2016년도에 이 휴 마스켈러와 압둘라 이브라임이 재즈 해피스리 재결성 공연을 가졌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박수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0: 뭐 남아공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서도 이분의 음악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미국에서 아주 그 중요한 재즈 뮤지션 중에 업적을 남긴 사람을 보통 국립예술기금 재즈 마스터로 매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에 그 보통 이제 영어 이니셜 약자로 NEA 재즈 마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 네.
0: 이 2019년도에 이 압둘라 이브라임을 미국에서도 NEA 재즈 마스터로 선정을 했고요. 같이 이제 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밥 도로우, 마리아 시나이더, 또 평론가 스테인리 크라우치 이런 사람들이 상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던 압둘라 이브라임이었습니다.
1: 네.
0: 압둘라 이브라임의 그래서 마지막 곡은요.
1: 네.
0: 역시 그 물론 아직 고국에 돌아가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가 존경하고 지지했던 만델라를 위해서 쓴 곡입니다. 만델라라는 곡인데요. 이거 네. 끝곡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네, 재즈 피아노의 명인 압둘라 이브라임을 추모하면서 연주곡들로 함께했습니다. 만델라 보내드리면서 황덕호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멀리 가려던 최하림. 세상에서 멀리 가려던 한산 같은 시인도 길 위에서 비 오면 걸음을 멈추고 오던 길을 돌아본다. 지난 시간들이 축축히 젖은 채로 길바닥에 깔려있다. 되돌아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사는 삶을 반성하게 되네요. 최하림 시인의 세상에서 멀리 가려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 삶의 지독한 고독과 불통, 그리고 그것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1983년에 발표된 이 단편은 특별한 사건도 화려한 문장도 극적인 반전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소설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는데 어디에나 다녀온 사람처럼 멍하니 책장을 덮게 되지요. 이 소설은 나라고 불리는 남편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그리 다정하거나 특별할 것 없는, 어쩌면 조금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평범한 사내입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기로 합니다. 오래전 아내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시각장애인 로버트라는 사내였지요. 오래전 아직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젊은 그녀는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각장애인이 낸 구인 광고에 답합니다.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류 정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였지요. 그 시각장애인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책을 읽었고 그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여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절친한 벗이 된 것이지요. 한편 남편인 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늘 슬픈 표정을 짓고 선글라스를 끼고 남의 도움을 받는 나약한 존재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아내를 향한 묘한 질투심과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말입니다. 아내와 로버트는 남편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친근하고 다정하게 온갖 속내를 터놓는 절친한 벗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로버트는 남편인 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시각장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깨듯 시원하게 담배를 태웠으며 음식을 거침없이 맛있게 먹고 나의 무심하고 엉뚱한 질문에도 허허 웃으며 유머로 받아넘기는, 삶을 긍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우리는 한 가족의 애청자라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 어느 분인지 잘 아실 텐데요. 바로 한글 점자 훈맹 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입니다. 올해 2026년은 박두성 선생이 훈맹 정음을 반포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송암 점자 도서관에서는 송암 박두성 기념관과 강화 교동생가 일대를 둘러보는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훈맹 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투어, 송암 박두성 길 로드 뮤지엄 전시 기행을 진행합니다. 행사는요, 7월 22일 수요일, 25일 토요일, 28일 화요일 이렇게 세 차례로 진행되고요. 회차별 30명씩 총 9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요, 7월 1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박두성 선생의 삶과 한글 점자의 역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사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송암 점자 도서관 독서 문화팀 전화 032-876-3504 내선 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6일 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유재하가 부릅니다. 지난 날.

자,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곳곳에서 훈맹정음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문화현장도요,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가 현재 경기도 여주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한 전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오마이걸이 부릅니다. 돌핀.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오늘도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특별한 전시 소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오늘은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이번 달 7월 19일까지 열리는 특별 기획전입니다. 훈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의 별 전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제목만 들어도 우리 시각장애인과 관련 있는 전시라는 게 팍팍 느껴집니다. 훈맹정음, 한글 점자에 대한 전시군요.
1: 네, 네. 올해가 우리나라 한글점자 훈맹정음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능이 있는 영릉의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그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훈맹정음을 만드신 박두성 선생님의 한글점자 창안정신을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기획 전시입니다.
0: 네, 이 전시가 지난 5월에 시작된 거죠, 그죠?
1: 네.
0: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전시장까지는 어떻게 가셨을까요?
1: 저는 지하철로 경강선 이제 여주역까지 이동한 다음에 여주역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택시인 경기도 광역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했어요. 차량으로 역에서 전시장까지는 한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0: 네. 그 시각장애와 관련된 전시인만큼 그 시각장애인 관람객 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면서요.
1: 네. 사실 전시가 상당히 네.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제 시각장애 관람객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전시장 입구부터 해설을 해주는 건가요?
1: 아, 해설사님이 문화관 앞에서부터 맞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전시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문화관의 전체 구조부터 설명해 주셨는데요. 건물 앞에 설치된 이제 촉지도를 활용해서 공간 배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0: 근데 이제 전시관이 굉장히 클 때 네. 둘러보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번에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의 경우는 어땠나요?
1: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조명이 좀 어둡고 처음 방문했다면 구조가 좀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해설사님의 공간 안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0: 자, 그러면 전시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1: 네, 이제 전시장에 들어서면 한글 자음과 모음 28자, 점자 6점을 의미하는 28자의 빛 6개의 별이라는 전시 제목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네. 초반부에는 이제 훈민정음의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는 전시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관련 기록물이나 책자 또는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는 그 세종대왕 상설 전시가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제 한글 부분을 좀 짧고 핵심적으로만 구성해 놓았습니다.
0: 그런 다음에 이제 훈맹정음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두성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한글 점자를 만들게 된 과정이 소개되는데요. 당시 점자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도구나 자료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던 영수증도 있었고요.
0: 세상에.
1: 네.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시각장애 아동들이 읽을 수 있게 제작된 이소부화를 찍어내는 점자 인쇄용 아연판이 있었어요. 그 점자가 새겨진 아연판 위에 종이를 올리고 롤러로 밀면 점자가 찍혀져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아연판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유리장에 들어가 있어서 만져보진 못했지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점자 잡지인 촛불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단 한 권 남은 촛불 88호였고요. 그리고 지금의 점자 출력 단말기와 비슷한 박두성 선생님의 점자 타자기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0: 시각장애인 관람객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였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전시에 박두성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도 소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점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배우고 알기는 5분이면 족하고 읽기는 반나절이면 할 수 있다. 4, 5일만 익히면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진짜요? 있더라고요.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0: 아니, 이거 박두성 선생님 기준 아닙니까?
1: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 사실 솔직히 저도 아직 점자 읽는 속도가 점처럼 늘지 않는 편이라서 네, 네. 아, 그 글귀를 듣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0: 아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1: 아,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시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자가 누군가의 어떤 노력 과 헌신으로 만들어지고 이어져 왔다는 걸 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아유, 네. 특별전 외에 또 다른 전시가 또 있었다면서요?
1: 기획전 옆에요. 그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을 주제로 한 상설 전시가 있어요. 세종대왕의 생애, 한글 창제, 뭐 추국이나 자격루 같은 과학기술, 당시 음악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영릉에는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효종대왕의 능도 있어요. 네, 그래서 효종대왕의 업적을 소개하는 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전만 보고 나오기보다는 상설전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전시가 전체적으로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각적인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그 이번 전시를 쭉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사실 이 문화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네. 박물관 전시장들이 비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전시장이 더 많이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지 사회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
1: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가 있는 전시에 우리 시각장애인들 참여가 늘어나야 이런 전시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관람 정보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려요.
1: 네. 이번 특별기획전 혼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 별은요. 이번 달 7월 19일까지 진행되고요.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0: 사전 예약제입니다.
1: 네. 그래서 네. 예약하실 수 있는 문의전화 알려드리겠습니다. 031-885-8859 031-365-5651번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한글과 점자, 세종대왕과 박두성 선생님의 정신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인 만큼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전시 소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0cm가 부릅니다. 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사는 시각장애 권영배입니다. 평상시에도 봉사를 많이 댕기는 이런 편이거든요. 뭐 안마도 다니고 또 뭐 슈퍼주 댄스도 또 가서 한 번씩 잡아주고 또 경기미녀도 좀 한 번 잡고요. 안마는 이제 그 무슨 행사 때마다 가끔 가서 이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오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좀 피로를 풀어주고 이제 혀를 떨어지면 그분들이 엄청 좋아하죠.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고 또 뭐 이게 시각장애 단체의 노타리 클럽 케인스라는 그런 노타리 클럽의 그런 또 회장 직위도 맡고 있고요. 슈퍼주 댄스는 이제 뭐 이렇게 사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예전에 눈 볼 때 그런 걸 좀 잘 배웠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 배우러 오시면 저는 이제 그 그냥 순수하게 봉사 정신으로 좀 가르쳐주고 잡아주고 그러는 거죠. 또 경기미녀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가끔 이제 공연할 때 어쩌다 하면 이제 가요도 부르고요. 뭐 등산이나 이런 데 가실 때도 이제 그 이제 사람들 많은 속에서 경기미녀 그런 거 한 몇 두 손오곡씩 불러주고 그랬죠. 제가 못하지만 경기미녀 청춘과 한곡 해보겠습니다. 이

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권영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상시에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요. 안마 봉사로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예전에 배운 스포츠 댄스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경기 민요를 부를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경기 민요를 불러서 흥을 돋군다고 하셨습니다. 야, 일단 특기가 정말 다양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꽁꽁 쌓아안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마, 스포츠 댄스, 경기 민요 이렇게 행복을 나눠주시는 게 권영배 씨에게 또 다른 행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네,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더 버즈가 부릅니다. 턴, 턴, 턴.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번에 스포츠 관련 다큐멘터리 화면 해설할 네. 때 선수의 이름을 모를 때는 이제 동생의 도움을 받았다.
1: 그랬죠.
0: 네. 근데 이 이름이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1: 너무 많죠.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이 왜냐면 그 뭐 이렇게 그냥 보이는 사람들은 얼굴로 대부분 이름을 기억을 못해도 얼굴로 기억을 하잖아요. 아니면 특징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지만 이제 저희가 화면 해설을 하거나 들으실 때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구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0: 맞네요.
1: 그렇죠. 이름을 이제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을 인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이제 상황 전개가 될 텐데.
0: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이 발음이 어려우면 그것도 성우님들이 이제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제 그런데 이게 제일 저희가 난감할 때는 이렇게 무리가 나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폭이 나온다던가 학생들이 막 나오는데 이름을 안 주는 경우예요. 뭐 수아 1, 2, 3, 학생 1, 2, 3. 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누구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뭐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등장인물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이름은 안 주고 누구의 뭐 그러니까 뭐 엄마 누구 부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누구 뭐 누구 부 이럴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 이렇게 쓰다 보면 좀 화면 해설이 군더더기가 생기고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0: 있죠. 그래서 이제 화면 해설에서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름을 안 틀려야 된다 그런 강박이 있죠. 이름이 틀리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조금 전에 한 작품의 주인공 남자 이름이 지혁이었어요.
1: 지혁.
0: 그 다음 드라마 이름이 진혁이었어요. 아. 제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지혁으로 쓸까봐 굉장히 계속 검토를 하면서 화면 해설을 썼던 경우가 있고요. 여기 은혜하는 도정님마의 경우도 그 은조가 잠깐 궁에 들어갔을 때 이름을 홍씨라고 했잖아요. 네. 감홍씨 이럴 때 홍씨. 근데 여기 또 숙의 홍씨가 나오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건 또 성우님한테 발음을 좀 분명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그 앞에 꼭 숙의 홍씨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전제를 주고 이제 그 다음에 홍 씨가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게 됩니다. 네.
1: 야, 이게 이런 좀 고충을 들을 때마다 화면 해설이 정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고.
0: 네, 좀 어렵습니다.
1: 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도 만나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왕 이규가 네. 독초에 중독됐다는 사실이 정말 모두에게 알려졌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환영을 쳤던 이규가 이제 숲으로 향한 장면까지 감상을 했습니다. 네.
0: 그 열이 의금부지사에게 지시하기를 왕을 지금 밖에 두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걸로 몰아서 이제 그 안에 들여보내야 한다 이렇게 네.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죠. 그 숲으로 들어온 이규는 말을 타고 막 달려왔는데요. 굉장히 광기 어린 눈빛으로 막 그 범을 쫓아다녀. 그 환영이죠. 계속 네. 범을 찾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병사들이한테 이제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여기저기 범이 나타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게 해서 그 이제 이규가 막 우왕좌왕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걸로 몰아가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숲을 벗어나서 걸로 이제 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직후 모든 사방의 걸문이 다 닫혀요. 그래서 그 안에 갇히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뭐 개 없느냐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이었죠.
1: 네.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볼게요.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오냐, 네가 저 어자를 노리고 내 네 본색을 경호년에 알아봤어야 했거늘.
3: 어머니! 어머니!
4: 과거 어머니. 이규가 대전 마당에서 선왕의 후궁을 찔러 죽인다. 네 명부 여인들이 덜덜 떨며 엎드려 있다.
2: 이번엔 누가 아바마말 따라 이 저승으로 가실 텐가?
4: 분노에 찬 열이 대전문을 밀치고 들어와 후궁들 앞에 선다.
5: 그만하십시오.
2: 네가 대신 죽을 테냐?
5: 후폭풍 감당되시겠습니까? 원자는 미령하고 유일하게 남은 핏줄마저 죽여 왕실의 대를 위협하셨으니 한직으로 내쳐진 대신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반정 명분도 없을 터.
2: 닌놈이
5: 빛나지 말라 하셔서 그늘로만 걸었고 세상에 알아보지 말라 하셔서 홀로만 다녔습니다. 절 계속 그리 살게 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전하께서도 아무도 해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4: 한풀 기세가 꺾인 이규가 피 묻은 검을 내던진다.
5: 그 밤
4: 현재
5: 그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4: 이규가 검을 빼든다.
2: 그 칼로 너를 베었어야 했느니라.
4: 이규가 거침없이 검을 휘두르자 열도 칼집에서 검을 빼며 막는다. 열은 자신의 목을 향해 내려오는 칼날을 피하며 검집을 내던지고 온 힘을 다해 이규의 공격을 받아낸다. 광분한 이규가 이를 악물고 달려든다. 잠긴 문 밖에서 은조와 의금부가 대기 중이다. 은조는 문을 밀고 들어가고픈 충동을 참기 위해 주먹을 꽉 쥔다. 열의 맹렬하고 날카로운 공격을 이규가 버티듯이 간신히 막아낸다. 열은 완력으로 밀어붙이며 맞댄 이규의 검을 멀리 날려버린다. 날아간 검이 어도의 수직으로 내리꽂힌다. 당황한 이규가 열을 죽일 듯 노려보다가 다시 검을 잡으려 하는데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검을 쓰러뜨린다. 은조가 활시위를 팽팽히 당기고 있다. 화살 끝엔 손뭉치가 아닌 날카로운 화살촉이

0: 불이 반짝인다.
1: 역도다!
0: 열이 분개한 이규의 목에 검을 겨눈다.
2: 기어이 형님 목에 칼을 겨누하는 것입니까?
1: 네, 이놈!
0: 이규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규는 자신의 귓가에만 울리는 환청을 쫓아 굳게 다친 문과 담벼락을 홀린 듯 바라본다. 커다란 범 한 마리가 마당 가장자리 행각을 따라 거닐고 있다. 이규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호랑이의 환영을 눈으로 쫓는다. 은조가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를 내린 채 이규를 주시한다. 이규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보다 못한 은조가 달려온다.
3: 지금 보시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0: 이규가 텅 빈 눈을 부릅뜬다.
4: 어머, 저것은 무엇이냐?
0: 범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다.
3: 잘 보십시오. 범의 형상이 아닙니다.
0: 지켜보는 열의 시선에 안타까움이 어린다.
4: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0: 순간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몸을 웅크리고 있던 범이 연기가 되어 홀연히 사라진다.
5: 아, 그럼 이제 그 이규가 내가 보던 게 범이 아니라 잘못된 거구나. 환영이구나.
6: 그렇죠. 환영임을 깨닫게 돼. 은조의 말을 듣고. 네. 그래서 은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하는 전하의 사명을 저버린 탓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전하는 누구보다 백성을 처연히 여기셨어야 한다고, 그것이 어자에 앉은 자의 책무이고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규는 은조의 그 말을 듣고 은조의 아버지죠. 네. 민직을 떠올려요. 맨날 민직이 자기에게 간언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규가 막 그래 실성한 듯 웃다가 이제 그 얼굴이 팍 일그러지면서 되게 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그 상황을 이제 모두 깨닫게 된 거죠.
5: 그 임사용은 어떻게 됐나요?
6: 그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5: 네.
6: 근데 제이가 이제 와요. 찾아와서 아버지의 명으로 내가 침전에 들이 독초를 사들였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실은 거짓 자백이죠. 형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했었던 거죠. 임사영과 제이는 둘 다 이제 옥사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대비는 막 그 열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이제 막 버선발로 달려와서 아들 앞에 와요. 그래서 아들이 그 엄마에게 이제 그 신발을 그 신겨주면서 그 애타하는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이제 그만 놀아야겠다고.
5: 그만 논다?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6: 그렇죠.
5: 오.
6: 그래서 선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위라는 거는 왕이 살아있을 때 왕의 자리를 넘겨주는 건데요. 선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걸문 앞으로 막 몰려왔던 그 백성들 앞에 이제 은조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길동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해림도 있었는데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네,
5: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7: 해림아 씨?
0: 백성들도 하나둘 탈을 벗는다.
7: 은조야.
8: 은조야.
9: 홍인여.
7: 홍은여님.
10: 이 나도 왔다.
0: 동주댁 일행과 덕중 노을 등 모두의 시선이 은조에게 향한다.
11: 은영님.
12: 은조야.
11: 은영님.
7: 아니 어떻게 다들
10: 뭐 이제야 해가 뜨고
0: 찬란한 햇살이 아침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고루 비춘다. 백성들이 든 횃불만큼이나 찬란한 태양이 조금씩 중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0: 며칠 후 대전 마당. 왕의 즉위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
1: 주상 전하납시오!
0: 검은 구정복을 입은 열이 색색의 구슬이 늘어진 면류관을 쓰고 대전 마당에 들어선다.

0: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대전 계단을 오른다. 황금빛 의복에 화려한 가채를 쓴 대비가 예단에서 일어나서 열을 맞는다.
1: 왕도를 걸을 때마다 새기세요. 왕의 모든 걸음은 백성을 향해야 합니다.
2: 명심하겠사옵니다, 어마어마.
3: 국궁사배 일배!
0: 대신들이 어조 앞에 선 열을 향해 절을 올린다.
3: 일배!
0: 궐문 앞에 모인 백성들도 절을 하고 있다.
3: 삼배!
0: 한편 사가로 내쳐진 이규는 흰 적삼 차림으로 방구석에 앉아서 정신없이 범을 그리고 있다. 벌건 인도가 임사영의 손등에 노비의 인장을 남긴다.
4: 근년의 조선은 간신 임사영과 포악한 주군으로 곤궁하고 어지러웠다. 이 책임은 이들의 죄를 도회시한 나와 여기 문무백관에게도 있다.
0: 대신들이 송구함에 고개를 숙인다.
2: 허나 이 난세에 유일하게 백성들을 가엾이 여긴 자가 있었으니 길동이다.
0: 대신들이 술렁인다.
4: 하여 오늘 이후 길동과 관련된 모든 죄인을 사면한다.
5: 하오나 주여나, 길동은 도적이...
4: 만일 그를 한낱 도적이라 비하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의 마음을 헐뜯는 자가 있다면 이는 조선의 인의를 해치는 것이오. 그가 바로 역적이다.
0: 반발한 신하가 고개를 숙인다.
4: 답해보라.
6: 전이 황금하옵니다.
0: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7: 아유, 열을 멋있네요. 네, 딱 자기 자리 갔네. 네. 그리고 임사영은 노비가 됐고요.
8: 네. 그리고 이제 그 형 이규는 사가로 일단 그냥 보내서 그 안에서
7: 사가?
8: 그러니까 예. 기와집이죠. 그런 아. 곳으로 보내서 그냥 왕이 아니라 이제 그냥 양반으로 살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아들 그 임사영의 아들인 제인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조의 오빠 대일이 친구니까 막 마중을 나왔어요. 왜냐면 이 집안이 이제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서 이제 대일이 왔는데 그 제이가 이제 그 대일을 보자마자 은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빠니까. 그래서 멀쩡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웃기까지 하더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사영은 이제 죄인이 됐으니까 그 죄인을 실는 수레가 함거라고 이렇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만든 그런 그 함거를 타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나라가 너무 망가졌잖아요. 그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임금이. 그래서 이 망가진 나라를 재건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늘 계속 그 업무를 봐야 되니까 이제 막 코피까지 흘리면서 정사를 돌보게 돼요.
7: 네, 어떻게? 근데 은조랑은 또 어떻게 돼요?
8: 은조는 네. 일단은 이제 거래 막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열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못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기를 쓰듯이 매일 매일 은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7: 열이요?
8: 네.
7: 이야. 그렇게 바쁘다며.
8: 그 와중에 잠도 못 자면서 그걸 네. 써서 보냅니다. 대추는 이렇게 정사에 매달려 있는 열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은조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7: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8: 그런가요?
7: 모르겠어요.
8: 근데 막 보니까 기운이 나던데요.
7: 그런 식으로.
8: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딱 만났는데 이제 너무 서로를 그리워했을 거잖아요.
7: 어머나.
8: 그래서 이제 아주 애틋한 입맞춤을 나누고 그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7: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0: 은조가 침전에서 탕약을 달인다.
9: 제대로 듣고 있던 거 맞아?
10: 귀에 박히게요. 서신마다 써놨잖아요. 보고 싶다, 그립다. 열흘 내내 듣던 말이거든요.
9: 듣긴 했어? 난 여태 못 들은 줄. 답신한 적 없길래.
10: 그냥 이래저래. 여느 백성답게 정신없이 사느라요.
9: 왜 아직도 정신없이 살아? 한잠도 안 자고 이런 연우왕 보람없게?
10: 그러니까요. 마시고 한잠 자라고요.
9: 그러니까 안 마셔. 얼마 만에 맞는 건데.

0: 밤새 뜬 눈으로 볼 거야.
1: 열이 새침하게 고개를 돌리자 은조가 살포돋는다.
2: 내의원 가서 하나하나 정성 담고 마음 담아 가져온 약재인데요.
0: 마음?
1: 열이 좋아서 피식 웃는다.
0: 내의원은 또 언제 가봤대?
2: 바뀌었을 때요. 데뷔마마께 탕약 올리려고 바지란히 드나들었죠.
1: 은조가 뭔가가 생각난 듯 부채질을 멈춘다.
2: 그때는 대군 시절이니 어찌어찌 신용이라도 했지. 이러다 또 바뀌면 왕이 웬 말...
1: 은조가 돌아보는데 열이 앉은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있다. 은조가 부채를 내려놓고 애잔하게 쳐다본다.
2: 그건 안 되겠어요.
1: 열은 고개를 떨군 채 까무룩 잠들어 있다. 은조가 열의 옆에 바짝 다가앉으며 떨궈진 그의 고개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다. 그리고는 잠든 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짓는다.
3: 죄인이 달아났다! 죄인이 달아났다!
1: 임사영의 함거가 비어있고 부서진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금침에 누워 잠들어 있던 열이 흠칫 놀라 깨어난다.
4: 은조.
1: 열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다. 붉은 곤룡포를 입은 모습이 펼쳐진 청동명경에 비치지만 열은 확인이라도 하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열이 진정하고 서탁 앞에 앉는데 은조가 온다.
2: 어? 깼어요?
1: 열의 표정이 굳어있다.
2: 왜 그래요?
1: 열이 은조의 팔을 와락 당겨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은조가 불안해하는 그의 등을 가만히 다독여준다.
2: 나쁜 꿈이라도 꾼 거예요? 꿈에서 혼이라도 바뀌었어요?
4: 어. 네가 사라져버렸다. 네가 또 잘못돼서 나만 네 몸에 남은 줄 알았어.
2: 그게 무슨...
1: 은조의 얼굴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진다.
2: 그러고 보니 혼이 바뀔 때마다
4: 서로가 위험한 순간이었어.
1: 은조가 놀라서 눈을 깜빡인다.
2: 알고 있었던 거예요?
1: 열이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2: 왜 말 안 했어요?
4: 이런 얼굴일까봐.
1: 은조의 얼굴이 죄책감으로 굳어있다.
4: 100번, 1000번 받기로 하지. 내가 한 달음에 달려갈 거야. 병 나도록.
5: 야, 은주도 네.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영혼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됐네요.
6: 네,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너를 봐야 되니까 내가 탕약을 먹고 잠들 수가 없다. 이 귀한 시간에 막 이런 열한테 네. 이렇게 얼결에 탕약을 먹여요. 그래서 일단 재웁니다. 그리고 잠든 열의 옆에서 열을 보면서 이제 서신을 써놓고 궐을 나오게 돼요.
5: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들어본 내용에 죄인이 달아났다고 네. 임사영이 타고 있던 함고가 비어있다고 했는데 임사영 그럼 사라진 거예요?
6: 어, 진짜로 사라진 거예요. 자물쇠가 다 부서져 있고 세상에. 사람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은조가 궐에서 나와서 이제 열과 나눈 대화를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로 은밀히 따라 붙어요. 근데 보니까 검을 들고 있었죠.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에 이렇게 천이 감겨 있었고 그 천에 피가 배어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잠에서 깨어난 열은 은조가 남기고 은조가 없으니까 이제 너무 실망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서신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읽게 됩니다.
5: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마지막 내용입니다.
7: 내 지난 열흘은 오롯했어요.
1: 열이 서신을 읽는다.
7: 서신으로 물어오는 안부가 반가워서 그립다는 투정이 포근해.

0: 잘 자라는 당부가 아늑해서.
1: 더 많이 해야겠다.
0: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 그리움은 모두 내가 가져가요.
2: 열이 서신을 접고 서탁 서랍을 연다.
0: 그러니 오롯이 잠들기를. 그리고 나는 오롯이 그리워하기를.
2: 연꽃 장식이 달린 가락지가 있다.
0: 다만 깊이 또 오래.
3: 말려도 가실 거죠?
2: 처소 복도.
1: 괘씸해서라도 가야겠다.
3: 예?
1: 허락도 없이 내 그리움을 가져간다잖아.
3: 날이라도 밝으면 가시죠.
1: 오늘 밤을 넘기기 싫다.
3: 뭘 하시려고요?
1: 내 오래된 결심.
2: 같은 시각 밤거리. 누군가가 은조의 등 뒤에서 그녀의 목에 검을 겨누고 있다. 은조가 얼어붙어 있는데 손목에 찬 홍팔찌가 희미하게 반짝이며 가슴이 죄어온다.
4: 안 돼! 내가 위험해지면 또!
2: 열이 차고 있는 청팔찌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은조가 홍팔찌를 내려다본다.
4: 왜 팔찌가... 설마...
2: 은조가 얼른 팔찌를 끊어낸다. 바닥에 떨어진 홍팔찌가 빛을 잃자 열의 청팔찌도 저절로 끊긴다.
5: 확인만 좀 하겠다잖아!
3: 웬 소란이냐?
2: 침전 마당.
3: 물러서라.
2: 병사들이 제의를 놓아준다.
6: 흥은조, 거리 없습니까?
1: 왜? 무슨 일이야?
2: 과거, 임사영의 한 말.
7: 그 말, 누구에게 들었느냐?
6: 걸리는 것이 있어 다시 갔던 것인데.
5: 내려놨다!
2: 역참에 대기하던 함거가 열려있고 병사들이 임사영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다. 제이가 달려가 보는데 제이가 옷을 싸준 보자기에 혈서가 적혀있다. 현재
6: 전하께 남긴 것이었습니다.
1: 흥은조가 위험해.
2: 바닥에 떨어진 홍팔찌와 청팔찌가 재가 되어 사그라진다. 은조는 열과 영혼이 뒤바뀌지 않음을 알고 안도한다.
4: 그대로야.
7: 어떤 생각하면 이대로 널 찌르고 네 어미도 죽일 생각이다.
2: 은조에게 검을 겨누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임사영이다. 임사영은 분노에 찬 눈으로 은조를 쏘아보며 정면으로 걸어와 그녀와 마주선다.
4: 왜 이러십니까?
2: 임사영의 칼날이 은조의 목을 벨 듯 가까워진다.
7: 네가 다 망쳤다.
2: 임사영이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읊조린다.
7: 길동.
2: 놀라 커다래진 은조의 눈을 보며 임사영이 제이가 한 말을 떠올린다.
6: 사람은 모두 귀하다 하던데요.
7: 죽은 애주의 말이었지. 그 헛된 망상이 너희들을 경거망동하게 만들었구나.
8: 아, 임사영 끝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9: 네,
8: 나쁜 놈이에요.
9: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 가문이 몰락했고 집도 몰수당했고 막 이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방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은조를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뭐 술상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 엎고 이제 일단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이 기녀들이 은조가 그때 막 그 왕 앞에서 춤추던 기녀들을 구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일단은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사영은 열에게 서신도 전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길동을 살리고 싶다면 홀로 당도하라. 내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어라. 이런 서신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이 당연히 그걸 받았으니까 은조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달려올 것 같은데요. 은조가 무사할 수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8: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9: 네, 고맙습니다.
8: 자, 마지막 곡으로요.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는 14만 7,999개인데요. 점자나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코드를 담은 제품은 2025년 3월 기준 891개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 가공식품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2023년 12월부터 식품에 점자나 음성, 수어 영상 코드를 표시할 수 있게 됐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마련됐지만 이 비용 부담이 커서 실제 도입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기술이나 재정적 지원이 어려워서 관련 업무 역시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은 물론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에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이나 홍보 같은 부분도 빠지지 않는 촘촘한 법 개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티아라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롤리 폴리.

티아라의 롤리폴리,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복합 양극화 현상 짚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경북에서 진행한 중증장애인의 중국 문화 탐방과 AI 활용 사무보조 양성과정 모집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7월부터 바뀌는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유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흡기 장애인 중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결핵으로 시작을 해서 그 결핵 치료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폐가 망가지면서 후유증으로 장애가 생겼고 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평지를 걷거나 그런 거는 조금 괜찮은데, 산에 오르거나 100m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수영을 한다거나, 지금도 말을 이렇게 몰아서 하면 숨이 차고, 이제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걸 하다가 문득 그냥 연극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비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연극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들의 뭐 그런 훈련 이런 강도나 생각했을 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럼 장애인 극단이 있을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야학이라는 곳에서 연극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아주 호되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연극을 연습하는 동안은 괴로워요. 안 풀리면. 저는 특히 스타일이 저에게 어떤 캐릭터가 주어지면 굉장히 늦게 파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출님이 요청하는 거나 이런 걸 제가 잘 못할 때가 있고, 이제 딱 끝까지 갔는데 막상 무대에 딱 올라가면 그 발바닥부터 닿는 순간 그 심장이 아 이래서 내가 이거를 못 붙는구나. 그리고 관객들하고의 소통, 그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막 뜨거움이 있어요. 제가 사실 시를 써요. 시를 쓰는데 제 시를 가지고 오롯하게 연극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재성의 촛불잔치 부탁드립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은 그 양극화 문제 준비하셨는데요. 네. 그동안의 양극화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양극화는 뭐 늘 이제 있었던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최근 양상은 이전과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소득 격차,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혹은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그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요. 네. 네, 지금은 소득 격차에 자산 격차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발표한 그런 이슈 노트를 보면 우리 경제가 자산 격차 심화 그리고 또 소득 격차 재확대 이런 것들이 맞물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순자산 진위계수 이것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진위계수인데요. 예, 최근 8년 사이에 이게 눈에 띄게 높아졌고. 네. 또 특히 청년층 가운데 소득과 자산이 모두 이렇게 낮은 가구의 비중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양극화는 지금 이제 단순히 그런 월급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집을 가졌는지 또 어떤 산업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또 기술 변화에 적응할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작용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합 양극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0: 일단 그 복합 양극화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1: 네, 복합 양극화는 이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더 강화 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예전에는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소득이 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가 빠르게 벌어졌고요. 또 IT 산업과 다른 산업 사이의 소득 차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집값 상승이나 금융 수익의 혜택을 얻고 또 소득이 높은 사람은 다시 자산을 축적하기가 쉽겠죠. 이제 반대로 자산도 소득도 부족한 사람은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느라고 저축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0: 예.
1: 네, 이렇게 이제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맞물려서 커지는 것이 바로 복합 양극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려되는 점은요. 이 구조가 한번 굳어지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죠.
0: 예. 특히 그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1: 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청년 문제입니다. 네,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인 가구 가운데 20, 30대 비중이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그러니까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0: 네.
1: 네, 소득이 월세나 생활비, 대출 이자로 빠르게 지출되면서 저축이나 자산 형성을 시작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월급은 들어오지만 자산으로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0: 네.
1: 이들이 이제 계층 사다리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집값 또 주거비 부담 때문에 그 첫 계단을 밟기 어려운 청년들이 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설사 그 중상위 수준의 소득을 올려도 집이 없으면 자산 형성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요.
0: 예.
1: 또 그 결과 자기가 이제 독립할 시기, 또 결혼 계획, 출산 결정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더 나아가서요. 부모 세대의 자산 규모가 자녀 세대의 출발점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굳어지면 이 불평등이 이제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게 되죠.
0: 네.
1: 예, 그것이 이제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런 지속 가능성 문제로 봐야 한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 AI 확산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네. 걸까요?
1: AI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 수 있지만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자리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설문 결과를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자신의 일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네, 실제로도 이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에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이런 청년층 고용은 줄어든 반면에 50대 고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관측됐는데요. 네, 이것을 연공 편향적 기술 변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경력이 쌓인 사람은 AI를 도구로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디려는 청년은 진입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이제 그 AI 문제는 이렇게 기술 발전의 속도만이 아니라 누가 적응할 시간과 교육 기회를 갖느냐 그런 문제로 봐야 합니다.
0: 네, 그 이런 양극화가 경제 전반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1: 네, 뭐 크게 세 가지 영향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생산성 하락입니다. 자산 불평등이 이렇게 심해지면 사회 전체의 관심과 그 자금이 어떤 새로운 산업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그 자산 가격 변동에 쏠리기 쉽겠죠.
0: 예.
1: 네,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보다는 가진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에너지가 그런 모이는 사회가 될 텐데요. 그런 사회는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게 되겠죠.
0: 네. 네,
1: 둘째는 이제 내수 위축입니다. 소비 성향이 아무래도 높은 그런 저소득층 가구가 이런 부채 부담 때문에 지출을 줄이면 동네 상권 또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0: 네. 네,
1: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이나 지역 경제가 먼저 영향을 받고요. 이것이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사회적 신뢰의 약화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그런 인식이 퍼지면 근로 의욕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 사회 전반의 무력감이 커집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이런 복합 양극화가 생산성과 소비 활력을 낮추고요. 또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0: 네. 그 세계적으로도 부의 집중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고액 자산과 부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반 세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고액 자산가의 부는 약 98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0: 예.
1: 그것이 이제 1년 사이에 거의 9%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는 전 세계 인구의 한 0.3% 정도에 불과한데
0: 네.
1: 이들이 전 세계 총 자산의 약 21%를 야. 갖고 있는 셈입니다.
0: 네.
1: 특히 이제 한국도 이 같은 흐름인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았는데요.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0: 네네.
1: 또 AI 관련 기술 기업 투자 이런 것들이 그 주요한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부의 증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동소득보다는 금융자산과 기술 투자 성과를 통해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1: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수익 기회를 얻는 구조. 다시 말해서 이제 자본이 자본을 키우는 그런 흐름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부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그 기회가 누구에게 더 많이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0: 그렇군요.
1: 네.
0: 자, 이렇게 세계적 부의 집중 현상이 또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네, 이렇게 이제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처음에는 이 금융시장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0: 네.
1: 일상에서도 뚜렷하게 이게 나타납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에서 훨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그 유리함을 자녀 세대에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이 없는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요. 성장의 과실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또 노후 준비나 자녀 교육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게 마련이죠.
0: 네.
1: 네,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또 부모 지원이나 보유 자산이 있는 사람은 주거 선택과 교육 투자에 훨씬 유리한 출발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게 잘 안 되겠죠.
0: 예.
1: 문제는 이 차이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과 이제 점점 무관해지고 있다 하는 점이겠죠. 네, 출발선이 다른 상태에서 같은 그런 규칙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성장의 과실이 공정한가 의문을 갖게 되기 마련이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떤 단순한 부러움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생활 기회의 차이로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렇다면은 사회 복지 관점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1: 네네. 세 가지 방향이 같이 설계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제 주거와 자산 형성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청년이 일해서 번 소득을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임대, 뭐 주거비 지원, 자산 형성 계좌 이런 것들을 촘촘히 연결해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청년 지원은 주거나 저축 일자리 정책이 따로 제공되기보다 한 사람의 생활 경로 안에서 이어질 때 효과가 커지겠죠.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전환 지원인데요. AI와 산업 변화로 고용이 불안해지는 그런 사람, 특히 이제 경력 초기 청년들에게 이런 직업 훈련이나 전직 지원을 더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빠른 그런 기술 변화에 맞춰서 훈련 내용도 실효성 있게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생애 주기를 이렇게 잇는 그런 안전망인데, 예, 실직이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그 위기에도 버틸 수 있도록 그런 소득 안전망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요. 또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 복지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게 잘 이어지도록 그렇게 설계해야 합니다.
0: 네.
1: 네. 이 결국 이런 이제 복합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의 노력도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그런 제도로는 부족하고요. 이렇게 이제 주거나 일자리 안전망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하는 그런 복합 설계로 정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이선희의 음성으로 듣죠.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의 국제적 시야를 넓힐 중국 장가계로 해외 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의 대표 관광지인 천문산과 천자산, 원가계를 방문해 웅장한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를 체험했으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어 진행됐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팀이 자기주장 대회에 참여해 최우수상과 장려상, 빛나는 용기상을 받았습니다. 대회 이름은 목소리를 내어 내 삶을 말하다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기회가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의견 발표와 함께 댄스 무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네트워크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로 회의에서는 올해 부평구 자립지원 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자립 및 주거전환지원법 시행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AI 활용 사무보조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사무보조 취업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간단한 컴퓨터 기초부터 인공지능 활용까지 단계적으로 익혀 취업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업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신청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열린금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 당사자가 직접 취재하는 동네방네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참여자들은 글쓰기와 취재 교육을 받은 뒤 장애 당사자의 시선으로 금천구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와 장애 관련 이슈를 취재하며 인터뷰와 기사 작성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활동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 놀이교육 전문기업 꼬마또래의 후원으로 찾아가는 놀이 맞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정읍 지역 취약 아동가정 4곳으로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발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아동가정을 발굴해 돕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중증장애인들이 중국 장가계로 해외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고요?
3: 그렇습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들과 같이 최근 3박 4일 동안 중국 장가계로 국외 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그리고 봉사자까지 모두 34분이 함께했습니다.
2: 그렇군요. 어떻게 마련된 행사입니까?
3: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드리고요.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서 사회 참여와 자립 의지를 높이고자 마련된 그런 자리고요.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권을 또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서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춰서 진행했습니다.
2: 네. 장가계 하면은 중국의 대표 관광지인데 저도 저 화면으로만 만나봤거든요. 어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3: 네, 뭐 천문산과 천자산 그리고 원가계를 둘러봤다고 하고요. 웅장한 자연 경관과 오랜 역사라든지 문화를 느끼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2: 예. 특히 해외 여행이 쉽지 않은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겠어요.
3: 그렇습니다. 한 참가자는 평소 국외 여행이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함께한 봉사자들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자, 충북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들은 자기주장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팀이 지난달 자기주장대회에 참여해서 최우수상과 장려상 빛나는 윤기상까지 받아냈습니다.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대회에서 거둔 값진 성과입니다.
2: 예, 이 자기주장대회가 뭔지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3: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대회 이름도요. 목소리를 내어 내 삶을 말하다였는데요. 이름처럼 당사자가 직접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무대였습니다.
2: 예, 그럼 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의 상을 받은 겁니까?
3: 최우수상과 장려상, 빛나는 용기상까지 상은 모두 세 종류였는데요. 네. 장려상이 두 분이 받으셔서 실제로는 네 분이 상을 받았습니다.
2: 예, 참가자들이 저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도 궁금하네요.
3: 행복한 하루를 주제로 하루를 넘어 자신의 미래까지 이야기한 참가자가 인상 깊었다는 평가와 함께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이 밖에도 나의 하루하루, 나는 야 일감반처럼 저보다 자신의 일상과 꿈을 당당하게 풀어내면서 좋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2: 네, 부평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해 의미 있는 회의가 열렸다고요?
3: 네, 인천 부평구가 올해 첫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네트워크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힘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2: 네, 이 자립지원 네트워크도 민관협력기구인 거죠?
3: 그렇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같은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서 자립생활을 돕는 정책을 발굴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 네,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
3: 올해 부평구의 자립지원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마다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요.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미리 대비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2: 네,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협력 방안도 기대가 됩니다.
3: 부평구는 이 네트워크를 분기에 정기적으로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꾸준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립이란 홀로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는 과정인 만큼 민관 힘을 모아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 네. 자, 다음은 AI를 활용해서 사무 보조 과정을 배우는 프로그램 참여 소식이네요.
3: 장애인의석 인력개발센터가 인공지능 활용 사무보조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여성 미래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취업이 쉽지 않은 여성장애인의 어떤 사무보조 취업을 돕는 그런 과정입니다.
2: 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3: 간단한 컴퓨터 기초부터 인공지능 활용까지 단계적으로 익혀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그럼 인공지능 활용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3: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는 유료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서요. 교육생이 최신 기술을 직접 다뤄볼 수 있도록 돕게 되고요. 교육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하면 소정의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2: 네. 교육 대상과 신청 방법 정리해 주시죠.
3: 서울에 사는 성인 여성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전화로 예약한 뒤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로 나흘 정도 남았네요. 문의는 교육팀 02 6929-0002로 하면 됩니다.
2: 네. 자, 열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기자단에 참가할 장애인을 모집한다고요?
3: 열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 당사자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동네방네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기자단에 뽑히게 되면 어떤 활동하게 되는 거죠?
3: 장애 당사자의 시선으로 금천구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와 장애 관련 소식을 직접 취재하는 자리고요.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써서 지역 마을 그런 신문에 실어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2: 예, 그 활동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도 받게 되는 거죠?
3: 그렇습니다. 활동에 앞서서 글쓰기와 취재 방법을 배우고요. 현직 기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 기법까지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사 쓰는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는 겁니다.
2: 네. 신청 방법과 앞으로의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3: 모집 인원은 세 분이고요. 활동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청이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마감일이 내일인 만큼 열림 근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2-805-2253으로 서둘러서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2: 네.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찾아가는 놀이 맞춤 상담 시작했다고요?
3: 네,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 교육 전문기업이죠. 꼬마또래의 후원을 받아서 꼬마야 놀자라는 찾아가는 놀이 맞춤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상은 정읍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가정 네 곳입니다.
2: 그 놀이 맞춤 상담이라는 게 조금은 낯설거든요. 어떤 사업인가요?
3: 형편이 어려워서 전문적인 발달 지원을 받기 힘든 아동 가정을 찾아가서 돕는 사업인데요. 물건을 후원하거나 한 번 돕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 작업 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아이의 발달 상태와 생활 환경을 살핀 뒤에 꼭 맞는 놀이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 아,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이나 가정의 환경에 맞게 놀이 방법을 지원하는 거군요.
3: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그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가정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치료사가 아이 하나하나에 맞는 놀이 환경과 발달 지원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 거고요. 또 부모님께도 집에서 아이와 어떻게 소통하고 놀아주면 좋은지 네.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하는 겁니다.
2: 아이들의 놀이뿐만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진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전문 치료 과정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발달할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역 기업과 복지관이 손잡은 따뜻한 나눔이라서 발달 지원의 사각지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주목받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장혜진의 노래 이어드리죠. 마주치지 말자.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어느덧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부터 인천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오늘은 그 변호사님과 요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볼까요?
1: 네, 이제 올해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인천에 정말 특별한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0: 네,
1: 네,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인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뭐 당연히 정말 큰 변화일 텐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내가 사는 곳의 행정구역은 또 왜 바뀌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는 것인지 좋은 참고가 또 될 수 있으니까 네네. 들어보시면 나름 유익한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무려 31년 만이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인천의 자치구 틀은 지난 1995년에 쌓여졌던 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 오다가요. 이번 7월 1일부터 무려 31년 만에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넘게 그대로였던 지도가 이제 새롭게 그려지게 된 것이죠.
0: 네.
1: 인천이 이렇게 31년 만에 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네,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이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1: 네, 일단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주된 이유는 도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31년 동안 인천이 정말 크게 변화했기 때문인
0: 그렇죠.
1: 거죠. 네. 네. 기존의 틀이 1995년에 짜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천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0: 네.
1: 대표적으로는 검단 그리고 영종도를 쓸 수 있는데요.
0: 그렇죠.
1: 1995년만 해도 검단의 경우 인구가 2만 명이었고요. 영종도는 1만 명.
0: 아, 그래요?
1: 네, 그런데 지금 검단은 23만 명. 네, 영종도는 12만 명을 넘겼습니다.
0: 10배네, 10배. 네. 예.
1: 그러니까 인구 변화만 하더라도 무려 10배가 넘는 변화가 생긴 거죠.
0: 네네.
1: 근데 이게 인구가 10배로 불어났다면 행정 수요도 당연히 10배 이상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예.
1: 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 방식으로는 이런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검단이 속해 있던 인천 서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63만 명을 넘어서면서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449명.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0: 네.
1: 공무원 한 사람이 챙겨야 할 주민 수가 이렇게 많다면 당연히 뭐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반면에 또 어떤 지역은 반대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원도심이었던 인천 동구나 중구 내륙의 경우에는 인구 수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0: 네.
1: 이렇듯 시대가 변하고 도시 발전이 예전과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한쪽은 너무 비대해지고 다른 한쪽은 또 과거와 달리 좀 수축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불균형의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 개편이 필요한 것이고요.
0: 네.
1: 그것이 이번에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인구는 사실 뭐 시대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부분

0: 이 행정구역까지 바꿔야 할 만큼 큰 문제였던 걸까요?
1: 근데 단순히 이게 인구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인천에 바뀐 부분들이 여럿 있는데 일단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1995년도 인천의 총 면적이 955제곱킬로미터였는데요. 네. 2025년에는 1069제곱킬로미터로 오. 무려 여의도 면적의 약 39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예. 인구도 235만 명에서 302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사업체 수도 15만여 개에서 31만여 개로 증가하면서 지역 내 총 생산이 23조에서 104조로 5배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수치들의 변화는 인천이 경제도시로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런 변화들이 인천의 기존 생활 권역 자체를 좀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네. 인천도 생활권 그리고 행정구역이 분리가 돼버린 것인데 대표적으로 영종도 짚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영종도는 인천공항이 들어서고 그 주변으로 하늘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예. 이렇게 영종도 인구의 생활권역은 영종도라는 섬에 묶여있는 셈인데 그런데 이 영종도의 행정구역은 내륙의 인천 중구였습니다. 아. 그러면 영종도 주민들은 큰 민원을 보기 위해서 바다 건너 내륙에 위치한 중구청 본청까지 찾아가야 그렇네.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고 예, 예, 예.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인프라도 모두 내륙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영종도와 실제 중구 내륙은 생활권 자체가 사실 완전히 다른 셈인데 그렇죠. 행정구역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검단도 사정이 비슷했는데 네. 검단 신도시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구 안에서도 좀 독자적인 생활권이 형성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도 불편하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이 좀 누적되기 때문에 네. 이런 현실에 맞춰서 새롭게 지도를 그리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바뀌는 부분을 좀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1: 네, 이번 개편으로 인천의 행정체계가 기존의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뀌면서 자치구 하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존의 중구가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됐는데요. 네네. 바다 건너 섬 지역인 영종도 그리고 용유도가 영종구라는 새로운 자치구로 신설이 되면서 독립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섬이 이제 빠졌잖아요. 이 섬이 빠진 중구의 내륙 지역은 바로 옆에 있던 동구, 여기하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름을 재물포구로 바꾸게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원래 생활권이 비슷하던 이 두 개의 원도심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한 것이고요. 네, 다음으로 인구가 너무 많던 서구에서 검단 지역을 따로 떼어내서 검단구, 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단이 빠진 서구의 경우에는 명칭을 기존 서구에서 서해구라고 변경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은 서해구라는 새로운 명칭이 부여가 됐고 북쪽은 검단구라는 신설구역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과거에 인천 동구, 중구, 서구 이런 방위별 명칭이 모두 사라지게 됐고 재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해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행정구역이 싹 바뀌게 됐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큰 변화가 하루아침에 정해진 건 아닐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거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1: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이 논의가 시작된 건 꽤 오래됐습니다. 인천시가 2022년에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이잖아요.
0: 그렇죠.
1: 행정구역을 바꾼다는 건 결국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2023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 해봤는데 전체 응답자의 84.2%가 개편에 찬성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그동안 불편이 컸던 지역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는데 바다 건너 다녀야 했던 영종 지역은 97.5% 그리고 독자 생활권이 됐던 검단 지역은 93.4%가 찬성을 했습니다.
0: 네.
1: 압도적인 찬성이었던 거죠.
0: 그렇네요.
1: 이렇게 주민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까지 개정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변화가 지시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해서 그리고 또 필요해서 만들어진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꽤 여러 구역의 이름이 이제 통째로 바뀌게 된 셈인데 이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갑론을박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이 지명이라는 것이 한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0: 예.
1: 네. 그 그래서 이런 지명을 결정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름 하나하나에도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제물포는 인천의 옛날 명칭이자 뭐 개항의 역사가 담긴 그런 인천의 상징적인 지명이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원도심의 역사성을 살린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의미가 깊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반면에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곳도 있었는데요. 검단이 빠진 서구가 서해구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명칭 변경에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써왔던 서구라는 명칭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네. 같아 보입니다. 네. 검단구도 뭐 검단 대신 아라구로 하자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이면에는 주민들의 뭐 동네 사랑이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겠죠.
1: 그만큼 자기 동네에 애정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제안도 나오고 아쉬움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름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게 돼버리면 그것으로 뭐 몇십 년, 몇백 년도 그렇죠. 가는 것이어서 네, 신중하게 정해야 되는 게 맞죠.
0: 예.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행정구역이 개편됐는데 실제로 변경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인천 시민들은 뭘 챙기고 또 주의해야 할까요?
1: 네, 인천 시민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0: 네.
1: 일단 주소가 바뀌게 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예.
1: 네, 주소가 바뀌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챙겨야 될 게
0: 그렇네,
1: 많습니다.
0: 그렇네. 예. 네.
1: 그래서 다행인 것이 주민등록증상 주소나 등기부의 행정구역 표시 같은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록들은 행정기관에서 일괄로 변경 처리를 하게 됩니다.
0: 아, 예.
1: 그래서 뭐 당사자가 일일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정리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0: 오, 예.
1: 그렇지만 직접 챙겨야 될 부분들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 택배받는 대송지 주소, 은행이나 보험사에 등록해둔 주소 같은 것들은 한 번씩은 좀 들여다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예.
1: 그리고 관공서 관할도 바뀌는데요. 내가 민원을 보러 가는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서 관할이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 찾아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1: 특히 부동산 거래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중요한 법률상의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바뀐 행정구역하고 관할을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할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헷갈릴 때는 직접 가기 전에 정부 24나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게 인천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개편 사례가 좀 있습니까?
1: 그럼요. 행정구역 개편은 전국 어디서든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번 인천의 경우에는 대대적인 개편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이고요.
0: 예, 예.
1: 이번 인천 사례처럼 큰 관심을 끌던 그런 행정구역 개편은 여러 도시들을 좀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경남의 창원, 마산, 진해 두 개 하나로 합쳐지면서 지금의 통합 창원시가
0: 그렇죠.
1: 됐죠.
0: 예.
1: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이 오랜 논의 끝에 하나로 또 통합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예 새로운 광역단체가 생긴 경우도 있는데 2012년에 출범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3년에는 경북의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그런 변화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람도 체형이 변하면 옷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 것처럼 마치 사람처럼 살아 숨쉬는 이런 도시의 모습이 바뀌면 행정이라는 옷도 또 그에 맞게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인천이 오랜 논의 끝에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변화를 가져가게 됐는데 인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화이기 때문에 뭐 바뀐 주소, 관할 잘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천으로 택배를 보내거나 우편을 보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분들도 인천의 주소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0: 그렇죠.
1: 점을 기억하고
0: 예.
1: 계셨다가 꼭 체크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심으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델리 스파이스가 부르는 차우 차우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역겨운 맛의 음료를 마시도록 하면서 그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비교를 위해 달콤한 맛의 음료나 물을 마실 때도 측정했다. 이를 통해 역겨운 맛을 느낄 때만 반응하고 다른 맛을 느낄 때는 반응하지 않는 얼굴 근육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역겨운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줬다. 똥이나 상처나 벌레 등의 사진이다. 앞에 실험에서 사용한 역겨운 맛의 음료를 사진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달콤한 음료나 물 대신 슬픈 사진이나 중립적인 사진도 보여줬다. 물론 달콤함과 슬픔은 다르지만 이 실험의 주된 관심사는 역겨움이니까 그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가자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 역겨운 맛을 느낄 때 반응한 얼굴 근육이 두 번째 실험에서 역겨운 사진을 볼 때도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달콤한 맛에는 반응하지 않았듯이 슬픈 사진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료든 사진이든 역겨운 자극에 특별히 반응하는 얼굴 근육이 있더라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도 확인되었다. 사진을 보고 더 역겹다고 느낄수록 이 얼굴 근육이 더 강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맛에 있어 역겹다고 느끼는 것과 시각적으로 역겹다고 느끼는 것이 얼굴 근육 반응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였다. 연구자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세 번째 실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실험에서는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을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역겨운 상황에서는 얼굴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었다. 말하자면 불공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도 일종의 역겨움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미각적으로 역겹거나 시각적으로 역겨울 때가 있듯이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역겨울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얼굴 근육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결과가 짐작이 갈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도 앞에서와 같은 얼굴 근육이 반응했다. 게임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 더 불공정할수록 참가자는 더 역겹다고 느꼈고 해당 얼굴 근육의 활동도 증가했다. 불공정한 느낌이란 일종의 윤리적 역겨움이고 그 기원은 신체 건강을 위해 나타나는 신체 반응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 해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은 우리보다 더 단순한 생물들도 보인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뇌가 없거나 심지어 바깥 세상을 바라볼 눈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입에 넣었다가 뱉는 행동은 한다. 안 그랬다간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테니까. 다만 그러려면 입에 들어온 것을 뱉으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하다. 그런 신호 중 하나가 역겨움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역겨움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 이전부터 존재하던 단순한 생물에게도 그들 나름의 어떤 신호가 있지 않았을지 짐작해본다. 그리고 그런 생물들에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뱉어야 할 대상을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에 넣어보기 전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기만 해도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맛을 보기 전에 눈으로 보고 반응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도 거부하거나 회피하라고 알려주는 신호는 필요하다. 다만 그런 신호를 새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역겨움이라고 하는 이미 내장된 신호를 계속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러운 무언가가 입안에 들어왔을 때 울리던 신호를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도 울리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야에 들어오는 것 중에 거부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을 역겨움이라는 신호가 잘 알려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살면서 피하고 싶은 대상이 상한 음식이나 오물 같은 구체적인 대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 말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맹수의 위협처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더러운 사물을 대할 때처럼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도 필요하다. 다만 이때도 신호를 새로 만들라는 법은 없다. 이미 내장된 신호를 사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테다. 이런 식으로 건강을 위한 신체 반응을 윤리적인 판단에도 확장해서 사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 이렇게 추론해 보았다. 다시 죽고 싶은 느낌으로 돌아가 보자. 공정함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역겨움이라는 신체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생을 끝내야겠다는 판단 역시 나름의 신체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신체 감각 자체가 불현듯 죽고 싶다는 판단이나 죽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깨어있는 매 순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래도 삶의 의지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가끔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이만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통증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불쾌한 느낌에 시달리고 있으며 본인은 그 느낌이 심한 통증만큼이나 괴로워서 죽고 싶다면 역시 반박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아니니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의 이면에 있는 신체 감각을 포착하고 나니 애초에 내렸던 죽고 싶다는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막상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든 처음의 신체 감각은 감쪽같이 숨어버린다. 일단 그 감각을 직접 포착해서 깨닫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감각은 여전히 불쾌하다. 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는 덜 이어진다. 이 감각이 과연 그런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될 자격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면서 죽고 싶다는 몽상에 사로잡혀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발이 묶이는 것을 막아준다. 내면을 관찰하는 활동이 이런 통찰을 주기도 하더라는 말이다. 이렇게 명상은 자기 자신을 무비판적으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이 힘든 분들은 명상하는 생활을 실천해보면 좋겠다.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어떤 결정의 뿌리가 신체 감각에 있음을 깨닫고 나면 그 결정에 덜 사로잡히게 된다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불공정에 대한 거부의 기원이 신체 반응임을 인식함으로써 그 거부감이 누그러져 버린다면 윤리의식이 무뎌지는 셈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 불공정을 묵인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이지만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의 뿌리가 신체 감각임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에 순응하기보다 그 불공정한 느낌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이점은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되도록 평정을 유지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섣불리 도망가기보다 더 나은 대처 방법이 있을지 돌아볼 수 있게 만든다. 이는 주로 당사자 개인에게 이로운 점인데 사회가 얻는 이득은 없을까? 서로 상충하는 윤리나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무너질 수 있고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나아간다면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 시작은 다음과 같을지 모른다. 눈앞에서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을 목격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역겨움을 느낀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의 판단을 멈춰버리면 그 시점 이후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평등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진행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눈앞에서 평등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역겨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의 판단을 멈춰버리면 그 시점 이후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진행될 것이다. 비록 머릿속 표상 세계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가치만 추구해도 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말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몽상 속을 방황하다 보면 자칫 행복을 갉아먹히기가 쉽다. 그러니 몽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자. 자기 자신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 알아차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내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그만 쓰자. 당분간 여기서 벗어나 있자. 하고 마음 먹자. 그렇게 하기만 해도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심리적 무게가 가벼워진다. 뇌로 보면 기본 설정 네트워크지만 마음으로 보면 그것은 몽상의 세계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괴로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마치 텔레비전을 마냥 켜놓듯이 내 머릿속에 상상의 동영상을 틀어놓았구나 하고 자각해보자. 이 생각 자체만으로도 몽상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명상의 고수가 아니다. 그냥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명상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는 이미 다양한 명상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덧붙일 말은 아주 단순하다. 가끔은 한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어 보는 것이다. 그 목표란 마음에 있어서는 내면의 표상세계에서 벗어나는 행위인 동시에 뇌에 있어서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멈추는 행위다. 살면서 이 목표를 떠올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내면의 표상세계에서 벗어난 상태로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멈춘 상태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 이론,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순범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는데요. 수술을 통해 생명을 수호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려 했지만 정신이 생명 못지않게 신비롭다는 깨달음 끝에 정신을 수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대상의 강의와 수십 년간의 연구 및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인간을 독보적인 존재, 동시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로 만드는 마음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마음의 기원부터 그 작동 원리와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및 마음 돌보는 방법을 담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사고

실험을 철학적으로 서술해 깊이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성격이나 도덕성부터 의심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멍청하다, 나쁘다. 하지만 타인이라는 세계는 이 익숙한 판단 방식이 뇌의 구조적 한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의 의도를 빠르게 추정하도록 진화했지만 동시에 이 능력은 수많은 오류와 편향을 만들어냈는데요. 저자는 마음 이론을 통해 우리가 왜 남 탓을 멈추기 어려운지, 왜 정치적 분열과 혐오가 쉽게 증폭되는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해가 깊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가상의 독자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설정하고 수업에서 실제로 다뤘던 사고실험과 그동안 연구한 현대 뇌과학 및 심리학, 임상 사례를 옮겼다고 밝히는데요. 이 강의는 2022년 서울의대 교육상을 수상하며 교육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책의 1장은 다양한 뇌과학, 심리학 실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으로서의 마음 이론을 소개하고 뇌의 어떤 영역이 이 능력에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착각과 인간의 인지, 기억, 경험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등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마음의 재료가 되는 요소의 오류를 짚어봅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뇌과학적으로 마음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루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동안 통찰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홍순범 교수만의 마음 너머의 이야기와 그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서술합니다. 저자는 마음 이론이 사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위에서 각자 자기만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는데요. 마음 이론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개인차, 상황의 복잡성,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 세 축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남 탓으로 고통을 돌리는 심리, 즉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적 가림막이 어떻게 원망과 혐오를 강화하는지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 이해의 방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책,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다섯 번째

0: 비명을 지르며 100m를 10초대에 끊을 것처럼 다리를 빠르게 움직였다. 어느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를 향해 짖어댔다. 한의원에서 조금 떨어진 집까지 달려간 승범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을 두드렸다. 급하게 여러 채를 구하기 어려워 일단 한 집에 다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각 방에서 정미와 태경이 거실로 나왔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소파에 앉은 그들에게 승범은 한약방에서 겪었던 일을 두서없이 읊어댔다. 너무 놀라고 무섭고 10년 넘게 안 했던 뜀박질까지 해서 아직 숨이 찼다.
1: 진짜, 진짜로 그 여자가 내 발목을 딱 하고 잡는데, 얼마나 그 손이 차던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까 웬, 윤공실이잖아. 아줌마가 감자를 먹으면서 깼냐고 묻더니 갑자기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야. 이거 뭔 말인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를 딱 하고 까더니 그 배에 꿰맨 자국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뜯어내는 거야. 그 안에서 감자가 바닥에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나한테 언제부터 봤냐고 물었다고.
0: 허공에 손을 흔들어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승범을 보는 정미와 태경은 표정이 없었다. 팔짱을 낀 정미를 흘깃거린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2: 술 마셨어요?
3: 스트레스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0: 정미가 오히려 정신이 나갔다고 딱하게 봤다. 황급히 그들의 앞에서 손살에 쳤다.
1: 아니야! 진짜 내 눈으로 봤다니까!
0: 아무도 믿지 않자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는 승범을 가만히 보던 정미가 손뼉을 쳤다.
4: 아,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동영상 찍어서 막 유튜브에 올리고 대박나게요.
0: 그렇다면 저 돈돈거리는 남자가 자신을 좀 봐주려나? 근 5년간의 짝사랑이었다. 고백하려고 온갖 매력 발산을 해도 관심은커녕 돈에 환장한 남자를 5년 동안 짝사랑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이 마음을 당사자가 아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태경이 물었을 때 극구 부인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2: 귀신이 어딨어요? 없다니까.
0: 태경이 초를 쳤다.
4: 아, 왜 없어? 네. 우리 엄마가 있다고 했어.
0: 정민은 반박했다.
2: 우리 엄마는 없다고 했어요. 응? 아니 동대문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밤에 가게 앞에다가 소변을 본대요. 늘 말씀하셨죠. 귀신은 뭐하나 이런 썩을 놈 잡아가지 않고. 근데 여전히 그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귀신은 없는 거죠.
0: 승범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승범은 정미의 말에 동조했다. 귀신은 있다. 자신이 직접 귀신을 본 건 오늘만이 아니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한동안 귀신을 봤었다.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발작할 때마다 할머니는 몸이 허한 거라며 동네 한의원으로 데려갔고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다. 승범은 깨달음에 고개를 들었다.
1: 아, 그건가? 요즘 스트레스로 몸이 허한가? 보약을 먹어야 하나?

0: 다음 날 승범은 한의원에 출근하자마자 진열된 공진단을 하나 까서 먹었다. 지나가던 정미가 혀를 찼다.
1: 좋네. 환자가 없으니 팔아야 할 약을 원장이 다 먹고.
2: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1: 이제 알았어요?
2: 댓글 알바 씁시다. 이쌤, 유튜브 보면서 놀지 말고 블로그랑 SNS에 공유도 하고 리뷰라도 하나 더 써요.
0: 정미가 한심하게 글을 쳐다봤다.
1: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2: 아니요. 자고로 모든 일엔 돈이 해답. 나만 믿어요.
0: 승범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두들겼다. 무슨 자신감인지 고개를 들어 콧대까지 높이는 모습에 정미는 왠지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서울에서도 치료술만 좋았지 환자한테 친절히 굴지는 않았던 승범이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모양새는 낼 줄 알았는데 우화에 온 뒤로 평소 같지 않게 더욱더 예민하게 굴었다. 아직 현실을 부정하는가 싶고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불안했다.
1: 또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치려고 저러냐?

0: 3. 철물점 앞 어린아이. 승범은 한의원 건물 1층 철물점으로 갔다.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세요.
0: 갖가지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쌓인 곳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남자가 인사를 했다. 곧 들어서니가 승범이란 걸 확인하자 가뜩이나 곰 같은 큰 덩치를 부풀렸다. 팔짱을 끼고 못마땅해하는 사장 앞에 진열대에서 아무거나 집은 상자를 내밀었다. 뒤늦게 보니 방화문 손잡이다. 필요 없었지만 정작 필요한 건 따로 있었다.
1: 이거 주세요.
2: 9,000원.
1: 카드 됩니까?
0: 승범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두툼한 손이 카드를 빼앗았다. 무심히 카드를 기계에 꽂는 사장. 눈치를 보다가 승범은 슬그머니 말을 꺼냈다.
2: 제가 이곳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곳의 유지인은 누구십니까?
3: 유지?
2: 여기 우아에서 영향력이 크신 분 말입니다.
3: 나도 유지 뜻 정도는 알아. 그걸 왜 당신이 묻느냐 말이야.
2: 아, 인사도 하고 처음 이곳에 와서 안 좋은 일도 있었으니 그분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0: 사장은 카드를 승범에게 건네주며 그의 말이 의심스러운지 위아래를 훑었다.
3: 내 생각엔 한의사 선생이 먼저 고 선생님께 사과해야 일이 풀릴 것 같소만.
2: 당연히 그래야죠. 다만 워낙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웠던지라 그분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 일할 것도 아니니까요.
0: 승범에게 둔 사장의 시선이 밖을 지나는 노인에게로 향했다.
3: 때마침이구만. 따라오죠.
0: 성큼성큼 앞서가는 사장의 몸이 좁은 통로를 겨우 지났다. 승범은 급히 계산대에 놓인 상자를 집어들고 그 뒤를 따라갔다. 밖으로 나간 사장이 저편으로 길을 건너는 노인의 등을 가리켰다. 왜소한 몸에 걸친 낡은 양복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품이 커서 움직일 때마다 펄럭였다. 허리를 졸라맨 허리띠의 끝이 길게 남은 것으로 보아 젊었을 땐 꽤 풍채가 있었으리라 짐작됐다. 노인은 한쪽 팔에 커다란 단지를 들고 있었는데 다른 손으로 뚜껑을 꼭 붙들고 있었다.
3: 저분이라오. 입동리에 사는 장명호 영감님. 무엇이 동쪽 입동리와 뭐 그 주변 마을 땅이 전부 저분 땅이었지. 지금은 자식들이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거의 팔아 얼마 안 남았지만 성품이 좋아 모두가 따른다오. 하루에 한 번씩 뭐 저렇게 단지를 들고 시내를 도시지.
1: 저 단지가 뭔데요?
3: 응? 사모님 유골?
1: 에?
0: 승범이 화들짝 놀라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사장이 껄껄 웃었다.
3: 한의사 선생이 보기엔 기행일 수 있겠군. 젊었을 때 속만 썩이고 못해준 것이 많아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후회스럽다며 그 후로 매일 이렇게 다니시지. 사모님이 그렇게 장에 가고 싶어 하셨다나. 그걸 못 가게 했다더군. 고 선생님 말로는 영감님이 사거리에 있는 다방사장과 몰래 만났었다는군. 제발 저랬던 거지. 그래도 후회하고 매일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애처가가 따로 없어. 안 그런가?
2: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라. 그저 자기 위안이지.
0: 수정 한약방을 지나던 장영감이 기침하더니 그 앞에서 가래침을 뱉었다.

0: 승범은 철물점 사장을 올려다 봤다. 거대한 덩치가 잠깐 움찔하는 것 같았다.
1: 성품이 좋은데 고 선생님과는 좀 대면대면해. 사모님과는 살아생전에 친하셨거든. 어쩜 정전됐으면 나를 부르지 뭐하러 혼자 고친다고 하셔. 큰일 날 뻔했다면서.
0: 사장은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조로 말하다가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2: 예?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1: 그걸 누가 고친 것 같소?
0: 그걸 누가 말했을지도 뻔했다. 자신의 한의원엔 말 많은 인간이 두 명이나 있지 않은가.
1: 정 뭐하면은 그것도 내가 달아줄까?
2: 아, 아닙니다. 이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1: 괜히 그러다 손 다칠 것 같아서.
0: 승범은 다시 입꼬리를 한껏 올리면서 감사하다고 얼른 말을 끊었다. 생각보다 말이 많은 인물인 것 같았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한의원으로 올라가려는데 안쪽에서 사내 아이가 튀어나왔다. 승범과 부딪히자 아이가 뒤로 나자빠졌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중얼거렸다.
3: 아무도 없으세요?
0: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렸다.
4: 뭐라고? 조심해야지.
0: 아픈 표정도 없이 아이가 승범을 봤다.
4: 사내 자식이 넘어졌다고 우는 거 아니야. 사내라면 혼자 굳세게 일어나야지.
0: 그 말에 아이가 손을 털고 일어났다. 승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4: 여기서 놀지 말고 저 밖에 가서 놀아. 여기 오려면 부모님 데리고 오든가. 알았어?
0: 그렇게 말하고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승범은 한의원으로 들어갔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정미가 반색하며 일어났다. 종종거리며 그 옆으로 다가와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승범은 그 화면에서 멀어졌다.
4: 에이, 뭐, 왜 또 뭐요?
5: 아유, 뭘 그렇게 놀래요? 댓글 알바만 하면 뭐예요? 홍보 이벤트도 좀 하자고요.
4: 홍보 이벤트?
5: 여기 보니까 개업식 이벤트 행사를 한대요. 왜 풍선 막 달아놓고 나레이터분들이 막 홍보해주고 피에로도 나오고 그럼 우리가 전단지 나눠주고 할 거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죠.
0: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정미의 말이 꽤 그럴싸해 보였다.
4: 그럼 이쌤 마음대로 해요.
5: 정말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4: 에.
0: 대충 손짓을 하며 승범은 원장실로 갔다. 문을 닫기 전에 돌아서서 한마디를 강조한다.
4: 단 너무 비싼 건 안 돼요.
5: 예, 그러면요.
0: 정미가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대답했다. 그 모습이 불안했지만 승범에겐 중요한 일이 따로 있었다.

0: 장날의 거리가 한바탕 떠들썩했다. 한의원 입구 앞에 아치형으로 장식된 풍선이 놓였고 음향장비와 그 앞에서 두 여자가 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키가 큰 피에로가 휘적휘적 걸어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풍선을 불더니 요리조리 꼬고 당기자 금방 푸들이 만들어졌다. 신이 난 아이들이 피에로 주위로 몰려들었다. 저마다 달라고 성화였다. 피에로가 재치있게 하나씩 만들어 그 손에 쥐어주었다. 승범은 잔뜩 멋을 부린 차림새로 한의원을 나섰다. 한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묵직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던 정미가 그를 보고 다가왔다.
1: 아, 이렇게 바쁜데 어딜 가려고요?
2: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올게요.
1: 하필이면 오늘?
0: 정미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가리켰다. 북적이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느냐는 눈치까지 하자 승범은 어깨를 으쓱였다.
2: 누가 오늘 이럴 줄 알았나?
1: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0: 어렵사리 장영감님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약속까지 잡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이었다. 다른 날로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기회가 왔으면

0: 때 바로잡아야 했다. 특히나 이 약속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승범은 정미의 어깨를 두드렸다.
1: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서 할 일도 아주 중요한 거니 이해해 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2: 아, 대체 어디 가는 건데요? 뭘 하려고? 아, 김쌤!
0: 승범은 정미의 부름도 무시하고 피에로를 지나쳤다. 그러다 몇 걸음 안 가 피에로에게로 되돌아와 그에게서 정체모를 빨간 풍선을 빼앗았다.
1: 아이고, 공평하게 줘야지 말이야. 아까부터 손 내밀고 있는 거 안 보이나?
0: 구시렁거리며 아이들 뒤에서 손을 내밀던 사내 아이에게 그 풍선을 내밀었다. 다른 아이보다 키가 작아 풍선을 향해 뻗은 그 손이 보이질 않는지 피에로는 자꾸 다른 아이들에게 풍선을 줬다. 일전에 계단에서 만난 아이는 승범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혀를 차며 승범은 작은 손을 붙잡고 풍선을 잡게 했다. 며칠 내내 이곳에 있는 것을 보니 철물점 아들인 것 같았다.
1: 뭐, 그 아버지가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0: 피에로와 아이들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승범을 쳐다봤다.
1: 그깟 새치기 좀 했다고 기분 나빠하기는. 에이, 이래요 일. 어? 얘들아, 이 아저씨가 금방 만들어주실 거야.
0: 대충 둘러대고 승범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허공에 잠시 머물던 풍선이 바람에 날아갔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고구려에 꼭 필요한 평화를 사랑하는 일꾼이.
1: 청소년 그 연계 소문에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2: 총알 사이로 달리기, 인간다리 되기, 낙하선 없는 공중낙하 등
3: 전쟁을 놀이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2: 전쟁 영웅에서 평화주의자로 대변신한 영유왕은
0: 막아야지. 우린 세계 최강의 용사들이다.

0: 일이 시작하면은 여기저기서 새로운 싹들이 그리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어떻게 전문 업체에 연락을 할까요?
1: 아, 난 참. 아, 그래, 그래. 저거 이왕이면은 닌자, 응? 어? 그쪽으로 알아봐.
2: 아, 예, 전하.
3: 천리장성 공사 현장에 나가 있는 연계소문을 암살하기로 결정이 나고.
2: 이, 여보세요? 그 닌자 형이라고 아직도 근무합니까?

0: 조종의 새로운 분위기가 포착되자.
1: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여기는 빨개 샴.
0: 연계 소문이 궁한 이곳저곳에 정성을 다해 심어놓은 빨대들.
1: 산빨대. 무슨 일이야?
2: 그 조종에서 청소 전문 업체 닌자영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1: 뭐? 청소 전문 업체 닌자영이라면
2: 곧 현장에 닌자영이 도착할 것 같아요.
1: 이런, 조종에서 나를 암살하려고 한단 말이냐?
2: 그 사고사로 위장을 할 테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1: 결국 당나라의 무릎을 꿇겠다는 소리구만.
2: 아이, 근데 그 고구려가 당나라의 효국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1: 막아야지. 그것만은 반드시.
2: 하지만은 그게 이미 전하께서 간신배들에게
1: 뭐라고?
2: 가셔요.
1: 전하께서 용서할 수 없다.
3: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0: 642년 10월
1: 신라가 같은 해 여름 백제에게 대야성을 잃고 멘탈이 붕괴돼 있을 무렵의 일이었다.
2: 네, 비밀 요원입니다. 여보세요.
3: 무궁화 꽃이 피었느냐?
4: 네,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개소문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조정에서 자신을 암살하려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자 역공을 준비하는 연계소문.
5: 연계소문이? 예, 전하! 그동안의 공사 현황을 브리핑하겠대요!
6: 아, 때요? 아, 그럼 연계소문이 궁으로 온단 말이냐?
5: 어차피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오는 길이라고 해요.
6: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이봐, 대신들.
7: 아, 예, 예.
6: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7: 그 뭐 마지막 희망사항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지요.
8: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차피 이제 뭐 곧.
5: 아, 아,
6: 왜, 왜,
5: 왜? 죄송해.
6: 전화 왔어?
5: 여보세요?
9: 이보시오, 황관. 나 연계소문이요. 대왕 계십니까?
5: 잠깐만요.
6: 왜?
5: 연감독이에요.
6: 아, 연감독? 야, 너 좀 저기 정신없으니까 저만 가 있어라 좀. 응?
5: 가 있을게.
6: 전화기 주고 가.
5: 여기 있어.
6: 아이고, 연감독.
9: 아, 폐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내일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6: 어? 아니, 그럼 어쩌겠다고?
9: 아, 궁 정문 앞 시청자 광장에서 잠깐 뵙고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6: 아니, 뭐, 아, 그것도 뭐 자네 편한 대로 해.
9: 예, 전하. 그럼 내일 궁 정문 앞 시청자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6: 그래. 내일 봐. 들어가.
9: 그럼 살펴서 잘 들어가십시오.
6: 그래. 아, 영참 인사성은 밝아가지고 그냥.
7: 뭐라고 합니까?
6: 그 시간이 없다고. 내일 뭐 그 궁 앞에 뭐 그 저 뭐 시청자 광장인지 뭔지 뭐 거기서 보자고 그러네. 아니, 근데 얘가 원래 인사성이 밝았나?
7: 그

0: 늦은 밤 천리장성 현장을 떠나 평양에 도착하는 연개소문.
1: 자, A팀은 한니발, 멋쟁이, 그리고 머독.
2: 예.
1: 자, B팀은 BA 혼자.
2: 헤이, BA 나 간다.
1: 다들 잘 들어. 한치의 실수로 우리 모두의 삼족이 멸한다는 사실 잊지 마라.
0: 비장한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연계소문과 일동은
3: 고구려를 위하여!

0: 왜?
1: 천아. 정문에서 연락이 왔어.
2: 연기 소문 도착했다.
1: 예. 연기 소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2: 그 얘기 너 정말 한신 좀 가있어. 너 때문에 정신이 없다. 아야.
1: 가실게.
3: 전화. 가시지요.
2: 아유, 그냥 연기 소문 그냥. 아유, 얌전히 시키는 일만 조용히 하면 얼마나 좋아. 이놈의 연기 소문 그냥. 아유.
4: 평양성 성문 앞 연기 소문을 중심으로 좌우 뒤쪽으로 줄과 열을 맞춰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모여있고,
5: 이제 곧 완성될 천리장성을 위해 미리 축하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2: 아이고, 그럼 이벤트야?
5: 서프라이즈라고 해두죠. 자, 전화 시작하시죠.
2: 아이, 뭐 시작이라니. 뭐 군사 사열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5: 그동안 천리장성 공사를 하느라 애쓴 군사들입니다.
2: 야, 갈 길 바쁘다고 했으니까 그 웬만한 거는 생략하는 게 좋겠다.
5: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리장성의 현황 보고를 드릴 테니 이리 앞쪽으로 나오시죠.
2: 그래.
4: 연계 소문의 요구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앞으로 나서는 영리왕.
6: 외부에서 이렇게 가까이 뵙게 되니
2: 잘생겼지?
6: 감개가 무량합니다, 전하.
2: 그 객체에서 수고가 많구나. 그 젊어서 고생이야 뭐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느냐.
6: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나인데 하필 고생을 사다니. 아, 농담입니다, 전하.
2: 뭐냐? 그 천리장성은 언제쯤이면은 공사가 끝날까?
6: 제가 계산을 잘 해봤는데 말이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서요.
2: 아, 왜? 천리장성 공사에 뭐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6: 그게 아니라 천리장성 준공식은 전하께서 굳이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볼 일이 없다니? 야, 천리장성을 만들라고 명한 사람이 바로 나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높고 길고
6: 이제 곧 저 위로 가셔야죠, 전하.
2: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은 일을 여봐라.
4: 그러나 영유왕보다 한 발 빠르게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는 연계 소문, 그 소리를 신호로
2: 아니, 내 앞에 연기 소문이 버티고 서 있는데 어디로 피하겠느냐?
1: 반역자 연기 소문은
2: 안돼.
5: 마지막 예의를 갖춰 전하는 제 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니 환관 죽였으면 됐지. 네가 나하고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5: 저 하늘 좀 보시지요. 저 죽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하.
2: 잠깐.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연개소문!
5: 에디언!
4: 642년 10월 기분 좋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그날. 연계 소문과 부하들은 순식간에 100여 명이 넘는 귀족들을 처단하고 궁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0: 신! 연개소문! 신고합니다, 전하.
1: 저기, 네가 꼭 그 의자에 앉아야겠느냐요?
2: 영유왕 동생의 아들 되시겠다.
0: 야!
2: 연개소문이 발로 걷어차주는 왕좌를 반사적으로 간신히 잡는 보장왕 되시겠다.
0: 그 자리에 앉으시죠. 전하.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머, 개성민 씨 움직인 거 담았어요. 일로 와서 깍지겨요. 이자요?
1: 네, 여기 성호는 천의 목소리를 가진 게 아니고요. 예, 천 가지 만 가지 성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박영재.
2: 반역자 연계 성호는 판관 주병문.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정자인 선몽대를 찾아갑니다. 예천 8경 가운데 하나인 선몽대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변 야트막한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외지 사람들에게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이기도 합니다. 정자 주변의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숲이 펼쳐져 있는 선몽대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몽대는 내성천변의 단단한 바위에 세워져 있는 정자인데요. 기둥의 일부는 자연석을 초석으로 썼고요. 정자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바위를 깎아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몽대를 볼 때마다 번뜩이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건축물이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선몽대는 지금으로부터 460여 년 전인 1563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당시 선몽대를 지은 사람은 그동안 퇴계 이황의 제자인 우암 이열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우암 이열도의 아버지인 이괭이라는 분이 지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몽대라는 정자의 이름은 신선이 내려와 논이는 꿈을 꾼 후 꿈에 보았던 그 자리에 정자를 세웠다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정자가 완공되자 퇴계 이황은 이 정자에다 선몽대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직접 편액 글씨도 써줬다고 합니다. 선몽대에 걸려있던 편액은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 말고도 선몽대를 찾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서해 유성룡, 한음 이덕형, 학봉 김성일 등이 선몽대를 찾아와서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요. 이들이 쓴 시를 새긴 시판 역시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선몽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평사나간, 즉 넓은 백사장에서 기러기가 한가롭게 논이는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몽대는 건물 자체도 아름답지만 주변에 있는 내성천, 백사장, 소나무숲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넓은 백사장에서 바라보는 선몽대와 소나무숲 경치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선몽대 앞을 흐르는 내성천과 넓은 백사장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봉화군 선달산에서 발원하는 내성천이 오래전부터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상류로부터 모래를 실어온 내성천은 그 절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물길이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선몽대와 백사장 풍경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꽤 운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성천 상류에 영주댐이 완공된 이후로는 모래강으로서의 명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티 하나 없이 깨끗했던 백사장에는 잡목들이 하나둘 자라기 시작을 했고요. 넉넉한 물이 흐르던 내성천 역시 작은 하천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선몽대와 백사장 곳곳에서는 조금이나마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몽대 옆에 있는 울창한 소나무숲도 명물입니다. 이 소나무숲은 내성천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했고요. 홍수가 났을 때는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구마기 숲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수지리학적으로 지세, 즉 땅의 모양과 기운이 약한 곳을 보완해주는 비보림의 역할도 했던 숲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선몽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서남권 반도체 생산 기지가 들어설 위치까지 정해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이 걸린 경쟁에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입니다.
2: 반도체 공장 후보지를 둘러보는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에 짓기로 한 반도체 생산 공장은 4개로 투자 규모만 800조 원입니다.
3: 반도체 생산과 AI
4: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이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AI 산업 생태계를 이곳에서 광노종 SK하이닉스 대표이사.
2: 반도체 산단 조성은 광주 군공항 부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82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평탄지, 원활한 용수 전력 공급, 도심과 가까워 정주 여건, 인력 확보가 유리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5: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4: 강훈식
5: 후보지
4: 대통령 비서실장.
5: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부지까지 선정한 건데 광주 지역 부동산 과열 조짐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6: 국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토지 확보에서도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보수 야권을 향해선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6: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0: 주장을 해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1: 청와대는 메가 프로젝트 전담팀을 구성하고 민간 합동 회의도 매달 열어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이 광주 군공항은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단지를 빨리 지으려면 시점을 앞당겨야 하고 옮기는 방식도 새로 구상해야 합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광주특별시 외곽에 있는 광주군공항입니다. 소음 문제 해결과 도심 확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이전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4월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전남 광주의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전 추진 중인 이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정대로라면 2033년쯤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속도 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안보 공백이 없는 범위에서 이전을 최대한 앞당기고 군공항 주변의 탄약고 등 나머지 부지를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대를 임시 이전하거나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공군은 육군하고는 달리
5: 송세관 조선 2공대 특수전 군사과장
4: 때문에 할 주도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으로
3: 현재 군공항 이전 방식도 손질해야 합니다. 신공항을 완공해 이전하기 전 종전 부지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과 관련 훈령 지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6: 이런 일은 아닙니다. 군공항은
5: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6: 이전 문제도 오랫동안 지역의 숙제로
3: 정부와 광주특별시는 반도체 산단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2: 메모리 반도체 3강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론도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 지원을 받아 히로시마 공장에 새 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미국 마이크론의 핵심 DRAM 생산기지인 일본 히로시마 공장입니다. 이곳에 2028년 하반기까지 최첨단 DRAM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 라인이 증설됩니다. 한화 14조 2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일본 정부가 이 가운데 5조 원 가량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 새 공장이 가동되면 DRAM은 물론 DRAM을 쌓아서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까지 일본 내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5: 국내 일본의 DRA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확실한 제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경제 산업상
7: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하는 마이크론과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미 일본은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수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해 시스템 반도체 양산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에 쏠려 있는 첨단 공급망을 분산시키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엔 반도체 경쟁을 벌인 관계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2: 노르웨이의 혼란이 괴물이란 별명에 걸맞는 골 결정력으로 브라질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두 골을 추가해서 메시,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로도 올라섰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전반 14분 밀란 골키퍼가 기마라이스의 페널티킥을 막아낸 순간 경기 흐름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온 기회를 골로 마무리하는 해결사의 존재감에서 승부는 갈렸습니다. 후반 34분 혼란은 답답하던 영예 흐름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무시무시한 헤더로 삼바군단의 흥을 잠재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한 박자 빠른 중거리 슈팅으로 혼란은 브라질을 또다시 혼란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브라질도 네이마르의 페널티킥으로 막판 추격에 나섰지만 시간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괴물의 위용을 마음껏 뽐낸 혼란의 원맨쇼 속에 노르웨이는 브라질을 제압하는 이변을 일으키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5: 여러분 모두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셔야 합니다. 노르웨이 전체가 축제를 즐겨야 해요. 오늘은 노르웨이 역사상 최고의 날 중

0: 바랍니다. 다들 이 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밤입니다. 홀란, 노르웨이 국가대표.
1: 승리의 주역 홀란은 당당히 북치를 잡고 노를 저으며 바이킹의 후예가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노르웨이 선수들은 특유의 세리머니와 함께 대이변의 기쁨을 만끽한 반면 월드컵 최다 우승팀에 빛나는 브라질은 36년 만에 16강 무대에서 탈락하며 쓸쓸히 짐을 싸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2: 잉글랜드는 한 명이 퇴장당하는 악재를 딛고 개최국 멕시코를 꺾었습니다. 공격의 핵인 벨링엄과 해리 케인이 세 골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3: 벨링엄은 전반 36분 몸을 던지는 다이빙 헤더로 이번 대회 멕시코에 첫 실점을 안겼습니다. 2분 뒤엔 케인이 낮게 깔아준 공을 미끄러지며 오른발로 마무리해 16강전에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멕시코의 퀴뇨네스에게 추격골을 내줬고 후반 9분 수비수 판사가 퇴장당하는 악재도 겹쳤습니다. 위기의 순간 세계적인 공격수 해리 케인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케인은 골키퍼가 방향을 알고도 못 막는 강력한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잉글랜드는 라울 히메네스에게 다시 페널티킥을 허용했지만 가까스로 3대2 승리를 지켜내며 8강에 올랐습니다.
0: 미친 경기였습니다. 저희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결국 불리한 여건에도 답을 찾아냈습니다. 해리 케인, 잉글랜드.
3: 잉글랜드 선수들은 응원가나 다름없는 밴드 오아시스의 대표곡 원더월을 따라 부르며 짜릿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보낸 벨링엄을 향해서는 그의 이름 주드를 딴 비틀스의 헤이 주드가 울려 퍼졌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 네, 오늘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확실한 골잡이의 존재감이 승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메시와 음바페, 홀란과 해리케인까지 이 슈퍼스타들이 각자의 특기를 한껏 발휘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득점왕 경쟁도 달구고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4: 알제리와의 첫 경기부터 혼자서 세 골을 넣어 해트트릭에 성공하곤 매 경기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리오넬 메시.
5: 96년에 월드컵 역사 끝에 메시가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립니다.
4: 메시는 천부적인 볼 트래핑과 퍼스트 터치가 특장점입니다. 반면 킬리언 음바페는 돌파와 슈팅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사각지대에서 나옵니다. 다섯 명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어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5: 막을 테면 막아봐라. 질비한 수비도.
4: 반면 190cm가 넘는 홀란은 온몸이 무기입니다. 삼바군단 브라질 역시 머리로 한번, 발로 한번 무너뜨렸고 슬라이딩 골까지 터뜨리는 순발력을 선보이는 등 자세 또한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 잉글랜드 해리 케인은 골키퍼의 방향을 읽혀도 막을 수 없는 대포알 페널티킥이 장점입니다. 오스트리아전에서 메시를 보듯 스타들은 PK를 종종 놓친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조차 해리 케인은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메시와 음바페, 홀란이 7골로 공동 1위. 그 뒤를 해리 케인이 바짝 쫓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골잡이 경쟁으로 인해 50여 년 만에 10골 이상을 넣는 대기록이 나올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2: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면 다음 경기에 못 나오는 게 규정이지만 미국의 간판 골잡이는 직전 경기에서 퇴장당하고도 16강전에 출전합니다. 피파가 징계를 유예한 덕분입니다. 이것만 해도 논란인데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규수 기자입니다.
6: 조별리그에서 두 골, 32강전에서도 선취골을 넣은 미국의 간판 골잡이 발로건.
5: 홀란인 발로건 드디어 터집니다.
6: 하지만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당합니다.
5: 퇴장이 됐습니다.
6: 다음 경기인 벨기에와의 16강전은 자동으로 출전이 금지됩니다. 미국에겐 대형 악재. 하지만 경기를 불과 하루 남겨놓고 피파가 발로건의 징계를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 미국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메시와 비슷한 상황이고 발로그는 고의성도 없었는데 퇴장당했다는 겁니다. 벨기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1: 피파 월드컵에서는 7월 5일이 4월 1일, 즉 만우절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벨기에 국가대표팀 감독.
0: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발로건이 레드카드를 받은 날, 트럼프가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해 선처를 요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불의를 바로잡은 피파에 감사하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화 한 통에 피파가 발로건의 징계를 유예한 거라면 흥행을 고려한 결정이라도 전 세계인의 축제를 미국에 갖다 바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2: 13년 동안 한국 축구의 수장이었던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정 회장이 떠난 오늘 한국 축구의 새 판을 짤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김화영 기자입니다.
3: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여간 이어온 한국 축구 수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8일 만입니다. 당초 정 회장은 대회 폐막 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회 안팎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결단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의 사퇴와 함께 빗발치는 한국 축구의 쇄신 요구에 정부와 축구계는 K축구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4: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1: 박시성 K축구 혁신의 공동위원장.
4: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혁신위에선 무엇보다 정 회장 임기 시절 꾸준히 지적받았던 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 축구협회 정관상 차기 회장 선거는 60일 이내에 선거인단 192명의 투표로 치러지는데 이대로라면 기득권의 영향력이 여전할 거란 우려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다만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이러한 혁신위의 활동이 피파가 금지하는 정치적 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일찍이 선을 그었습니다.
5: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1: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5: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동시에 국민의 염원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3: 지도부 공백 속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축구협회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의 지원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6: 5.18 정신 폄훼 논란 응원 구호를 외쳤던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제일고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사과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광주제일고도 배재구 학생들을 보듬었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야구 경기 도중 상대팀인 광주제일고에게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던 배재구 야구부. 5.18 정신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비판이 잇따르자 일주일 만에 광주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8: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7: 선수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배재구 야구부 감독에 이어 교장은 눈물까지 보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9: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7: 교직원, 학부모까지 고개 숙인 진심 어린 사과에 광주제일고 측도 화답했습니다.
10: 저희 광주일고 야구부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 이번 일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북돋았습니다.
11: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 이규현, 광주제일고
11: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7: 이어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과 공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광주 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합동수색을 벌였던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6: 배재구 야구부 중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청와대의 거취 압박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7: 배재구 야구부 징계 사태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일 청와대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공개 경고를 받았지만 또다시 표현의 자유와 신념을 강조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오늘 오전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12: 총리급이지 않습니까?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7: 이 부위원장은 권고가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권력이 이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에 대한 배반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13: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1: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13: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7: 국민의힘은 집단 린치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4: 민주주의 국가의 성역이란 존재하지 수석 않습니다. 5.18을 핑계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7: 청와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 확장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통합 인사 기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6: 최근 AI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른바 사이버레카 문제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적절한 조치인지 검열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허위정보 대응의 핵심 처벌 기준은 영리 목적과 반복성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언론사와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조작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 판결 뒤에도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6: 마음이 다치거나 이제 그 마음의 다침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더 안 좋다고.
15: 다만 개인의 SNS 일상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비공개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본격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해도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았지만 이제는 법원이 피해 규모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노출을 제한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공익 목적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빠졌지만 거액 소송과 분쟁이 반복되면 언론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17: 기준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이 충분히 지킬 수 있을까?
1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허위정보를 막는 보루가 될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 건 아닐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6: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포착된 건데요.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지난 5월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입니다. 장윤기 체포 직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이 차량을 수색했는데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케이블 타이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오늘 긴급 체포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결박 등 납치 용도로 준비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핵심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수사팀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의 유착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아들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장윤기의 아버지는 그 집에 있던 주요 증거물 중 하나인 사람 모양 인형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신청 같은 수사 정보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하는 등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난 상황.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을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수사팀장을 비롯해 당시 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사 과정 전반에 얽힌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증거인멸 등 경찰 비위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6: 미국 이란 전쟁 직후 국내 기름값이 전례 없이 폭등했었죠. 중동 현지의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도 전에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정유사들의 불공정 담합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미국이란 전쟁 직후 치솟은 기름값.
20: 오늘 다시 돌아봤더니 2,000원을 넘긴 곳도 있었습니다.
19: 통상 중동 현지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까지 2, 3주 정도 걸리는데 전쟁 일주일 만에 가격이 바로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 배경에는 정유사 담합이 있었습니다.
21: 전쟁 직후의 유가 폭등은 두 개 정유사 소속 임직원들이 직접 가격 인상의 시기와 폭까지 담합하여 발생했다.
19: HD 현대 오일뱅크와 SK 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전담 직원까지 두고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상의했습니다. 두 회사 담합 규모만 14조 2천억 원. 이들이 가격을 올리자 GS 칼텍스와 S오일도 따라갔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유사들은 원유를 상당량 비축해둬서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리고선 임직원들은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같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주유소가 더 싼 기름을 선택할 수 없는 계약 방식도 한몫했습니다.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계약에 영세 자영 주유소들이 묶여온 겁니다. 검찰은 4대 정유사를 재판에 넘기고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HD 현대 오일뱅크 가격 결정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2: 네, 장맛비 소식입니다. 내일은 특히 중부지방에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집중호우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초강력 태풍 바비는 중국으로 가면서도 한반도 날씨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측됐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22: 짙은 먹구름이 밀려와 세찬 빗줄기를 퍼붓더니 금세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오락가락하는 장맛비에 시민들은 우산을 썼다 접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전남 해안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정체전선은 제주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밀려와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한 겁니다. 내일부터는 주로 중부지방에 강한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아침부터 빗줄기가 강해져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시간당 3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8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 등입니다. 비는 잠시 약해졌다가도 모레 다시 강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주춤한 사이 영남지방 등지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올 장맛비와 폭염의 변수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9호 태풍 바비가 최고 강도인 초강력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중국을 향하겠지만 워낙 위력이 강해 한반도 주변 기압계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23: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때는 장마전선 쪽으로 밀려서 북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북태평양에

0: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부터 중부지방에서도 폭염이 기세를 더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미국은 거대한 열돔에 갇혀 일주일 가까이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도 차질을 빚었고 적어도 25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꺾이자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2: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물줄기 밑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뉴요커들도 손풍기와 부채를 손에 들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섭씨 38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더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40도를 훌쩍 넘어가면서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 It's really hot outside today. We're also preparing
4: 정말 더운 날입니다. 오늘은 특히 연로이란 질환과 응급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응급 상황 업체 대표.
2: 곳곳에서 폭염으로 취소되거나 차질을 빚었습니다. 강풍에 천둥 번개까지 몰아치면서 9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철로가 뜨거워지면서 열차 지연 사태도 잇따랐습니다. 미 서부에서는 바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 새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5: Warmer water drives fish away.
4: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들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따뜻한 물을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더 깊은 곳, 더 차가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국제 조류 구호 단체 대표.
2: 워싱턴과 그 주변 지역엔 밤사이 홍수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곳곳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 국립 기상청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 폭풍우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역시 열돔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에선 이제 산불이 문제입니다. 남반구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선 이례적인 강추위로 눈이 오는 등 세계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평일 24시간 개장합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내란 부하 수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5차례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의 SNS 계정 등을 토대로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2차 출국정지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중동전쟁과 5.18 민주화운동,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단속해 피의자 29명을 검거했습니다. 국산 둔갑 우회 수출과 수출 통제 물품 불법 반출 등으로 올 들어 5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 안보 침해 범죄 규모가 역대 최대인 7,7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 명의로 된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해온 외국인 7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명륜 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공지영 작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아픔과 희망을 소설 속에 담아왔는데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 도가니 등을 통해서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왔죠. 지금은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텃밭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과 속도

0: 손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요즘의 일상이 미안할 정도로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며 살아왔던 시간 끝에서 찾은 평온은 무엇일까요?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멀리서 오셨어요. 하동에서.
1: 네.
0: 네, 내려가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글쎄 세어보니까 이제 8년 차더라고요.
0: 그러면 서울에 집 다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1: 완전히 정리한 지는 한 6년 차.
0: 아, 예. 네. 하동에서 서울 오려면 좀 멀죠.
1: 아니 그리 멀지는 않아요. 뭐 거리는 좀 되는데 요새 네. 기차로 한 2시간 반이고
0: 예, 예.
1: 버스도 한 3시간.
0: 생각보다는 가깝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예. 부산이나 경상도 저쪽 부산 쪽이면 좀 먼데 저희는 전라도에 가장 붙어있는 경상도라서.
0: 그렇죠. 화계장터.
1: 네네 맞아요.
0: 거기잖아요.
1: 맞아요.
0: 예. 예. 하동하고도 평사리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왜 토지의 배경이 된 그 네. 마을이잖아요.
1: 네.
0: 왜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셨어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거기 갔는지. 거기 이제 우선 친구들 때문에 한 20년 전서부터 거기를 드나들었고요.
0: 네네.
1: 그렇게 이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그냥 아, 나 이제 여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0: 예.
1: 그래서 땅을 좀 알아보러 다니는데 제가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 게 박경희 선생님 토지를 읽고 나서거든요. 거기가 평사리가 배경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생각은 그때 못했고 그냥 좀 뷰가 좋은 데를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박경리 문학관 바로 윗동네에.
0: 이야 무슨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1: 나중에 사람들이 일부러 갔나 막 이러는데 그러진 않았는데 제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연어처럼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0: 어떤 문학의 고향 내
1: 네,
0: 문학의 고향 원천을 찾아서
1: 곳으로. 예, 예.
0: 이야 그러네요. 기가 막힌 또 연결이네요.
1: 그래요, 진짜.
0: 예. 그 살고 계시는 집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집으로 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 예전에 경남도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한 그 선정단이 심사를 해서.
0: 예.
1: 근데 이제 저희 집을 지어주신 분들이 이거 거기에 신청해 보자고 그러셔서 아무 그 되면 뭘 주는데요? 그러니까 조그만 팻말을 하나 줘서 문 앞에 붙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0: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길래.
1: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냥 예. 풍경이 아름다우니까 거기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0: 집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
1: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형제봉이라는 그 봉우리가 있는데 그,
0: 예.
1: 그 아래가 다 악양면이에요.
0: 예.
1: 근데 이 지형이 되게 특이해서 이 1500m급 봉우리들이 한 10대 개가 있는 그 밑에 83만 평의 평야가 있어요. 그게 악양 들판이에요.
0: 약간 분지 같이 돼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약간 예. 그리고 이제 그 한쪽이 분지는 완전 동그란데 한쪽이 트여서 그쪽이 이제 섬진강이 흐르죠.
0: 기가 막히네요. 이게 배산 임수 아닙니까?
1: 네, 그렇다고 예.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 어떤 풍수하는 분이 잡지에 그 한국의 10대 명당이라는 곳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 10대 명당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0: 와.
1: 그 뭐 가서 돈은 별로 못 벌었는데요. 대신 진짜로 되게 편안하고 제가 지금 8년 차인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8년 동안 병원을 한 3번 정도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동네니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0: 네.
1: 차트가. 간호사분이 이제 저를 아시니까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넘겨보더니 선생님 이번에 뭘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땅벌에 쏘여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지난번에는 무슨 솔잎 혹파리인가? 거기 쏘여서 오시고 그다음에 말벌에 쏘여서 오시고 그다음에 땅벌에 쏘여서
0: 감기나 배탈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1: 네 없었어요. 그 참 진짜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저도 공지영 작가님 들어오시면서 뵈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사석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1: 네.
0: 표정이 밝아지시고 엄청나게 건강하고 활기찬이 느껴지거든요.
1: 진짜 편안하고 좋아요.
0: 네. 네. 네.
1: 모든 분들

0: 에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귀촌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1: 건강해져서 돌아오신 우리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매일 미사를 드린다는 말씀 들었던 적이
0: 네.
1: 있어요. 근데 지금 집에 성모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예.
1: 뜰에 있나요, 뜰에?
0: 성모상이 많죠. 그러니까 뜰에도 앞뜰에 하나, 뒤뜰에 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커다란 성모상은 그러니까 뒤뜰에 이렇게 무슨 자연스러운 바위가 큰게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이상하게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0: 바위도 오래되면 쪼개지잖아요. 근데 그냥 고기가 딱 성모상을 놓으면 이렇게 저희 집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서 고기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그 바위가 무슨 무대 같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성모상이 이렇게 바위 틈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다고 뭐 그러시기도 하는데
1: 예.
0: 예, 그냥 제가 정원 관리하면서 한 번씩 쳐다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예전에 수도원기행이라는 책 쓰셨는데,
0: 네.
1: 말하자면 평살이 집을 좀 작은 수도원처럼 그렇게
0: 네.
1: 만드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0: 뭐,
1: 예.
0: 약간 그런 컨셉이었어요.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도 안 만나고, 혼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 제가 마음을 먹었죠. 또
1: 네.
0: 말년이잖아요. 어차피 인생에.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1: 네. 박경희 선생님 영향을 많이 처음에 문학을 시작할 때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터에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도 좀 가끔씩 뭉클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0: 뭐, 아니,
1: 예.
0: 많이 그렇진 않고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박경희 문학관 그냥 가볼까? 걸어서 가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1: 걸어서 갈 정도로
0: 네,
1: 갔다
0: 한
1: 와요.
0: 5분이면 내려가요. 예, 네, 바로
1: 와,
0: 위에요. 예. 네.
1: 예.
0: 그러니까 동네죠. 같은 동네. 예. 네.
1: 박경희 선생님 예전에 만나보신 적은
0: 예, 제가 두
1: 있으셨어요?
0: 번 정도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30대 때.
1: 30대 때, 예, 한참 막 문학을 시작했을
0: 예,
1: 때.
0: 맞아요. 그래서 박경희 선생님은 이제 저를 그냥 얼굴은 아셨지만 제 책은 한 번도 안 읽으셨던 그런 상황에서.
1: 그때 뵀던 박경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0: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는데, 너무 귀여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이렇게 어려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함께 간 분이 강석경 선생님은 굉장히 친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는 되게 막역한 사이시니까 그냥 뒤따라온 후배인 저도 그냥 같이 이렇게 귀엽게 봐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그냥 약간 저랑, 아, 저 사람을 보면 왜 저랑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글을 보면 더욱 그렇고, 그 그냥 막 정이 되게 많으시고, 그 정을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아껴서 쓰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이쁜 후배를 봤을 때와 그 정이 폭발하는 이런 느낌?
1: 네.
0: 예,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생생해요, 되게.
1: 나중에 저도 사람들이 공지영 작가님 만나보니 어때? 그러면, 귀여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0: 그 어디에 그 말,
1: 예.
0: 김승욱 작가 소설인가? 예전에 보면은 그 어느 교수님을 일컬어서 귀엽다고 하면서 나이 드신 분께 우리가 귀엽다고 하는 건 엄청난 칭찬이야. 이런 귀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무슨
0: 저도
1: 말인지 알것
0: 그다음부터
1: 같아요.
0: 써요, 그냥.
1: 예.
0: 예.
1: 아, 귀여운 선배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시골집만 내려가신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0: 이제
1: 예.
0: 제가 이제 또 그렇게 완전 정착하게 된게맨 처음에 서울하고 오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모든 정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제가 휴무를 하게 된 거죠. 거의.
1: 네.
0: 그러니까 모든 강연 뭐 이런 거뭐 연수 이런 거다 취소되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밭을 일구는 것서부터 이제 유튜브나 책 사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했는데 너무 재밌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것에 실패를 하고 그냥 글을 쓰기로.
1: 농사 쪽에는 똥손이시군요.
0: 아니,
1: 아유, 어떡해요.
0: 농사 진짜 너무 힘들어.
1: 아니, 근데 꽤막 몇백 평 된다고
0: 아니, 이제
1: 들어가지고요.
0: 정원이 한 300평 되고요.
1: 네.
0: 농사 몇백 평못 지어요. 그 기계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러니까 한두 평? 두 평만 해도 1년 먹을 게 다 나오고
1: 예.
0: 그다음에 그것도 꽤 힘든데 처음에 모르고 제가 한 20평, 30평을 짓기 시작했죠. 20평, 30평이 꽤 넓어요.
1: 뭘 심었어요?
0: 뭐 사람들이 심는 거 심는다는 거 다 심었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땅에다 퇴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온갖 좋다는 거 그리고 절대 이제 화학 제품 쓰지 않겠다 하고 손으로 다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간 게 한 예를 들면 한 5, 60만 원이 될 거예요. 뭐 비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우리 집 고추, 우리 집 호박, 우리 집 오이는 요만한 게 한두 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마트에 가면 로컬풋이라고 그래서 그 동네 마트에 가면 이제
1: 예.
0: 농부들이 직접 사다 놓은 거 있는데 막 호박 너무너무 싱싱한 거 한 개 1,500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아니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계가 없다는 걸 핑계로 막 쟁기를 사볼까 어쩌갈까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좀 단념하고 한 고추 10개 뭐 상추 10개 뭐 이렇게 소박하게 짓고
1: 네,
0: 있어요.
1: 네. 네. 농사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은 제가 했었어요.
0: 안 어울리는 건 예. 둘째고 못해요 제가.
1: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요.
0: 엄청 노력했어요 진짜.

0: 서울에서 애들을 키울 때 강원도, 그러니까 좀 가까운 강원도에 시골집이 있었어요.
1: 네.
0: 거기서도 약간의 농사도 지었고 주말마다 갔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일요일 밤이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쯤에 이제 애들 데리고 내려갔다가 일요일 밤이면 이제 모든 걸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으로 커튼을 딱 닫고 이제 그 집을 떠나요.
1: 네.
0: 근데 제가 그때 마지막 커튼을 이렇게 닫으려고 이렇게 커튼에 손을 항상 댈 때마다 나 서울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잘 몰랐어요. 워낙 그 애들하고도 사는 게 바쁘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서 안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안 만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인 줄 이제 거의 60이 다 돼서 처음 안 거예요.
1: 코로나 때 그거 깨달으신 분들 많아요.
0: 그쵸?
1: 예.
0: 아, 저도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아무 약속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다가 그게 만약에 아파트였으면 제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우리 집 멍멍이도 있죠. 또 거기 지리산에 고양이가 되게 많아요. 그 고양이 먹이소도 하나 만들어야죠. 또 기타 등등 있고 새들도 이제 물좀 받아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정원이 있잖아요.
1: 네.
0: 꽃들이 피고 나무가 저희 집 뒤가 완전히 울창한 숲인데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안 외롭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도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무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외로워요.
1: 뭐 혼자 있는 건 아니네요, 진짜.
0: 그렇죠. 그러니까
1: 예.
0: 제가 만약에 콘크리트 속에서 뭐 엄청나게 좋은 6성급 호텔에 혼자 있었다면 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1: 생명이 같이 있으니까
0: 네.
1: 나는 혼자가
0: 아, 그러니까
1: 아니다.
0: 혼자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게.
1: 근데 혼자 있으면 저는 그래요. 집에 식구들 없고 막 이제 그럴 때 먹는 것도 대충 먹게 되고 입는 것도 대충 입게 되고 안 나가면 전 세수도 잘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좀 약간 게을러지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0: 원래도 좀잘안 그랬고요.
1: 예.
0: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풀어진 모습을 원래 전또 집에서만 저는 작업실에서 작업실 없는 유일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1: 집에서
0: 네, 저는
1: 작업하는.
0: 학교 다닐 때 도서관도 안 가고 제 방에서
1: 와.
0: 공부,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 아무튼 제 방에 있었어요.
1: 저는 독서실을 꼭 가야 되는
0: 아, 그러니까
1: 사람이었거든요.
0: 전 대학 때도 도서관에 술 친구를 만나러 들어갔지, 그 공부하러 들어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스타일이 그러니까 늘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그 일하는 제 모습을 볼때 제가 이렇게 너무 흐트러지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좀 아침에 세수를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1: 네.
0: 애들 때문에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좀 단정하게 있으려고 노력했고 이제 여기 딱 오게 되니까 가만히 이제 옷들을 정리하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차피 지금 나가지도 않을 건데 이 옷들은 언제 입지? 그러다가 아, 그럼 원칙을 좀 정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기자가 뭐 찾아올 일도 없지만 갑자기 기자가 왔을 때 창피하지 않게 사진 찍힐 수 있을 정도의 옷매무새는 늘 하고 있자. 그러면 약간 화장도 해야 되고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요.
1: 예.
0: 뭐 귀걸이도 달고 머리 드라이도 하고 가끔은 또 기분 전환되게 혼자서 스타킹에다가 이렇게 스커트도 입고
1: 예.
0: 그렇게 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1: 그렇게 하고 아무도 안 만나는 날도 있지
0: 아니
1: 않을까요?
0: 거의 아무도 안 만나요.
1: 혼자 있는데?
0: 네.
1: 야.
0: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하동에 내려가서 첫 수필을
1: 예.
0: 썼을 때 거기 썼는데 내 자신을 가장 많이 보는 게 나예요. 남은 사실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요. 누구라도. 근데
1: 그럼.
0: 왜 우리가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막 시간 은행 닫을 시간 다 됐네 하면서 막 무릎 나온 추리닝에다가 머리 산발하고 막 안경 두꺼운 거막 대충 쓰고 뛰어갈 때그 언뜻 비치던 내 모습에 나와 내일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팩도 좀 하고 이럴 때 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늘 생각한 게 내가 이제 여기서 인생 말년을 지내는데 내가 늘 보는 내 모습.

0: 연습을 내가 기억할 때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데려가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원칙, 그 다음에 아까 먹는 거는 하루에 한 끼를, 제가 또 요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 네.
0: 하루 한 끼를 잘 차려서 예쁜 그릇에 제일 좋은 손님 접대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1: 많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좀 이상적인
0: 아니,
1: 삶을
0: 근데 이제
1: 살고
0: 우리
1: 계시는데요.
0: 임수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출근하고 이런 삶이니까 집에 가끔씩 때는 좀 풀어지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집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뭐 흩어진 머리에 눈곱 낀 눈에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고 있으면 내 인생 전체가 그거가 되는 거예요.
1: 예, 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나다. 그
0: 네.
1: 말씀이
0: 예.
1: 와닿습니다. 이제 8년 됐잖아요. 평산에
0: 네.
1: 정착하신 지.
0: 예.
1: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나요?
0: 일찍 일어나는 거.
1: 몇 시면 일어나세요?
0: 그게 참 신기한 게, 요새는 이제 4시 40분이면 하늘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눈을 떠요.
1: 야, 꼭두 새벽에
0: 아니, 근데 그게
1: 일어나시네요.
0: 이상한 게, 겨울에는 7시 반쯤 돼야지 환해지거든요?
1: 네.
0: 근데 겨울에는 또 7시쯤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촌 오래 하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이고, 공작가님은 빨리 그렇게 됐네. 아, 진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라서, 여름에는 아무리 늦게 자도 그때 일어나고,
1: 네.
0: 겨울이 되면 4시 반부터 어두워지거든요? 산골이라?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대충 잘 준비해가지고, 뭐, 침대에 누워서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좀 보다가 일찍 자요. 그리고
1: 예.
0: 7시에 일어나요.
1: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0: 네, 신기해요.
1: 자연의
0: 예.
1: 시계에 그대로 내 몸이 맞춰지는
0: 맞춰져요. 저도요.
1: 거네요.
0: 예.
1: 잠은 잘 주무세요?
0: 아, 그래서 제가 원래 지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었거든요.
1: 네.
0: 진짜 되게 많이 고통받았었어요. 그 저는 이제 수면제 같은 건안 먹었는데, 왜그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설프 잤다가 뭐 때문에 탁 깨면 그때서부터 새벽까지 못 자거나, 깨서 시계 보면 10분 지나 있고 10분 지나 있고, 이런 지옥의 밤들을 저도 많이 겪었는데,
1: 네.
0: 정말 제가 하동에 내려가서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졸려서 겨울에 4시 반부터 잔다니까요.
1: 이거 정말 그잠못 자서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0: 아,
1: 많은데.
0: 요새 주변에 그렇긴 하더라고요. 또
1: 예.
0: 나이가 드니까. 근데 제가 아무튼 가장 감사한 게, 그래서 감기도 잘안 걸리고, 사람이 자는 게 되게
1: 제일
0: 중요하다면서요.
1: 중요하죠.
0: 예.
1: 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좀 만나기도 하고, 동네 분들하고 좀 교류가 있으신지요?
0: 다행히 제가 사는 그 악양면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1: 네.
0: 이제 그다 토지 무대예요. 거기가 인구의 3분의 1이 귀촌하신 분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지리산 행복학교라는 책을,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썼는데, 그 영향을 따라 귀촌하신 분들이 먼저 땅을 사서 살고 계시고,
1: 네.
0: 저는 이제 한 8년 전에 내려간 건데, 이제 등산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학교가 있거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혹시 그래도 좀 학교에, 그러니까 등산을 좀 해볼까, 운동을 좀 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귀촌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원하셔서, 그분들하고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동네에서 식사를
1: 네.
0: 같이 해요.
1: 아,
0: 예. 네.
1: 평산에 가셔서 글은 잘 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잘 자고 자연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써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글이라는 게좀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오는 거니까 또 너무 편안하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0: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뷰를 보시고, 야, 여기 앉으면 글이 절로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안 나오죠. 이렇게 좋으면 술 생각이 나고, 여기서 자고 싶지. 무슨 글을 써요? 글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써야지. 그리고 이제 글을 잘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다 커서 제가 이제 그 먹여 살려야 된다는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것
1: 예, 이제 내가 의무적으로 막 쓰진 않아도
0: 같아요. 네,
1: 된다.
0: 옛날에는 약간 그런 거에 쫓겼던 것 같아요, 좀. 애들 아직 학교도 막 다니고 그럴 때는,
1: 예.
0: 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 써야지, 쟤네들 뭐 어떻게 또 혹시 나중에 돈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다 독립시키고 나니까, 아, 뭐내입 하나 못 채우겠어, 이런 생각.
1: 그 작가로서는 이게 이 집이 다 좋은데 그건 조금 별로인 것 같기도
0: 아, 그래도
1: 한데요.
0: 행복합니다.
1: 네. 그래도 뭐 꾸준히 지금 책을 내고 계세요.
0: 네.
1: 예. 최근에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게 딸에게 쓰는 편지 네. 2탄인데 네.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18년 만에 2탄이 네. 나온 네. 거죠? 네.
0: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1권은 연재를 저희 딸이 고3 때
1: 네.
0: 그때 이제 어떤 독서신문에 연재하던 거를 어느 분이 보시고 책으로 좀 엮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원고를 손보고 이래서 1권을 냈을 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1: 네.
0: 그때 저는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이 제목이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 20대 이런 친구들이 이제 팬사인회나 뭐 독서 토론 이런 데 와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생님 이 말을 제 이름 밑에 한 번만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응원에 금주렸으면 이런 말을 할까 봐 제가 다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딸도 이제 내일 모레 마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그 딸이 이제 정말 힘든 또 인생의 30대가 되게 힘들거든요.
1: 예.
0: 그래서 30대 딸들에게도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 그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썼어요.
1: 네. 사실 고3도 젊었을 때는 인생에 제일 힘든 것 같지만
0: 그렇죠.
1: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30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1: 예.
0: 진짜.
1: 그리고 이제 40이 넘어가면 뭔가 좀 체념할 건 체념하고 자리를
0: 맞아요.
1: 잡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 30대는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리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제가 표현하기로는
1: 네.
0: 20대는 다 남 탓해도 돼. 네. 기성세대가 다 이상해. 뭐 우리 엄마가 이상해서 뭐 사춘기가 이랬어 내가 막 이래야 되는데 30대가 되면 이제 슬슬 내 탓.
1: 그렇죠.
0: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책임이 네.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1: 그러니까 18년 전에게 딸에게 준 그 편지와 18년 후에 딸에게 주는 편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엄마도 사실은 중년에서 이제 노년의 나이가 이제 접어들었고 딸은 네. 정말 고3의
0: 중년으로 가는
1: 예, 이제
0: 거죠.
1: 중년으로 지금 접어들잖아요.
0: 네. 네.
1: 예.
0: 딸이 어릴 땐 저도 젊어서 저도 통통 튀고 딸에게 주는 말도 뭐 그래 반항을 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30대 중반에 딸에겐 그럴 수는 없죠.
1: 네.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인내해야 되는 날들이 반드시 있다. 또 그다음에 생각보다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생각보다 생은 길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잘못이 하나 큰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없앨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시간이란 도화지가 계속 커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예쁜 그림을 그리면 그건 나중에 큰 캔버스 안에서 포인트가 되는 하나의 까만 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1: 네.
0: 좀 넓게 인생을 보는 법을 좀 많이 이제 잔소리를 했죠.
1: 이 책이 굉장히 꾸준히 팔리는 지금 스탠셀러예요.
0: 예, 한 150만 부 나갔던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쓴 공지영 작가님도 기운이 난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0: 예. 가끔 가다가 나도 너무 이제 자신감도 완전 사라지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저도 가끔 이 책을 펴서 이렇게 읽으면 막 다시 한번 해봐야지 용기가 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도 속으로 예. 진짜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한번 이렇게 활자를 만들어 놓은 거는 어차피 이제 객관적인 생산물이니까 뭐 우리가 요리해갖고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1: 예. 내가 쓴 글을 다시 좀 많이 읽는 편이세요?
0: 많이는 안 읽는데
1: 네.
0: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글 쓰는 버릇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번을 읽어요. 책 한 번을 낼 때. 그러니까 외워요. 다 외워.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1000번을 읽으면 안 외울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하니까 책이 나왔을 쯤에는 다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들춰보게 되죠.
1: 예. 1000번을 넘게 본다.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니까 이 작품 하나하나가 출산의 고통에 비유를 하는 거군요.
0: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1: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여기 좀

0: 긴 그 얘기들을 좀 세세한 얘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요즘 행복을 만끽하고 계시다는데요.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침수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당분간 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으며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8도에서 35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5.7도, 현재 습도는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이른바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는데요. 복지 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소득과 재산, 가구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입 당시 정보만 반영돼서 이후 상황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로 최신 복지 서비스 정보를 1년에 두 번 새롭게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번 복지 서비스 안내는 134만여 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달이 되고요. 안내를 받은 국민은 복지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2026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만 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하고요. 조사 내용은 인적사항과 장애정보, 경제활동 상태, 고용서비스 수요, 직업훈련 수요 등입니다. 전담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1대1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고 결과는 올해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상남도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과 중재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서 장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사례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과 보호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훈련협회는 7월 15일 남동구 어울림체육관에서 제1회 인천장애인훈련협회장배 훈련대회를 개최합니다. 훈련은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로 셔플보드라고도 하는데요. 나무 원반을 밀어 4개의 홀에 넣어서 점수를 내는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기타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참가할 수 있고요. 비장애인 부문도 함께 운영됩니다. 또 단체전은 장애인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팀으로 구성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전람회의 취중진담.

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다고요?
1: 네, 지난달 말 정신건강 개혁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개혁은 정책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큰 전환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0: 예.
1: 해외 활동가들이 각국의 정신건강 제도 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비자의 입원, 또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0: 예, 먼저 멕시코 사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멕시코도 과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신장애인을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수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당사자의 자유권, 자기결정권,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해서 2010년대에 들어서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거나 또 개정 내용 중에 우려되는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좀 번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2022년 일반보건법 개정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 시설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이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 또 자기결정권, 그리고 조력 의사결정의 원칙을 법에 담아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도 멕시코의 이 개혁을 정신건강과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인 법적 체계 중 하나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0: 법은 바뀌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1: 맞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현실이 곧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멕시코의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보면 최근까지도 정신병원 입원자의 80% 이상이 비자의 입원 상태였고 또 장기 입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는 강제 입원과 강제 치료를 금지하고 주거 지원, 개인 지원 서비스, 또 인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멕시코 사례를 발표하는 활동가는 개혁의 성공 여부는 법 조항의 개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예, 인도네시아 사례도 인상적이라고요?
1: 네, 인도네시아 사례는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이자 당사자 단체의 대표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발표자는 정신건강 개혁은 오래된 제도를 조금 손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장애 당사자를 배제해온 그 토대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그 시설에 있는 사람에게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먹을 것은 주잖아. 적어도 지붕은 있잖아. 또 적어도 안전하잖아. 이렇게 말을 거는 것과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전이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안전을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0: 그러니까 보호와 안전이라는 말이 당사자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1: 예, 인도네시아도 시설 중심 구조에 고민이 컸군요.
0: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정신질환자를 쇠사슬로 묶어두는 관행이 국제사회에 보고될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불법으로 금지된 행위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관행처럼 남아있었던 것인데요. 특히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좀 감금이 많았는데 현재도 비의료시설에 최대 1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통계이지 실제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요, 법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를 했고요. 법은 출발점일 뿐 실제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이나 또 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참여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법 개혁이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함께하는 자유와 해방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좀 가장 마음에 많이 남는 문장 중 하나였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나라도 변화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와 같은 큰 폭의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지난해 국회에서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15건 이상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인권보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강화하는 내용은 한 4건 정도에 그쳤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10월에 김혜지 의원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또 지난 6월에는 서미아 의원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 개정되었던 내용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또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필요한 제도이지만 당사자의 권리나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우리나라도 변화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좀 치료 중심의 제도를 지역사회와 인권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그 좀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나요?
0: 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이 치료와 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인권중심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신건강정책의 기준은 단순히 얼마나 치료했느냐가 아니라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론 충분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의사와 권리가 존중되고 또 병원 밖에서의 회복과 자립까지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해외 사례와들도 이제 맞닿아 있었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오늘 내용 정리를 해 주시죠.
0: 네, 정신건강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은 이 법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개혁은 병원을 단순히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사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은 이제 얼마나 치료했느냐보다 당사자가 얼마나 자기 삶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도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인권 중심의 정신건강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정신건강개혁 국제컨퍼런스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고대 한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의사 한병덕입니다.
1: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폭염에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폭염이 시작되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2: 아, 네. 일단 우리 몸이요. 체온을 36.5도에서 37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건강한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위가 심하거나 습도가 높으면 이 체온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뭐 땀이 증발되지도 못하고 뭐 혈관에 어떤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심장도 문제가 생기고 몸의 어떤 전해질 수분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더운 날에는요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갈증도 심해지고 어지럽거나 두통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몸이 지금 더위 때문에 힘들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 여름 더위 중에서도 폭염이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2: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폭염은요. 단순히 날씨가 더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33도 이상인 상태를 뭐 폭염특보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환경, 이걸 바로 폭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우리 몸이요. 37도 정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도 흘리고 피부혈관도 넓히고 이러면서 열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기온이 너무 높거나 습도까지 높으면 땀이 잘 증발을 하지 못하고 몸속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체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심장이나 혈관이 더 무리를 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쉽게 탈수가 또 쉽게 발생을 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이제 열탈증, 뭐 열사병 이런 심각한 병이 올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뭐 콩팥이 망가지는 신손상 이런 질환들의 위험도 같이 높아집니다. 특히 그 어르신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폭염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1: 예, 열사병을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열사병은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2: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온열 질환인데요. 우리 몸의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이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의식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뭐 헛소리를 하거나 쓰러지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기면 응급상황입니다. 바로 119 부르시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몸을 식혀주셔야 됩니다.
1: 예. 열사병이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2: 네, 물론 있습니다.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좀 보내주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심하게 갈증을 먼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울렁대는 메스꺼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몸에서는 뭐 근육이 떨리거나 이제 뭉치거나 이런 증상들, 그리고 기운이 없고 식은땀 나는 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더운 여름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충분히 쉬시고 물을 마시면서 시원한 곳에서 체온을 낮추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계속되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병원 찾으셔야 됩니다.
1: 예, 여름에 더위를 먹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열사병과 같은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2: 흔히 말하는 더위 먹었다는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온열 질환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가벼운 경우는 열탈진이라고 하는데요. 땀 많이 흘려서 탈수된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런 열사병같이 체온이 아주 높아지고 의식까지 떨어지는 상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응급한 상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모든 열사병이 이제 뭐 더위를 먹은 상황은 마찬가지긴 한데 덥다고 해서 더위 때문에 힘들어졌다 그래서 모두가 열사병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이 떨어질 정도의 열사병이 이런 더위 먹는 상황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이 심해지면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예, 날씨가 더울수록 물을 많이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은 얼마나 많이 마셔야 도움이 되는 걸까요?
2: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수분 섭취를 하시는 거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시거나 야외에서 오래 일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1: 예.
2: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면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평소 생활에서는 물만 이제 충분히 마셔도 괜찮은데 만약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거나 운동을 해서 뭐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하면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뭐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적절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이제 또 이온 음료는요, 이 당분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뭐 목마르시다고 자주 드시는 것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특히 당뇨병 있는 분들한테는 일단 물 먼저 드시는 걸 제 우선으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들이 됐었을 때 이런 상황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중증의 심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수분 섭취를 뭐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들 지시 잘 들어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폭염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2: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팔수가 생각보다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장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목이 마르지 않으셔도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2: 난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좀 꽤 덥잖아요. 이런 시기는 외출 좀 피하시고요. 실내에서도 꼭 선풍기나 에어컨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뭐 이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 계시면 가족이나 이웃분들이 꼭 안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혈압약이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탈수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주변 분들은 건강 상태를 더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1: 예,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을까요?
2: 네, 뭐 폭염이죠. 폭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물 자주 드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몸이 탈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물 드시고요. 한낮에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 안 하시는 거 당연하지만 피하시고요. 그리고 시원한 환경 속에서 충분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출하실 때는요. 밝은색, 뭐 헐렁헐렁한 옷 이런 것들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이라도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면 바로 쉬셔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폭염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꼭 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올여름은요, 더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시고요. 더위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은 폭염 대비 건강수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나훈아의 공.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결국엔 32강 행에 실패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죠?
1: 네, 맞습니다. 남아공전이 끝나고도 경우의 수를 지워가면서 다른 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시켜봤지만 결국엔 우리가 획득한 승점 3점 그리고 골득실 마이너스 1로는 월드컵 32강 행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해외파 실력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32강에 실패를 하니까 당연히 홍명보 감독이 비판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과달라하라 캠프에서 귀국하기 전에 자진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사퇴문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홍 감독이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한 뒤에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고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감독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 부분이 또 공분을 샀고요. 비난 여론이 가열되니까 귀국 현장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경비 인력을 늘리는 등 공항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실제로 공항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요?
1: 네, 인천에는 새벽부터 홍명보 나가를 외치는 축구 팬들과 수백 명의 경찰, 취재진이 모였고요. 홍 감독은 실망한 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뒤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귀국을 했는데 이때도 팬들이 몰려서 야유를 퍼붓는 등 좀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은 또 달랐습니다. 다음 날에 손흥민 선수 등 일부 선수들이 또 따로 귀국을 했는데 이때는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었고요. 축구 팬들은 좀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0: 예, 축구협회도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쇄신의 목소리가 높죠?
1: 네, 감독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논란이 결국 대표팀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회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이 끝난 후 회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힌 만큼 축구협회는 어쨌든 곧 새로운 회장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아시안컵도 지금 내년 1월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A매치들이 또 열리거든요. 우리로서는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감독의 선임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싸늘하게 식은 축구 팬심을 어떻게 되돌릴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할 축구협회장은

0: 운영과 비전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림을 갖고 협회 종사자, 축구계 인사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직선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게다가 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빌린 천억 원 안팎의 은행권 채무를 갚으면서 축구 시스템 개선 등을 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표팀 이미지 추락, 월드컵 부진에 따른 국민적 실망감 심화로 또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기 때문에 누가 회장이 되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야구계도 어수선하죠. 고교 야구에서 지역 비하성 응원구가 나와서 큰 논란이 일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였고요. 배재고 대 광주제일고의 경기가 열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배재고 이 선수들이 상대팀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해서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응원 구호를 더그아웃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지역비하의 의미가 담긴 조롱성 응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사회적 비판이 무척이나 큰 상태고 이게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일이 터진 거를 알자마자 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6개월 배제고 출전 징계라는 단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꽤나 예. 중징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는 따로 별도로 6개월의 징계 기간 안에 징계에 대한 그 논의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번 징계는 즉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재고가 청룡기 2회전에서 몰수패 처리가 됐고요. 청룡기 잔여 일정은 물론이고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와 봉황기 대회가 또 있거든요. 이 전국 고교 야구 대회 등 향후 6개월간 모든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입을 앞둔 고3 이 선수들이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9월에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이제 3학년 선수들은 본인의 실력을 보일 기회가 바로 이런 전국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회에 배제고 3학년들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선수들에게는 꽤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부정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자, 국내 최초 국제 장애인 골프 대회가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고요?
0: 네, 한국장애인골프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인천의 베릴 컨트리클럽 영종에서 2026 서울국제장애인골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대회는 2020년부터 서울시, 서울시체육회 후원으로 국내 대회로 열렸던 대회고요. 올해 처음으로 국제부 경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29일 열린 국내부는 지체장애 12명과 지적발달장애 18명, 청각장애 9명, 그리고 시각장애 8명이 출전을 해서 경쟁을 했고 이제 국제부가 아무래도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30일부터 이틀간 열렸고요. 세계 장애인 골프 선수권대회 여자 스탠딩 부문 1위가 우리나라 선수거든요. 이런 1위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한정원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비롯해서 일본, 홍콩 선수들이 출전을 했고요. 국내부와 국제부 모두 선수 3명과 경기위원 1명이 동행해서 아주 공정한 대회를 치른 끝에 일본의 아키야마 타쿠야, 이 선수가 하지절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2라운드 합계 157타로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의 동상희 선수는 합계 162타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장애인골프협회는 서울국제장애인골프대회가 경기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자리라면서 이 대회가 새로운 국제사회 협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 선수가 오랜만에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윔블던 대회에 나섰는데요. 단식 2회전에서 탈락을 했죠.
0: 아쉽기는 하지만 잘 싸웠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간 상황이라 이미 3경기를 치르고 본선으로 갔거든요. 본선 1회전에서도 승리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미국의 세계 25위 선수인 토미 폴 선수에게 2시간 11분 만에 3-0으로 졌습니다. 사실 그 권순우 선수가 예선 3경기 거치고 1회전에서 승리를 한 게 5년 만이에요. 윈블던 본선에서는. 근데 2회전에서는 폴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엔 충분했다는 생각입니다.
1: 예, 하이라이브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공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장애인고용청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6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 목적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 및 실태 파악이고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통계법 제18조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1만 1,000명 무작위 추출에 의해 선정됩니다. 조사 기간은 상반기는 5월부터 7월까지이고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조사 내용은 경제활동 상태 판별 및 상태별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등입니다. 조사 방법은 가구 방문 면접 조사이고 태블릿을 활용한 조사입니다.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괴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유용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부 031-728-711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훈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2: 네, 공단 경기남부직업력개발원에서 융복합훈련 직종훈련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훈련 후 취업 연계에도 도와드립니다.

0: 대신이 AI 기반 실무 중심 훈련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융복합 훈련 직종의 개요를 안내해드리면 첫째로 AI 데이터 분석 직종은 훈련 내용이 빅데이터의 이해와 통계 기초 및 분석 실습,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데이터 분석 등이며 둘째로 AI 세무회계 직종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및 급여자료, 연말정산, 4대 보험 실무, 부가세 신고 등 홈택스 전자신고 실무입니다. 셋째로 AI 활용 제품 설계 직종은 AI를 이용해 효율적인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및 기계 설계에 필요한 2D 설계 프로그램과 3D 설계 프로그램 실무이며 넷째로 AI 융합 사무 직종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및 사무 업무에 필요한 OA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모집 인원은 각 직종별 10명 내외이며 훈련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며 서류 접수 및 훈련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면 서류 접수는 수시 접수이며 훈련 시작일은 7월 초이고 훈련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훈련생 혜택은 교육비 전액 무료이고 훈련 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월 최대 33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식사 및 기숙사가 제공되며 최신 훈련 시설 및 장비와 우수한 강사진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및 지원 방법을 안내드리면 제출 서류는 입학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이며 제출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구인 소식 알아볼까요?
0: 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사업회에서 공무직 장애인 제한경쟁 기능직 미화직원 1명을 7월 7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전쟁기념관 청결 유지 및 환경 미화 업무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주 40시간 교대 근무이며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근무 기간은 정년 만 65세까지이며 수습 기간은 3개월입니다. 보수는 약 3,170만 원 수준이며 성과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이어서 상담직 구인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0: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주식회사 헬퍼스하이에서 콜센터 상담원 1명을 채용 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고객 전화 응대 등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1, 8시간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1개월이고 근무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약 23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기 서부지사 031-500-243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행정직 직원을 모집하는 업체도 있다고요.
0: 서울 농우군구에 위치한 휴비스 365 스쿨에서 행정직 지원 1명을 7월 10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홈페이지 블로그 관리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216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북부지사 02-6312-530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어서 매장 환경관리 직원을 모집한다고요.
0: 네, 투썸플레이스에서 서울지역 매장 환경관리 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매장은 을지로 입구역점, 양재 매원역점, 한티점, 판교 알파돔점 등입니다. 직무 내용은 식기세척과 매장 정리정돈 및 청소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직 3개월이고 근무 평가를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근무 연장 가능하고 이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3일 근무 1, 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시급 만 4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미화직원을 모집하는 업체도 있네요.
0: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진라드에서 건물 미화원 1명을 7월 23일 오전 11시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사옥관리 및 청소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6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시급 1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3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구인 소식 전해 주시죠.
0: 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커피창고에서 온라인 DM 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온라인 쇼핑몰 채널별 상품 DB 관리, 원두 및 커피 관련 상품 기획 및 운영, 상품 매출 및 재고 관리입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자격 1년 이상으로 스마트 스토어 및 오픈마켓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엑셀 및 MS 오피스 활용 숙련된 분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고용 형태는 6개월 계약직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3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가슴 아파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의 애청자라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 어느 분인지 잘 아실 텐데요. 바로 한글 점자 훈맹 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입니다. 올해 2026년은 박두성 선생이 훈맹 정음을 반포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송암 점자 도서관에서는 송암 박두성 기념관과 강화 교동생가 일대를 둘러보는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훈맹 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투어 송암 박두성 길 로드 뮤지엄 전시 기행을 진행합니다. 행사는요, 7월 22일 수요일, 25일 토요일, 28일 화요일 이렇게 세 차례로 진행되고요. 회차별 30명씩 총 9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요, 7월 1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박두성 선생의 삶과 한글 점자의 역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사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송암 점자 도서관 독서 문화팀 전화 032-876-3504 내선 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6일 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유재하가 부릅니다. 지난 날.

자, 우리는 한가종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곳곳에서 훈맹정음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문화현장도요,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가 현재 경기도 여주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한 전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오마이걸이 부릅니다. 돌핀.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오늘도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특별한 전시 소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오늘은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이번 달 7월 19일까지 열리는 특별 기획전입니다. 훈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의 별 전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제목만 들어도 우리 시각장애인과 관련 있는 전시라는 게 팍팍 느껴집니다. 훈맹정음, 한글 점자에 대한 전시군요.
1: 네, 네. 올해가 우리나라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능이 있는 영릉의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그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훈맹정음을 만드신 박두성 선생님의 한글 점자 창안정신을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기획 전시입니다.
0: 네, 이 전시가 지난 5월에 시작된 거죠, 그죠?
1: 네.
0: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전시장까지는 어떻게 가셨을까요?
1: 저는 지하철로 경강선 이제 여주역까지 이동한 다음에 여주역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택시인 경기도 광역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했어요. 차량으로 역에서 전시장까지는 한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0: 10분 정도. 네. 그 시각장애와 관련된 전시인 만큼 그 시각장애인 관람객 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면서요.
1: 네. 사실 전시가 상당히 네.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제 시각장애 관람객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전시장 입구부터 해설을 해주는 건가요?
1: 아, 해설사님이 문화관 앞에서부터 맞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전시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문화관의 전체 구조부터 설명해 주셨는데요. 건물 앞에 설치된 이제 촉지

0: 도를 활용해서 공간 배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1: 근데 이제 전시관이 굉장히 클 때 네. 둘러보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이번에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의 경우는 어땠나요?
0: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조명이 좀 어둡고 처음 방문했다면 구조가 좀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해설사님의 공간 안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전시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0: 네, 이제 전시장에 들어서면 한글 자음과 모음 28자, 점자 6점을 의미하는 28자의 빛 6개의 별이라는 전시 제목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네. 초반부에는 이제 훈민정음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는 전시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관련 기록물이나 책자 또는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는 그 세종대왕 상설 전시가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번 기획전에서는 한글 부분을 좀 짧고 핵심적으로만 구성해 놓았습니다.
1: 그런 다음에 이제 훈맹정음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두성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한글 점자를 만들게 된 과정이 소개되는데요. 당시 점자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도구나 자료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던 영수증도 있었고요.
1: 세상에.
0: 네.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시각장애 아동들이 읽을 수 있게 제작된 이소부화를 찍어내는 점자 인쇄용 아연판이 있었어요. 그 점자가 새겨진 아연판 위에 종이를 올리고 롤러로 밀면 점자가 찍혀져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아연판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유리장에 들어가 있어서 만져보진 못했지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점자 잡지인 촛불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단 한 권 남은 촛불 88호였고요. 그리고 지금의 점자 출력 단말기와 비슷한 박두성 선생님의 점자 타자기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 시각장애인 관람객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였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전시에 박두성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도 소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점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배우고 알기는 5분이면 족하고 읽기는 반나절이면 할 수 있다. 4, 5일만 익히면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1: 진짜요?
0: 있더라고요.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1: 아니, 이거 박주성 선생님 기준 아닙니까?
0: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 사실 솔직히 저도 아직 점자 읽는 속도가 점처럼 늘지 않는 편이라서 네, 네. 아, 그 글귀를 듣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1: 아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0: 아, 그런 것
1: 네,
0: 같습니다.
1: 네, 네.
0: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시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자가 누군가의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지고 이어져 왔다는 걸 다시 네.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아유, 네. 특별전 왜 또 다른 전시가 또 있었다면서요?
0: 기획전 옆에요. 그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을 주제로 한 상설 전시가 있어요. 세종대왕의 생애, 한글 창제, 뭐 추국이나 자격루 같은 과학기술, 당시 음악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영릉에는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효종대왕의 능도 있어요. 그래서 효종대왕의 업적을 소개하는 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전만 보고 나오기보다는 상설전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전시가 전체적으로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그 이번 전시를 쭉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0: 사실 이 문화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네. 박물관 전시장들이 비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전시장이 더 많이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지 사회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
0: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가 있는 전시에 우리 시각장애인들 참여가 늘어나야 이런 전시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관람 정보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려요.
0: 네. 이번 특별 기획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 별은요. 이번 달 7월 19일까지 진행되고요.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1: 사전 예약제입니다.
0: 네. 그래서 네. 예약하실 수 있는 문의 전화 알려드리겠습니다. 031-885-8859 031 365-5651번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한글과 점자,

0: 세종대왕과 박두성 선생님의 정신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인 만큼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전시 소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0cm가 부릅니다. 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사는 시각장애 권영배입니다. 평상시에도 봉사로 많이 댕기는 이런 편이거든요. 뭐 안마도 다니고 또 뭐 슈퍼주 댄스도 또 가서 한 번씩 잡아주고 또 경기미녀도 좀 한 번 잡아요. 안마는 이제 그 무슨 행사 때마다 가끔 가서 이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오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좀 피로를 풀어주고 이제 혀를 떨어지면 그분들이 엄청 좋아하죠.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고 또 뭐 이게 시각장애 단체의 노타리 클럽 케인스라는 그런 노타리 클럽의 그런 또 회장 직위도 맡고 있고요. 슈퍼주 댄스는 이제 뭐 이렇게 사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예전에 눈 볼 때 그런 걸 좀 잘 배웠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 배우러 오시면 저는 이제 그 그냥 순수하게 봉사 정신으로 좀 가르쳐주고 잡아주고 그러는 거죠. 또 경기민요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가끔 이제 공연할 때 어쩌다 하면 이제 가요도 부르고요. 뭐 등산이나 이런 데 가셨어도 이제 그 이제 사람들 많은 속에서 경기민요

그런 거 한 몇 도수 두 손오공씩 불러주고 그랬죠. 제가 못하지만 경기민요 청춘과 한곡 해보겠습니다. 이

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권영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상시에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요. 안마 봉사로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예전에 배운 스포츠 댄스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경기 민요를 부를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경기 민요를 불러서 흥을 돋군다고 하셨습니다. 이야, 일단 특기가 정말 다양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꽁꽁 쌓아안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마, 스포츠 댄스, 경기 민요 이렇게 행복을 나눠주시는 게 권영배 씨에게 또 다른 행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네,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더 버즈가 부릅니다. 턴, 턴, 턴.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번에 스포츠 관련 다큐멘터리 화면 해설할 네. 때 선수의 이름을 모를 때는 이제 동생의 도움을 받았다.
1: 그랬죠.
0: 네. 근데 이 이름이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1: 너무 많죠.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이 왜냐면 그 뭐 이렇게 그냥 보이는 사람들은 얼굴로 대부분 이름을 기억을 못해도 얼굴로 기억을 하잖아요. 아니면 특징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지만 이제 저희가 화면 해설을 하거나 들으실 때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구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0: 맞네요.
1: 그렇죠. 이름을 이제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을 인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이제 상황 전개가 될 텐데.
0: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이 발음이 어려우면 그것도 성우님들이 이제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제 그런데 이게 제일 저희가 난감할 때는 이렇게 무리가 나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폭이 나온다던가 학생들이 막 나오는데 이름을 안 주는 경우예요. 뭐 수아 1, 2, 3, 학생 1, 2, 3.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누구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뭐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등장인물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이름은 안 주고 누구의 뭐 그러니까 뭐 엄마 누구 부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누구 뭐 누구 부 이럴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 이렇게 쓰다 보면 좀 화면 해설이 좀 군더더기가 생기고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화면 해설에서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름을 안 틀려야 된다 그런 강박이 있죠. 이름이 틀리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조금 전에 한 작품의 주인공 남자 이름이 지혁이었어요.
0: 지혁.
1: 그 다음 드라마 이름이 진혁이었어요. 제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지혁으로 쓸까봐 굉장히 계속 검토를 하면서 화면 해설을 썼던 경우가 있고요. 여기 은혜하는 도정님마의 경우도 그 은조가 잠깐 궁에 들어갔을 때 이름을 홍씨라고 했잖아요. 네. 감홍씨 이럴 때 홍씨. 근데 여기 또 수구이 홍씨가 나오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이건 또 성우님한테 발음을 좀 분명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그 앞에 꼭 수구이 홍씨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전제를 주고 이제 그 다음에 홍 씨가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게 됩니다. 네.
0: 야 이게 이런 좀 고충을 들을 때마다 화면 해설이 정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구나.
1: 네, 좀 어렵습니다.
0: 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도 만나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왕 이규가 독초에 중독됐다는 사실이 정말 모두에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영을 쳤던 이규가 이제 숲으로 향한 장면까지 감상을 했습니다. 네.
1: 그 열이 의금부지사에게 지시하기를 왕을 지금 밖에 두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걸로 몰아서 이제 그 안에 들여보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죠. 그 숲으로 들어온 이규는 말을 타고 막 달려왔는데요. 굉장히 광기 어린 눈빛으로 막 그 범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환영이죠. 계속 범을 찾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병사들이 한테 이제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여기저기 범이 나타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게 해서 그 이제 이규가 막 우왕좌왕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궐로 몰아가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숲을 벗어나서 궐로 이제 모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직후 모든 사방의 궐 문이 다 닫혀요. 그래서 그 안에 갇히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뭐 걔 없느냐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이었죠.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볼게요.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오냐, 네가 저 어자를 노리고 내 네 본색을 경호년에 알아봤어야 했거늘.
3: 어머니! 어머니!
4: 과거 어머니. 이규가 대전마당에서 선왕의 후궁을 찔러 죽인다. 4명부 여인들이 덜덜 떨며 엎드려 있다.
2: 이번엔 누가 아바마말 따라 이 저승으로 가실 텐가?
4: 분노에 찬 열이 대전문을 밀치고 들어와 후궁들 앞에 선다.
5: 그만하십시오.
2: 네가 대신 죽을 테냐?
5: 후폭풍 감당되시겠습니까? 원자는 미령하고 유일하게 남은 핏줄마저 죽여 왕실의 대를 위협하셨으니 한직으로 내쳐진 대신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반정 명분도 없을 터.
2: 닌놈이
5: 빛나지 말라 하셔서 그늘로만 걸었고 세상에 알아보지 말라 하셔서 홀로만 다녔습니다. 절 계속 그리 살게 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전하께서도 아무도 해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4: 한풀 기세가 꺾인 이규가 피 묻은 검을 내던진다.
5: 그 밤
4: 현재
5: 그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4: 이규가 검을 빼든다.
6: 그 칼로 너를 베었어야 했느니라.
4: 이규가 거침없이 검을 휘두르자 열도 칼집에서 검을 빼며 막는다. 열은 자신의 목을 향해 내려오는 칼날을 피하며 검집을 내던지고 온 힘을 다해 이규의 공격을 받아낸다. 방분한 이규가 이를 악물고 달려든다. 잠긴 문 밖에서 은조와 의금부가 대기 중이다. 은조는 문을 밀고 들어가고픈 충동을 참기 위해 주먹을 꽉 쥔다. 열의 맹렬하고 날카로운 공격을 이규가 버티듯이 간신히 막아낸다. 열은 완력으로 밀어붙이며 맞댄 이규의 검을 멀리 날려버린다. 날아간 검이 어도의 수직으로 내리꽂힌다. 당황한 이규가 열을 죽일 듯 노려보다가 다시 검을 잡으려 하는데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검을 쓰러뜨린다. 은조가 활시위를 팽팽히 당기고 있다. 화살 끝엔 손뭉치가 아닌 날카로운 화살촉이 반짝인다.
2: 역도다!
4: 열이 분개한 이규의 목에 검을 겨눈다.
5: 기어이 형님 목에 칼을 겨누하는 것입니까?
2: 네, 이놈!
4: 이규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규는 자신의 귓가에만 울리는 환청을 쫓아 굳게 닫힌 문과 담벼락을 홀린 듯 바라본다. 커다란 범 한 마리가 마당 가장자리 행각을 따라 거닐고 있다. 이규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호랑이의 환영을 눈으로 쫓는다. 은조가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를 내린 채 이규를 주시한다. 이규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보다 못한 은조가 달려온다.
7: 지금 보시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4: 이규가 텅 빈 눈을 부릅뜬다.
6: 어면 저것은 무엇이냐?
4: 범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다.
7: 잘 보십시오. 범의 형상이 아닙니다.
4: 지켜보는 열의 시선에 안타까움이 어린다.
6: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4: 순간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몸을 웅크리고 있던 범이 연기가 되어 홀연히 사라진다.
0: 아, 그럼 이제 그 이규가 내가 보던 게 범이 아니라 잘못된 거구나. 환영이구나.
1: 그렇죠. 환영임을 깨닫게 돼요. 은조의 말을 듣고. 네. 그래서 은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하는 전하의 사명을 저버린 탓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전하는 누구보다 백성을 처연히 여기셨어야 한다고, 그것이 어자에 앉은 자의 책무이고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규는 은조의 그 말을 듣고 민직, 그러니까 은조의 아버지죠. 네. 민직을 떠올려요. 맨날 민직이 자기에게 간언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규가 막 그래 실성한 듯 웃다가 이제 그 얼굴이 팍 일그러지면서 되게 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그 상황을 이제 모두 깨닫게 된 거죠.
0: 그 임사용은 어떻게 됐나요?
1: 그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0: 네.
1: 근데 제이가 이제 와요. 찾아와서 아버지의 명으로 내가 침전에 드릴 독초를 사드렸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실은 거짓 자백이죠. 형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했었던 거죠. 임사영과 제이는 둘 다 이제 옥사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대비는 막 그 열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이제 막 버선발로 달려와서 아들 앞에 와요. 그래서 아들이 그 엄마에게 이제 그 신발을 그 신겨주면서 그 애타하는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이제 그만 놀아야겠다고.
0: 그만 논다? 어,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오.
1: 그래서 선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위라는 거는 왕이 살아있을 때 왕의 자리를 넘겨주는 건데요. 선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걸문 앞으로 막 몰려왔던 그 백성들 앞에 이제 은조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길동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0: 어머나.
1: 네, 그 중에 해림도 있었는데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네,
0: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7: 해림 아씨?
4: 백성들도 하나둘 탈을 벗는다.
7: 은조야.
8: 은조야.
9: 홍인여.
7: 홍은여님.
10: 이 나도 왔다.
4: 동주댁 일행과 덕중 노을 등 은조야. 모두의 시선이 은조에게 향한다.
7: 은영님.
11: 은조야.
7: 은영님. 아니 어떻게 다들
9: 보 이제야 해가 뜨고
4: 찬란한 햇살이 아침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고루 비춘다. 백성들이 든 횃불만큼이나 찬란한 태양이 조금씩 중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0: 며칠 후 대전 마당. 왕의 즉위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
1: 주상 전하답시오!
0: 검은 구정복을 입은 열이 색색의 구슬이 늘어진 면류관을 쓰고 대전마당에 들어선다. 배복으로 된 호를 쥐고 위엄있게 걷는 모습에 양쪽으로 늘어선 문무백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열은 오방색 의장천이 드리워진 어도를 따라 대전으로 향하고 의관을 정지한 대추가 호위하듯 그 뒤를 따른다. 윤복과 영의정은 흐뭇한 미소를 띤 채 대신들 사이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다. 열은 흔들림 없는 올곧은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대전 계단을 오른다. 황금빛 의복에 화려한 가치를 쓴 대비가 예단에서 일어나서 열을 맞는다.
2: 왕도를 걸을 때마다 새기세요. 왕의 모든 걸음은 백성을 향해야 합니다.
3: 명심하겠사옵니다, 어마어마.
1: 국공사배 일배.
0: 대신들이 어조 앞에 선 열을 향해 절을 올린다.
1: 일배.
0: 궐문 앞에 모인 백성들도 절을 하고 있다.
1: 삼배.
0: 한편 사가로 내쳐진 이규는 흰 적삼 차림으로 방구석에 앉아서 정신없이 범을 그리고 있다.
1: 사배.
0: 벌건 인두가 임사영의 손등에 노비의 인장을 남긴다.
4: 근년의 조선은 간신 임사영과 포악한 주군으로 곤궁하고 어지러웠다. 이 책임은 이들의 죄를 도회시한 나와 여기 문무백관에게도 있다.
0: 대신들이 송구함에 고개를 숙인다.
3: 허나 이 난세에 유일하게 백성들을 가엾이 여긴 자가 있었으니 길동이다.
0: 대신들이 술렁인다.
4: 하여 오늘 이후 길동과 관련된 모든 죄인을 사면한다.
5: 하오나 주여나, 길동은 도적이...
4: 만일 그를 한낱 도적이라 비하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의 마음을 헐뜯는 자가 있다면 이는 조선의 인의를 해치는 것이오. 그가 바로 역적이다.
0: 반발한 신하가 고개를 숙인다.
4: 답해보라.
6: 저희 황금하옵니다.
0: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7: 아유, 열을 멋있네요.
8: 네,
7: 딱 자기 자리 같네. 네. 그리고 임사영은 노비가 됐고요.
8: 네, 그리고 이제 그 형 이규는 사가로 일단 그냥 보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네. 기와집이죠. 그런 아. 곳으로 보내서 그냥 왕이 아니라 이제 그냥 양반으로 살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아들 그 임사영의 아들인 제인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조의 오빠 대일이 친구니까.

0: 불러가지고 만든 그런 네. 그 함거를 타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나라가 너무 망가졌잖아요. 그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임금이. 그래서 이 망가진 나라를 재건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늘 계속 그 업무를 봐야 되니까 이제 막 코피까지 흘리면서 정사를 돌보게 돼요.
1: 네, 어떻게? 근데 은조랑은 또 어떻게 돼요?
0: 은조는 네. 일단은 이제 거래 막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열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못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기를 쓰듯이 매일 매일 은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1: 열이요?
0: 네.
1: 이야. 그렇게 바쁘다며?
0: 그 와중에 잠도 못 자면서 그걸 네. 써서 보냅니다. 대추는 이렇게 정사에 매달려 있는 열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은조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1: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0: 그런가요?
1: 모르겠어요.
0: 근데 막 보니까 기운이 나던데요.
1: 그런 식으로? 네. 네네네.
0: 그래서 이렇게 둘이 딱 만났는데 이제 너무 서로를 그리워했을 거잖아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아주 애틋한 입맞춤을 나누고 그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은조가 침전에서 탕약을 달인다.
3: 제대로 듣고 있던 거 맞아?
4: 귀에 박히게요. 서신마다 써놨잖아요. 보고 싶다, 그립다. 열흘 내내 듣던 말이거든요.
3: 듣긴 했어? 난 여태 못 들은 줄. 답신한 적 없길래.
4: 그냥 이래저래. 여느 백성답게 정신없이 사느라요.
3: 왜 아직도 정신없이 살아? 한잠도 안 자고 이런 연우왕 보람없게?
4: 그러니까요. 마시고 한잠 자라고요.
3: 그러니까 안 마셔. 얼마 만에 맞는 건데. 밤새 뜬 눈으로 볼 거야.
2: 열이 새침하게 고개를 돌리자 은조가 살푸둔는다.
4: 내의원 가서 하나하나 정성 담고 마음 담아 가져온 약재인데요.
3: 마음?
2: 열이 좋아서 피식 웃는다.
3: 대의원은 또 언제 가봤대?
4: 바뀌었을 때요. 대비마마께 탕약 올리려고 바지란히 드나들었죠.
2: 은조가 뭔가가 생각난 듯 부채질을 멈춘다.
4: 그때는 대군 시절이니 어쩌지 신용이라도 했지. 이러다 또 바뀌면 왕이 웬 말...
2: 은조가 돌아보는데 열이 앉은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있다. 은조가 부채를 내려놓고 애잔하게 쳐다본다.
4: 그건 안 되겠어요.
2: 열은 고개를 떨군 채 까무룩 잠들어 있다. 은조가 열의 옆에 바짝 다가앉으며 떨궈진 그의 고개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다. 그리고는 잠든 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짓는다.
5: 죄인이 달아났다! 죄인이 달아났다!
2: 임사영의 함거가 비어있고 부서진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금침에 누워 잠들어 있던 열이 흠칫 놀라 깨어난다.
3: 은조.
2: 열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다. 붉은 곤룡포를 입은 모습이 펼쳐진 청동명경에 비치지만 열은 확인이라도 하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열이 진정하고 서탁 앞에 앉는데 은조가 온다.
4: 깼어요?
2: 열의 표정이 굳어있다.
4: 왜 그래요?
2: 열이 은조의 팔을 와락 당겨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은조가 불안해하는 그의 등을 가만히 다독여준다.
4: 나쁜 꿈이라도 꾼 거예요? 꿈에서 혼이라도 바뀌었어요?
3: 네가 사라져버렸다. 네가 또 잘못돼서 나만 네 몸에 남은 줄 알았어.
4: 그게 무슨...
2: 은조의 얼굴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진다.

0: 그러고 보니 혼이 바뀔 때마다
1: 서로가 위험한 순간이었어.
2: 은조가 놀라서 눈을 깜빡인다.
0: 알고 있었던 거예요?
2: 열이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0: 왜 말 안 했어요?
1: 이런 얼굴일까 봐.
2: 은조의 얼굴이 죄책감으로 굳어있다.
1: 100번, 1000번 받기로 하지. 내가 한달음에 달려갈 거야. 발병 나도록.
3: 야, 은주도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영혼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됐네요.
4: 네,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너를 봐야 되니까 내가 탕약을 먹고 잠들 수가 없다. 이 귀한 시간에 막 이런 열한테 이렇게 얼결에 탕약을 먹여요. 그래서 일단 재웁니다. 그리고 잠든 열의 옆에서 열을 보면서 이제 서신을 써놓고 궐을 나오게 돼요.
3: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들어본 내용에 죄인이 달아났다고 임사용이 타고 있던 함고가 비어 있다고 했는데 임사용 그럼 사라진 거예요?
4: 진짜로 사라진 거예요. 자물쇠가 다 부서져 있고 세상에. 사람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은조가 궐에서 나와서 이제 열과 나눈 대화를 이렇게 나누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로 은밀히 따라붙어요. 근데 보니까 검을 들고 있었죠.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에 이렇게 천이 감겨 있었고 그 천에 피가 배어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잠에서 깨어난 열은 은조가 남기고 은조가 없으니까 이제 너무 실망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서신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읽게 됩니다.
3: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마지막 내용입니다.
5: 내 지난 열흘은 오롯했어요.
2: 열이 서신을 읽는다.
5: 서신으로 물어오는 안부가 반가워서 그립다는 투정이 포근해서 잘 자라는 당부가 아늑해서
1: 더 많이 해야겠다.
5: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 그리움은 모두 내가 가져가요.
2: 열이 서신을 접고 서탁 서랍을 연다.
5: 그러니 오롯이 잠들기를. 그리고 나는 오롯이 그리워하기를.
2: 연꽃 장식이 달린 가락지가 있다.
5: 다만 깊이 또 오래.
6: 말려도 가실 거죠?
2: 처소복도.
1: 괘씸해서라도 가야겠다.
6: 예?
1: 허락도 없이 내 그리움을 가져간다잖아.
6: 날이라도 밝으면 가시죠.
1: 오늘 밤을 넘기기 싫다.
6: 뭘 하시려고요?
1: 내 오래된 결심.
2: 같은 시각 밤거리 누군가가 은조의 등 뒤에서 그녀의 목에 검을 겨누고 있다. 은조가 얼어붙어 있는데 손목에 찬 홍팔찌가 희미하게 반짝이며 가슴이 죄어온다.
0: 안 돼! 내가 위험해지면 또!
2: 열이 차고 있는 청팔찌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은조가 홍팔찌를 내려다본다.
0: 왜 팔찌가... 설마...
2: 은조가 얼른 팔찌를 끊어낸다. 바닥에 떨어진 홍팔찌가 빛을 잃자 열의 청팔찌도 저절로 끊긴다.
7: 확인만 좀 하겠다잖아.
6: 웬 소란이냐?
2: 침전 마당.
6: 물러서라.
2: 병사들이 제의를 놓아준다.
8: 흥문조, 궐이 없습니까?
1: 왜? 무슨 일이야?
2: 과거, 임사영이 한 말.
9: 그 말 누구에게 들었느냐?
8: 걸리는 것이 있어 다시 갔던 것인데.
10: 이미 내려놨다!
2: 역참에 대기하던 함거가 열려있고 병사들이 임사영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다. 제이가 달려가 보는데 제이가 옷을 싸준 보자기에 혈서가 적혀있다. 현재
8: 전하께 남긴 것이었습니다.
1: 흥은조가 위험해.
2: 바닥에 떨어진 홍팔찌와 청팔찌가 제가 되어 사그라진다. 은조는 열과 영혼이 뒤바뀌지 않음을 알고 안도한다.
0: 그대로야.
9: 어떤 생각하면 이대로 널 찌르고 네 어미도 죽일 생각이다.
2: 은조에게 검을 겨누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임사영이다. 임사영은 분노에 찬 눈으로 은조를 쏘아보며 정면으로 걸어와 그녀와 마주선다.
0: 왜 이러십니까?
2: 임사영의 칼날이 은조의 목을 벨 듯 가까워진다.
9: 네가 다 망쳤다.
2: 임사영이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읊조린다.

0: 길동.
1: 놀라 커다래진 은조의 눈을 보며 임사영이 제이가 한 말을 떠올린다.
2: 사람은 모두 귀하다 하던데요.
0: 죽은 애주의 말이었지. 그 헛된 망상이 너희들을 경거망동하게 만들었구나.
3: 아, 임사영 끝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네, 나쁜 놈이에요.
4: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 가문이 몰락했고 집도 몰수당했고 막 이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방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은조를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뭐 술상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없고 이제 일단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이 기녀들이 은조가 그때 막 그 왕 앞에서 춤추던 기녀들을 구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일단은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사영은 열에게 서신도 전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길동을 살리고 싶다면 홀로 당도하라. 내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어라. 이런 서신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이 당연히 그걸 받았으니까 은조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달려올 것 같은데요. 은조가 무사할 수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3: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화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사실 실천하는 게 어렵지 다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이런 말 자주 하곤 하잖아요. 근데 포기하긴 쉽죠. 오늘은 이 일이 늦게 끝나니까 운동 포기, 회식 있으니까 다이어트는 포기, 언제 쓸 일 있겠냐 싶어 영어 공부도 미룹니다. 근데 이걸 한 문장으로 엮어보면 다짐을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사는 게 의미도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속 뭔가를 포기하게 되더라도 다짐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오늘도 마음 다잡고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 첫 곡은 김현철의 오랜만에였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곡인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곡이죠. 다짐과 포기,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자주 하시나요? 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어쩌면 둘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실천은 못하더라도 계속 다짐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포기는 왠지 실패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도 상처받지 않고 기분 좋게 한 주 생활해보겠다 다짐하면서 오늘 순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LP카페에서 편안한 추억여행 함께하려고 하고요. 또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는 익숙한 듯 낯선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변의 모래밭 한번 밟아볼까요?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이어서 에보니스가 부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그리고 에보니스가 부른 모래 위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조선숙님, 월요일 장사 준비로 정신없는데 노래가 달래주네요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숙님, 주로 월요일에 와주시는 것 같네요. 이번 한 주 손님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은서님께서는 좋은 노래는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명곡이 지닌 힘이죠. 언제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 질리지 않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의리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옛날 호떡 드시고 싶다 하셔서 서문시장 가서 호박죽이랑 호떡, 술빵, 찐빵 사갖고 갑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우와, 제가 다 좋아하는 거네요. 호박죽, 호떡, 술빵, 찐빵. 아버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김의리님, 정겨운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밴드 노래 듣고 LP카페로 넘어가 보죠. 플라워의 애정표현, 그리고 체리필터입니다. 낭만고양이.

아날로그 선율 속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만나보는 LP 카페. 오늘도 그 시절의 음악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곡은 희자매의 대표 히트곡 실버들입니다. 희자매, 인순이를 중심으로 김재희와 이영숙으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이었죠. 비주얼이 독특하고 세련됐었고요. 가창력도 압도적이라서 데뷔하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남성 팬들을 아주 많이 확보했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무려 280일이나 군대 위문 공연을 했다고 해요. 이들의 히트곡이자 데뷔곡, 오늘 들으실 실버들인데요. 김수월의 시에 안치행이 곡을 붙인 노래죠. 실버들은 가지가 아주 얇고 긴 버드나무를 가리키는데요. 떠나는 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허물을 실버들 가지가 수천만 가닥이나 뻗어 있어도 단 한 가닥도 붙잡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해 풀어냈습니다. 한국적인 멜로디, 디스코풍의 리듬과 비트가 접목된 실버들, 이 시간에 함께 듣기로 하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입니다. 피버스는 1978년 연세대에서 결성된 캠퍼스 밴드인데요. 그해 제1회 TBC 해변가요제에서 인기상을 받으면서 데뷔했습니다. 보컬 이명훈의 뛰어난 외모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랑을 받았죠. 오늘 함께 하실 그대로 그렇게는 피버스의 데뷔곡인데요.

떠나가는 연인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과 서글픈 마음을 솔직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명은 특유의 시원하면서도 감성적인 보컬이 노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도 70, 80세대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로 사랑받고 있죠. 그럼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희잠의 실버들, 이어서 휘버스가 부릅니다. 그대로 그렇게.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카페. 이번엔 신조음계의 데뷔곡인 나만의 꿈을 준비했습니다. 신조음계는 두 장의 음반을 발표하고 해산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나만의 꿈이 사랑을 받았죠.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삽입돼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받으면서 재결성을 했었고요. 한 장의 음반을 더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조음계 보컬은 이성욱인데요. 그는 신조음계가 해체되고 부활의 보컬로 들어가 7집 앨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성욱은 신조음계 전에 아기천사라는 밴드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성욱이 팀에 합류하기 전 여기에는 아주 걸출한 스타 한 명이 잠시 몸을 담았었습니다. 바로 신해철이었는데요. 신해철이 무한궤도 들어가기 전에 아기천사 멤버였던 작곡가 원경의 요청으로 팀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강변가요제 출전곡 기다림은 사랑의 시작이야라는 곡을 만들고 직접 불렀는데 안타깝게도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그의 강변가요제 대상곡은 이상은의 담다디였죠. 재밌는 건요, 아기천사의 출전곡은 훗날 신해철의 2집 솔로 앨범에 다른 제목으로 실려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곡이었냐면 바로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였죠.

네, 그 전에 이미 아기천사 데뷔 앨범에 같은 제목으로 수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기천사는 좀 운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죠. 이들의 데뷔 앨범엔 신해철의 이 곡 말고도 조정연의 탁자 위의 장미까지도 있었는데 또 사랑할 거야라는 노래도 실렸었죠. 이 사랑할 거야는 이상은이 자신의 2집에 실으면서 대표 히트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두 곡 들어볼 텐데요. 먼저 신조음계 나만의 꿈 듣고 이어서 이상한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사랑할 거야.

0: 오늘 LP 카페에서는 1970년대 말 사랑받았던 두 곡, 희잠의 실버들,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이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 히트곡이죠. 신조음계가 부른 나만의 꿈, 그리고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바로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만남은 늦었지만 오래 듣게 될 노래와 만나보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이번 한 주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는 뭐 음식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드시는데
1: 네네.
0: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1: 이런 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래도 김밥을 고를 것 같은 게 뭐 지금까지 평생 제가 거의 일주일에 세 번씩은 먹는 것 같은데
0: 자주 드시는 편이에요. 네,
1: 질리지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해먹 너무 좋아하니까 네. 해먹는 지경까지 왔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김밥은 뭐 사 먹어도 해먹어도 평생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요즘 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김밥들이 많은데
1: 맞아요.
0: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아주 이색적인 김밥, 특이한 김밥 맛있는 거 있으면 좀 하나
1: 제가 좋아하는 김밥은 네. 네. 계란말이 김밥이라고 네. 그 김 대신에 네. 계란을 얇게 이렇게 편 그 지단 만들기 직전에 그 계란으로 네. 김밥을 감싸는 건데요. 그게 되게 그 김밥의 따뜻한 온기도 네. 오래 가면서 그 계란말이 김밥은 또 겉에가 이제 부드러워가지고 식감도 좀 좋아서 만약에 부드러운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란말이 김밥은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당시에 이제 개막식에서 박정현이 브라운 아이즈랑 한국 대표로 무대에 올라서 공식 로컬 주제곡 렛츠 겟 투게더를 불렀었어요.
1: 아, 그랬었나요?
0: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월드컵 뜨거운 열기가 여전할 때 이제 오퍼스4라는 이 R&B 발라드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사실 여름에 그것도 이런 월드컵 시즌에 이렇게 잔잔하고 좀 깊은 음악을 발매했다는 게 참 이 음반에 이 아티스트가 자신감이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1: 보통
0: 들고요.
1: 보통 자신감 아니면 이런 거 감행 못하죠.
0: 실제로 이 4집 타이틀곡인 꿈에라는 예. 곡이 이제 박정현의 첫 음악방송 1위 곡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1위 곡으로 남았는데요.
1: 아, 그랬군요.
0: 예, 본인도 이 곡이 이런 시기에 어떻게 1위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을 만큼 진짜 온 국민이 월드컵에 정신이 뺏겨있는 와중에 이 꿈에라는 곡은 진짜 좋은 음악의 힘으로 1등까지 갔던 곡입니다.
1: 그렇군요.
0: 예,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월드컵 시즌에 앨범을 냈듯이 사실 타이틀곡 외에도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이 수록된 앨범인데요. 네. 오늘은 수록곡 중에 좀 처절한 이별 노래 미장원에서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미용실 가서 머리 짧게 단발로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별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1: 먼저 떠올리게 됐죠.
0: 네, 요즘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근데 이 미장원에서라는 곡은 이제 이별 후에 여성이 머리를 자르러 가서 이제 이별 후에 자신이 겪어온 그 많은 이별의 단계들, 감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묘사하는 그런 곡인데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처절하게 슬픔이 느껴지는 곡이고요. 이별 후의 감정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가사 덕분에 이 곡은 이제 수록곡이지만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그런 힘을 가진 곡이어서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1: 그럼 박정현의 미장원에서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정현의 미장원에서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 가요와 함께 하시다 보면은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거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 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승기의 노래 듣죠? 추억 속의 그대.

0: 이승기의 추억 속의 그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프라이머리와 다이나믹 듀오가 함께 부른 잔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1: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허연 미세 안개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쿨링 포그, 우리말로는 안개형 냉각수라고 해서 미세한 물 입자를 공기 중에 뿌려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물방울이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옷이나 피부에 닿아도 잘 젖지 않고 금방 증발해버리면서 주변의 온도를 조금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요즘 대도시에는 곳곳에 냉방장치가 갖춰져 있어서 참 편리하지만요. 그래도 가끔은 시골집 툇마루나 원두막이 그립습니다. 특별한 냉방장치는 없었지만 그늘 안에 눕거나 앉아서 바람으로 땀을 식히고 수박과 참외, 제철 과일로 몸에 열기를 가라앉혔지요. 어쩌면 그때 그런 모습이 건강한 여름나기였던 것 같습니다. 냉방병도 없고 여름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으니까 말이지요. 안다성의 노래입니다. 바닷가에.

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9년 6월 어린이 잡지에 발표한 여름과 어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과 들에는 벌써 싱싱한 녹음이 우거졌고 가게집 몰판에는 앵두와 버찌가 벌려진 지도 오래입니다. 햇볕도 제법 뜨거워졌고 여름방학도 이제 한 달 남짓하게 남았습니다. 해마다 여름을 맞을 때면 거듭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여름은 분명히 성숙의 철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이 자기 완성을 위하여 가장 많이 노력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누가 이 철을 한가롭게 편안하게 쉬는 철이라 합니까?

보십시오. 싱싱한 녹음에는 작은 열매가 부지런히 커가고 꽃반 놀이터에는 벌떼의 부지런함이 굉장합니다. 그뿐입니까? 따갑게 내리쪼이는 땅바닥에는 개미의 부지런함이 또한 수월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의의 있는 때에 있어 어떤 일, 어떤 부지런함으로써 다른 것에 지지 않을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다 같이 머리를 숙여 생각해 보십시오. 바니걸스의 파도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부터 열게 되죠. 냉수든 탄산음료든 시원한 걸 찾아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여름을 났을까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냉장고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정용 냉장고가 없던 시절 어머님들의 최고 관심사는 상하기 쉬운 음식물 관리였습니다. 김치나 된장, 간장처럼 오래가는 발효 음식도 더위를 피해주기 위해 항아리에 담아 땅속에 묻었고 매일 먹는 반찬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그릇째 담가 놓았지요. 그나마 동네에 얼음장수가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얼음장수 아저씨는 큰 짐자전거 뒤에 커다란 얼음덩이를 싣고 배달을 다니셨지요. 얼음덩이를 톱으로 썰어서 팔던 시절, 동네 아이들은 떨어지는 얼음 조각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항상 그 곁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름마다 얼음 가게 앞에는 얼음을 사려는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요. 1950년대 말부터 미국산 냉장고가 들어오긴 했지만 서민들은 구경하기도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상위 1% 부잣집에서나 볼 수 있었지요. 서민들 가정에서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가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냉장고가 등장합니다. 금성사에서 냉장실과 냉동실이 하나로 붙어있는 120리터짜리 눈표 전기 냉장고를 최초로 내놨는데요. 당시 가격이 8만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로자들 평균 월급이 4,000원에서 8,500원 수준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고가품이었지요. 동네에 냉장고를 가진 집은 한두 집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워낙에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냉장고를 부엌에 두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안방이나 대청마루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고 그 위에 하얀 먼지천까지 덮어서 지극정성으로 관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들어보시죠. 김정구의 수박 타령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시스터즈의 수박집 머스매, 그리고 김만수의 시골 풍경.

이내야 잡수시면 둥글둥글 둥글 젊어지고 천년 천각 잡수시면 둥글둥글 둥글 사랑일세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싸구나 둥글둥글 둥글둥글 맛이

잡수시면 둥글둥글 둥글 몸 풀리고 님 그리워 잡수시면 둥글둥글 둥글 님이 오네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싸구나.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젊어지고 천녀총과 잡수시면 둥글둥글둥글 사랑일세 자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야 이건 참 싸구나.

네, 김만수의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김정구의 수박타령, 이시스터즈의 수박집 머슴에 들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냉장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냉장고가 부의 척도가 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도 많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 어느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냉장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서 집안 형편을 슬쩍 떠보는 일도 있었고요. 빈집털이 도둑이 트럭을 동원해서 무거운 냉장고를 훔쳐가는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동네에 냉장고 있는 집이 손에 꼽히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부잣집 냉장고는 동네 공동창고가 되곤 했습니다. 상하게 씌운 생선이나 고깃덩이를 남의 집 냉장고에 맡기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지요. 며칠 뒤에 고기를 찾으러 갔는데 신문지나 비닐봉지로 싼 모양새가 다 비슷해서 남의 집 고기랑 바뀌기도 하고 깜빡 잊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찾으러 가서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냉장고 칸을 빌렸으면서 정을 나누던 시절이었지요. 처음에는 냉장고의 용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기계라기보다 단순히 음식을 차갑게 식히는 용도로 오해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1960년대만 해도 나라의 전력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냉장고가 전기를 많이 먹는 애물단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더위가 꺾이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예 냉장고 선을 뽑아버리는 집이 태반이었지요. 그 당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냉장고를 쓰지 않는 겨울엔 내부를 잘 닦고 전체를 비닐로 꽁꽁 싸서 묶어두자. 네,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여운의 마음의 시냇물, 논두렁밭두렁의 외할머니 댁, 강병철과 삼태기의 냉면, 그리고 김상범의 냉면 타령 네 곡 듣겠습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여운의 마음의 시냇물, 논두렁밭두렁의 외할머니댁, 강병철과 삼태기의 냉면, 그리고 김상범의 냉면 타령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냉장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냉장고가 대량 생산됐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수, 필수 품목에도 들어가며 집집마다 냉장고를 하나씩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냉장고들은 요즘처럼 냉동실에 성에를 녹여주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 지나면 냉동실 벽에 성에가 두껍게 얼어붙곤 했지요. 어머님들이 나를 잡아서 숟가락이나 칼 등으로 성에를 긁어내셨는데 실수로 냉매관을 긁는 바람에 냉매가스가 새나와 냉장고가 고장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름철 냉장고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큼직한 오렌지 주스 병이었습니다. 주스를 다 먹고 나면 그 병에 보리차 같은 걸 끓여서 넣어뒀지요. 잘 냉장된 보리차만큼 여름 갈증에 좋은 것도 드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던 최고의 여름 간식은 냉동실에 얼려둔 얼음 과자였습니다. 가느다란 비닐팩이나 얼음 만드는 틀에 설탕물이나 과일 주스를 부어서 냉동실에 꽁꽁 얼리면 최고의 여름 간식이었지요. 간혹 요구르트를 통째로 얼려 먹기도 했습니다. 1984년에는 김치냉장고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맛을 제대로 보존해준다는 광고에 아마 모든 어머님들이 큰 관심을 보이셨을 겁니다. 요즘 냉장고는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를 거쳐 이제는 내부가 들여다보이고 인공지능이 내용물에 따라 적정 온도를 맞춰주고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를 알려주기도 하지요. 심지어 TV나 컴퓨터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용도도 다양해져서 김치 냉장고는 기본이고 와인 냉장고에 화장품 냉장고까지 등장했습니다. 기능도 외관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지만 냉장고의 기본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할 점이 있지요.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항상 모든 음식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여름철엔 음식물 관리에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냉장고에 얽힌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쿨시스터즈의 사랑의 집,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김시스터즈의 김치깍두기, 그리고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5년 7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장발 퇴조 새 유행, 단발 인기. 10여 년 동안 크게 유행해온 장발 풍조가 점차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발은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에 유행되기 시작, 젊은 층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남자들 사이에 널리 유행, 보편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풍조가 퇴색하며 귀가 보일 만큼 짧은 머리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장발 풍조의 퇴조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기업체 등에서 용모, 단정, 능률 향상 등을 위해 사원들에게 머리 깎기를 강력히 권장하기도 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네, 통기타 청바지와 함께 70년대 청년 문화의 상징이었던 장발. 그런데 80년대쯤 되니까, 80년대 중반이죠. 그 장발 유행이 한풀 꺾였나 봅니다. 신문기사 내용처럼 대기업체에서 용모 단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조용필의 단발머리, 그리고 이어서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조용필의 단발머리,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진미령의 말해줘요 라는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평생 땅속만 파고 돌아다닌 두더지가 어느 날 새에게 구름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까이 가면 흩어지는 하얀 구름이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두더지는 믿을 수 없었죠. 단단한 흙과 바위만 만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름이란 존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때로 거짓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저마다 머문 시간과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믿음이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세상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차근차근 쌓여가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나비가 꽃에 입을 맞추던 날, 윤주의 가요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한수의 가야금 구름 속의 빛, 윤주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나비가 꽃에 입을 맞추던 날 먼저 들으신 첫 곡이었습니다. 나비가 꽃잎에 머물듯 부드러운 가야금 선율에 이어 따뜻하고 섬세한 음색이 마음을 살포시 어루만져 줬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맑고 청아한 음악의 선율들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집 책 가리키며 가난하단 말을 믿지 않고 빚쩍 마른 스님이 소매에서 모현문을 꺼내놓네. 한가히 살아가도 공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날마다 영산 쪽을 향해 흰 구름에 예를 갖추니. 조선시대 황현의 시, 문수암 탁발승에게 장난삼아 지어주다 였습니다. 문수암은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사찰로 지금의 문수사입니다. 탁발승인 동냥하러 다니는 승려를 의미하죠. 어느 날 황현의 집에 이 탁발승이 찾아왔는데요. 가난해서 충분히 시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집안에 쌓인 책들을 보고 모현문을 꺼내

놓은 겁니다. 모연문이란 돈이나 물건을 시주해서 좋은 인연을 맺길 바라는 글입니다. 한 번의 시주도 겨우 할 판인데 부자라고 착각하고 더욱 많이 달라고 하니 황현은 그 상황이 우스웠죠. 그래서 날마다 영산,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설법하던 곳으로 예는 갖춘다면서 물질은 없지만 공덕만큼은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영산회상 탈영군악, 박경숙의 해금, 노부영의 대금, 문수연의 검고 연주입니다.

구름을 향해 예를 올리던 선비의 마음을 떠올리며 정겨운 오리가락 타령 군악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영산회상 타령 군악, 박경숙의 해금과 노부영의 대금, 문수연의 검은고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남창가곡 반우반개 반엽 3월 3일 이동규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한층 고즈넉한 가곡의 멋을 느꼈는데요. 이동규의 목소리로 남창가곡 반우반개 반엽 3월 3일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은 역동적인 곡이죠.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 김민주의 검은고 이민영의 장구 반주로 만나보시죠.

검은고와 장구가 빚어낸 역동적인 신쾌동류 검은고산조 함께 들으셨습니다. 검은고의 김민주, 장구의 이민영이 함께했습니다.

0: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몽룡은 아매거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가는데요. 거기엔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죠. 인물 좋은 순창군수, 임실현감, 운봉영장, 자리호사 옥과현감, 울고나니 곡성원님, 지방 행정을 보는 여러 벼슬아치들인데요. 현감은 작은 현을 다스리는 벼슬, 영장은 지방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또 옥과는 자리가 호사스럽다고 하고 곡성은 운다고 하면서 지역 이름을 풀이해서 우습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본관은 주인으로 동헌에 포진을 시키겄다. 분한문을 높이 들고 백포장은 해를 맞고 육간 대청마루 화문석 호피도듬. 분관은 고을원님, 동헌은 이를 보는 관청의 건물, 분한문은 공중으로 달아맬 수 있는 문, 백포장은 하얀 배로 만든 휘장입니다. 또 호피도듬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방석이죠. 변사또 생일잔치엔 또 선녀 같은 기생들이 있고 생황, 양금, 줄풍류 소리가 낭자한데요. 이때 이몽룡이 들어가면서 잔치 소문을 듣고 주효나 먹으러 왔다고 합니다. 주효는 술과 안주를 뜻합니다. 그러자 변사또는 화를 내면서 쫓아내라고 하는데요. 이몽룡이 동헌 기둥을 붙들고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운봉영장 견눈으로 기둥 안고 섰는 양을 가만히 살펴보니 얼굴이 번듯하며 눈방울이 큼직하여 샛별같이 영채나고 인중이 길쭉하고 장벽이 장이 두터 비범한 인물이라. 운봉영장은 이몽룡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챈 건데요. 변사또에게도 옷차림이 남루하지만 양반이 분명하다면서 한잔 대접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어사 또 이몽룡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운봉이 과만이 되었으나 가삼년을 시켜보자. 과만은 벼슬 임기가 다 찼다는 말, 가삼년은 임기를 3년 더 늘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또 생일잔치 대목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들려드립니다.
1: 가급 수령님 오이어들 제 인물 좋은 순창 군수 임실현감 운봉영장 자리호사 옥가현감 부채치린 남평현정 울고 났다 곡성원님 권마성 담양부사 순천군의 윤소커여 들어오리제 척척은 구름매던 백원중의 신선매던 일상의 밭종기여 행자딸인 하인돌 동인수백급장등이 예치기로하라 이렇듯 모여드는디 본관은 주인으로 동원의 포진을 시키겄다. 분한문을 높이 들고 백포장은 해를 맞고 육관대천등을 운마로 화문석 호피도듬 안석 타구 채떨이며 담배용 초촉 꼬지와 좌초로 정살병 불켜가그 뜻이라도 그렇고 선녀 같은 기생들은 제이 단장 착졸립 우락가랑 노는 양 매각에 범위에 들어 숭이꽃이로 오나
2: 아 좋지
1: 본관이 수죄하고 다 밖에 제 차대로 안석에 비어 앉아 담배 피어 입에 물고 수자이긴 한만 헐째 공인 불러 사면 치고 기생들 마주 서서 뱃따라기 지원 풍대 쌍금 무조타 생황장검 줄폭류 피대젓대 해금소리 으허 사또님 흥을 내요 3분까 들어서면 얘가 굿 졸제가 굿 졸제가 끼웃 제가 끼웃 대청에 뛰어가고를 다 좌종이 병안호와 충청도 내포사던지 근처 내려왔다 오늘 잔치 소문 듣고 구경이나 하고 주현아 얻어먹자 불구염치 왔사오니 허물지 마루효 소리랄 바라길